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0: This is Radio English Good News.
1: I am Charlene Warren.
0: I am Aesuk So.
1: Today we are learning English and Korean and sharing the love of God with you from Luke chapter 22, English Standard Version.
0: 애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어와 한국어를 배우면서 사랑이신 하나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저희가 사용하는 성경은 ESV와 개역개정입니다.

0: Idiom.
1: Hi, everyone. This is Patrick Warren, and we're going to do idioms today.
2: Get caught. Be left holding the bag. Leave someone holding the bag. Definition: to make someone the scapegoat.
0: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다.
2: To be blamed for something that was not one's fault or was only partly one's fault.
0: 예, 자신의 잘못이 아니거나 부분적으로만 자신의 잘못인 일에 대해 비난받는 것. 혼자 홀딱 뒤집어 쓰는 거네요. 잡히다, 포착되다, 휘말리다 라는 이디엄입니다.
2: The other team members left Bill holding the bag, trying to explain a bad project.
0: 나머지 팀원들은 빌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빌은 엉망인 프로젝트를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2: Christine helped Tim cheat people out of their money.
0: 크리스틴은 팀이 사람들의 돈을 사기치는 것을 도왔지만,
2: But the fraud was uncovered.
0: 하지만 사기 행각은 결국 발각되었습니다.
2: She left town and Tim got caught holding the bag.
0: 그녀는 마을을 떠났고 팀은 그 책임을 홀딱 뒤집어 썼습니다.
2: To leave someone holding the bag is usually applied to a situation involving theft in which one is literally left holding or caught with the stolen goods.
0: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누군가에게 짐을 떠넘긴다는 표현은 보통 절도 사건이나 말 그대로 한 사람이 훔친 물건을 떠맡게 되거나 혹은 소지한 채로 잡히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혼자 홀딱 뒤집어 쓰는 거네요.

0: Luke 22:44. And being in agony, he prayed more earnestly.
1: It's gonna be more sad. Hard to read.
2: I know.
1: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0: And his sweat became like great drops of blood falling down to the ground.
1: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0: And being in agony, he prayed more.
1: 그리고 그는 고뇌에 차서 더욱 기도했다.
0: Earnestly.
1: 열렬히, 간절히.
0: And his sweat became like great drops of blood falling down.
1: 그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흘러내려 떨어졌다.
0: To the ground.
1: 땅에.
0: And being in agony, he prayed more earnestly.
1: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0: And his sweat became like great drops of blood falling down to the ground.
1: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0: 45. And when he rose from prayer,
1: 기도 후에 일어나,
0: he came to the disciples,
1: 제자들에게 가서,
0: and found them sleeping for sorrow,
1: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0: and when he rose from prayer,
1: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0: he came to the disciples,
1: 그 제자들에게 오사,
0: and found them sleeping for sorrow.
1: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0: and when he rose from prayer,
1: 기도 후에 일어나,
0: he came to the disciples,
1: 제자들에게 가서,
0: and found them sleeping for sorrow.
1: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0: 46. And he said to them,
1: 이르시되,
0: why are you sleeping?
1: 어찌하여 자느냐?
0: Rise and pray that you may not enter into temptation.
1: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0: And he said to them,
1: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0: Why are you sleeping?
1: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0: Rise and pray.
1: 일어나 기도하라.
0: That you may not enter into temptation.
1: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0: And he said to them,
1: 이르시되,
0: why are you sleeping?
1: 어찌하여 자느냐?
0: Rise and pray that you may not enter into temptation.
1: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0: This was Radio English Good News with Charlene Warren,
1: Patrick Warren,
2: and Asuksa.
3: Our songwriter is Sam Negron. Music provider, Doc Woods. See you next time.
2: 지금까지 라디오 잉글리시 굿 뉴스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이런 질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면 왜 난 낯설고 힘든 곳에 서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의 흐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것 같은 오늘 우리가 왜 이런 길을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시편 104편에서 106편까지 이어지는 찬양의 맥락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104편에서부터 106편까지는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제4권의 마지막 부분을 이루는 3편입니다. 이 3편은 단순한 찬양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노래로 정리한 역사시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4편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한다면 105편은 그 창조주께서 어떻게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06편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행했던 불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고백합니다. 마치 성경 전체의 큰 이야기를 압축해 놓은 것처럼 이 3편 안에는 창조, 언약, 역사, 회복이라는 그 흐름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이 구속사의 흐름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깊은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시편 104편부터 106편까지를 함께 살펴보는 동안 지금 나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돌아보고 그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편 104편을 보면 시인은 창조를 노래합니다. 빛, 하늘, 물, 땅, 바다, 짐승과 새, 식물과 사람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창조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묵상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주를 만들고 끝내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창조 세계를 함께 누릴 존재, 곧 인간이 살아갈 무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도 왕자병이 있나 하며 혼자 웃었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며 이것이 정말로 내가 한 것인가라며 스스로 감탄하시고 뿌듯해하시며 만족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을 상상해 보는 것은 제게도 너무나 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34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나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육안점으로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은 제게 큰 행복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너 때문에 라고 속삭이며 웃어보자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 즐거워하신 그 대상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건강한 자의식을 갖기를 사모하며 적용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풍성히 맺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가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창조의 행위도 창조의 질서도 성령 없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30절에서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창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행하시고 함께 기뻐하신 사역입니다. 무엇보다 창조의 절정에서 하나님은 당신들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어진 인간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으로 교제할 수 있게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역하여 기쁨으로 이루신 사역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창조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삼위일체의 공동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104편의 창조주 하나님은 105편으로 넘어와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105편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제 특정한 한 사람을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조 때 인간과의 교제를 꿈꾸셨던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그 약속을 구체화하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넘어 한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는 언약, 맹세, 그리고 기억입니다. 기억하셨다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만 해놓으신 분이 아니라 창조된 인간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 인간과 함께 즐거워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갈망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 하나인 아브라함의 소유격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땅을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 그곳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에덴과 같은 장소가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구체적인 땅의 언약을 맺으시며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즉 셈의 후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연인처럼 가슴 벅찬 기쁨으로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너무나 견고해서 천대가 지나도
아니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그

여러분의 맹세입니다. 창조주께서 이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완전히 뛰어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사랑받던 언약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곧장 보내지 않으시고 먼저 애굽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시편 105편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저는 여기서 함의 땅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입니다. 애굽은 함의 후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질서대로라면 셈의 계열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배경에는 홍수 이후 노아의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실수했을 때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지 않고 드러내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향해 저주하며 그는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리라 선언합니다. 반대로 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은 계열이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후 인류 역사 속에서 드러날 영적 질서의 방향을 보여주는 예언적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흐름 속에서는 셈의 계열이 중심이 되고 함의 계열은 섬기는 위치에 놓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구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105편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함의 땅, 애굽에 들어가 나그네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스려야 할 자가 오히려 의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맞지 않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의 땅에 먼저가 있었던 요셉이 보복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했던 고백을 기억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형들의 모함에 의해 함의 땅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자신의 전생애를 두고 고민하며 깨달았던 계시를 죽기 전에 토해낸 것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곳이 함의 땅,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단순한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자리였습니다. 가족으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민족이 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은 환도뼈가 부러져 절고 있는 야곱의 가족을 거대한 민족으로 빚어내기 위해 그들을 가장 안전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함의 땅이라는 인큐베이터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땅이 아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 바로 이것이 함의 땅, 애굽의 역할이었습니다. 함의 땅은 고통의 장소였지만 그곳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성소였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400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 겪어야 했던 필수적인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함의 땅을 지나 가나안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역시 반드시 우리의 함의 땅을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마치 함의 땅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 예상치 못한 질병,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나그네처럼 외롭게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준비의 자리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함의 땅에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약속하신 가나안,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더 견고해집니다. 오늘도 창조주이자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함의 땅에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근본은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이 땅의 삶을 지나며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선명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 때 우리는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경을 이기는 승리자가 됩니다. 환경을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지나 반드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창조의 순간부터 우리와 교제하기를 갈망하셨던 그 깊은 사랑을 오늘 다시금 깨닫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함의 땅과 같은 고통의 자리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결국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내 눈앞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눈맞춤 큐티 한미정이었습니다. 함의 땅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십시오. KGB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물과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며 이방의 빛으로 사명의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신 주님 앞에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경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의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새날을 열어가도록 하나님께 구국의 기도를 함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새 역사와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김진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명을 계승하는 충성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시대를 밝히는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가족 모두가 천하만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저에게 경탄할 만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오정현 단임 목사님께 시대를 꿰뚫는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권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온 땅에 하나님 되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고귀한 믿음의 그릇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교회가 가슴 뛰는 비전과 사명으로 무장하여 제자훈련 선교교회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2033-50 비전을 성취하는 위대한 사명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대가 올려드리는 부흥원신 토요비전 새벽예배와 주일예배 위에 찬란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다윗과 같은 담대한 기백으로 승리하는 영적 쾌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살려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국정을 겸손히 그리고 지혜롭게 수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분열과 갈등이 종식되고 새로운 비전을 성취하는 선진국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제한 낙태 허용 법안 등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사 대한민국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이방의 빛으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억압과 핍박 속에서 고통의 눈물 흘리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북한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평양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올리는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의 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목자의 심정으로 대사회적 섬김을 감당할 때 가난과 굶주림으로 지친 영혼들이 하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선교사님과 디아스포라 이민교회가 사명으로 공고히 서게 하사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생기가 돋아나는 부흥의 새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이사야 5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이제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날마다 자라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1: 할렐루야. 주의 전을 사모하여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삶의 모든 짐을 다 벗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항아리 보이십니까? 제가 매주는 안 갖고 나옵니다. 예? 근데 항아리 보는데 우리 요런 항아리가, 요런 항아리가, 그 다음에 요 정도로 자라주고, 그리고 요 정도 항아리가 오늘 얘기는 점점 더 커가지고 이런 항아리로 점점 커져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릇이 같으면 이해가 되고, 그릇이 다르면 오해가 되고, 그릇이 같으면 소통이 되고, 그릇이 다르면 불통이 되는데, 오늘 한 단계 더 올라가가지고 그릇이 커지면 이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해서 사명을 더 잘 실천하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오늘 어느 정도 가면, 오늘 1절을 보니까 출산하지 못한 여인, 잉태하지 못한 여인,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산고를 겪지 못한다는 말은 이 출산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말인데, 그런 당시에 이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에요. 고대 근동사에 아이 낳지 못하는 거는 여기 오늘 우리는 이제 적용을 할 때 뭐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정말 어떻게 보면 꼬리표가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이게 모든 게 돌파가 돼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또 뒤에 보면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곽이, 성읍이 조그마한 성읍인데 이 성읍이 커져가지고 성곽 없는 성읍이 돼가지고 담이 없을 정도로 커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은혜가 영적인 바로 이어서 장막터를 넓히는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먼저 제가 질문할 거 하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자라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을까? 교인 중에 많이 자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에 향하여,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도 안 자라는 분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린아이들이 우유병을, 어릴 때 우유병 아이들이 우유 먹고 있잖아요. 우유병 물고 있는 그 모습은 약간 귀여운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이가 60, 70이 돼갖고도 우유병을 입에 물고 그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정말 좀 기괴한 모습이에요. 그로테스크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섬찍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특별히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마땅히 자랄 때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나미널 크리스천들이 많고 교회 내에 성경 문맹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로 자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와 혹은 영적인 장기 불안과 그 다음에 영적인 겨울잠을 자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한 단계 올라가는 스케일업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메시아로 모시는 모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앞에 53장, 오늘 54장인데 53장, 54장, 55장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53장에 복음이 나와 있어요.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고난을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받고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 복음의 역사를 깨닫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오늘 54장에 잉태하지 못한 여인, 출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장막들을 넓히고 확장되고 말뚝을 견고히 하고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유지를 하기 위하여 55장에 보면 너희는 나오라, 물을 마시라, 양식을 얻으라. 계속 자라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3장의 복음, 54장의 성장, 55장의 성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란다는 것은 불임 여인이 뭐하는 여인이 되는 것이다? 잉태하는 여인이 되는 것이다. 성장하는 그릇은 불임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오늘 대선지자 이사야는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게,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에게 노래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불임 여인과 같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이 뭐였어요? 너는 이방의 빛이 되라. 마광한 화살 그리고 날카로운 칼이 되어가지고 이방의 빛이 되라는 그런 사명과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에 마치 영적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하는 여인과 비슷하다.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은 당시 아기를 갖지 못한 여인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대 시대에 불임하는 여인들은 가장 비극적이고도 가슴 아픈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자랑할 자식이 없기 때문에 노래할 이유도 없고 찬양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임 여인이 노래한다는 것은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다시 뭐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적 같은 일.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신약의 창으로 해석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성경을 깊이 아는 분들은, 성경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아는 분들은 아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오늘 이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바울이 해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또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하늘의 일과 땅의 일들을 선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저기에 잉태하지 못한 자는 누구냐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라와 하가를 비교하면서 그 사라는 본래 잉태하지 못한 사례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라가 되어 이삭을 낳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이 좀 처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무슨 뜻인가 하면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육적인 예루살렘, 그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이다, 하갈이다, 그 얘기를 하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성곽 없는 성읍이에요. 완전히 확장되고, 성장하고, 자라고, 장막을 넓히고, 말뚝을 넓히는 이런 모든 얘기들이 다 나와 있어갖고, 율법과 복음의 문제, 이 땅에 있는 불이 많은 사람들과 또 사례에서 사라로 자라고.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내용들 나중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도시가 되어가지고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을 받아들일 만큼 큰 그릇이 된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자체가 비록 절망적인 상황, 소위 불임처럼 열매도 없는 상황, 노래할 기운조차 없을지라도 오늘 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꾸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불임의 상태에서 잉태와 기적의 출산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예언의 말씀, 그리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미래에 일어날 일도 현재로 끌어들여와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신다. 자,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을 때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성도의 기도도 낭비하지 않으신다. 어떤 성도의 기도도 다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시간대의 개념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 오늘 말씀 마칠 때 기도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뭐 우리 사회에 되어가는 일들, 뭐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모든 보면 너무 답답한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어려움도 있어요. 생각이 이해가 안 되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나라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애국애속하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만의 어떤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전체를 위하여 나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결코 낭비되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점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을 만드셔갖고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을 만드셔가지고 모든 우상과 모든 상황을 다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갖는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깨닫는 은혜,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을 통하여 세상의 강력한 권세, 힘과 능력과 우상을 처리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이제 믿는 것이 이제 성장하는 것인데 오늘 이거 우리 가운데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잉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로 성장하시길 바라는 것이. 지금 만약 가족 구원에 있어가지고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위해 한 평생을 기도한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고 응답이 안 보일 때에 영적인 불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한다는 것은 불임하는 여인이 잉태하는 여성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성장하는 그릇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2절 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 2절 3절에 우리 크게 한번 또박또박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크게요.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그리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청류형이 아니고 명령형이에요. 너 그릇 좀 넓히라. 너 장막들을 좀 넓히라. 왜냐하면 당시에 족장시대, 유목민시대는 장막이 너무 중요한 거죠. 가족이 좀 적으면 장막이 좀 적고 가족이 좀 많으면 장막이 점점 커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인 성장과 그릇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장막 안에 100명, 200명이 아니라 1000명, 1만 명, 오늘 대한민국의 기도를 통한 기도의 장막 속에 1000만 명, 5000만 명,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속에 수억, 수십억이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장막들을 넓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한때는 자녀가 없던 여인이 셀 수 없이 많은 자녀를 낳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천형적인 예표요, 그림 언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 시대, 야곱의 족장 시대 때 다 장막 치고 살았는데 말씀 안 들어. 자녀 수가 적으면 적은 장막, 많으면 큰 장막. 거기 스가랴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커지는지 성곽 없는 성읍. 스가랴 2장 4절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잖아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없고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지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오고 거기 품에다 안기게 될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 성읍은 더 이상 물리적인 성읍이 아니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성읍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것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요한계시록 7장과 21장에 보니까 수많은 백성과 족속과 방언이 다 예배하고 성곽 없는 성읍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오니까 장막터를 넓힌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 좀 넘습니다. 한 79억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세계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한 20억쯤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20억이라는 숫자에는 캐톨릭도 들어가고 또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도 들어가고 그냥 전통적으로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들 이제 나는 이슬람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과 비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복음주의 학자들 가운데 아마 본억에난 크리스천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되겠나 보니까 한 5억? 많이 잡아서 8억?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적인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쳐봐야 10분의 1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0분의 1이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장막터를 넓혀가지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 영적인 어머니 그 품에 다 안길 정도로 영적으로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그릇이 이처럼 자라가지고 뭐 할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살아갖고 여러분들이 성장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릇이 커진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내 마음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이 남의 말이 아니라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옛날은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까? 다시요. 여러분 자라갖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자라가지고 여러분들 뭐 가정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할, 여러분 그거는 하는 것이고 그건 보통 단계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땅의 명령이 아니라 최고로 지극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이 Great Commission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His last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유언이 My first concern, 내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어느 날 현대 선교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오늘 이 말씀 2절 3절을 보다가 눈이 화등장만하게 커졌어요. 이게 뭔가? 이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의미가 뭔가? 2절 3절을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아까 말한 대로 이사야 53장의 지극한 복음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54장의 이 말씀, 이 명령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2: 오고 가는 모든 지난 2, 300년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자들, 청년들에게 벼락 같은 말씀으로 불멸의 설교가 나왔는데 그 설교가 뭐냐?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차려가지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1: 여러분, 제가 저걸 1976년도에 저걸 처음으로 제가 봤고 거의 49년 동안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누구든지 영적으로 성장하면 내 한 몸 가누기도 힘들다, 내 삶이 지금 어렵다, 내가 지금 불이 많은 상태다,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돌파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꿈을 꾸고 성장

은혜를 시도하라는 이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고백되고 기도의 제목이 될 때 삶의 수많은 난관과 삶의 어떤 수많은 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통한 선교적인 시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넓고 확장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장막들을 넓히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돌이켜보면 지난 코로나 시기에 다 안 되고 다 문 닫고 그럴 때 아니야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돼. 그래서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에 나오고 그리고 한국교회 섬김의 날 7천명에 8천명에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장막터를 넓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계 복음주의 명총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을 때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명목산 그리스도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서 그것만으로 끝나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주의 계열에 아까 5억에서 8억이 되는 그 모든 분들을 이벤젤리칼 크리스찬이다 복음적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오래가 올라가야 되겠어요. 복음적 크리스찬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대해서 눈을 연 크리스찬 그래서 The Great 그러니까 이벤젤리칼 크리스찬에서 The Great Commission 크리스찬으로 그리고 사랑의 교회는 한 단계 더 올라가가지고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크리스찬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Great Commission Disciple로 여러분 이건 희한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 여러분들 수많은 다시요 인생의 우수 사려들이 처리가 될 것이에요. 잉태하지 못한 여인, 홀로 된 여인이 수많은 자녀를 낳는 어머니가 되고 성곽 없는 예루살렘 성이 되듯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해외로 이사갈 때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사랑 Great Commission Disciples 좀 반응 좀 하세요 SGCD 사랑 지상명령 제자들 가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패를 하나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소위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게 다 하나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하나. 그래서 SGCD 물론 만들어 드려 패를 드릴 때 언제 드리는가? 토요비전 새벽 예배 때 드릴 거예요. 토빗에 나오는 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런데 사랑 그레이트 커미션 디사이플즈라 이 패를 드릴 때 이 패에 어떤 분들은 100호, 어떤 분들은 200호, 어떤 분들은 뭐 500호, 어떤 분들은 1000호, 2000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번호가 될 거예요. 지상명령 성취 제자들. 크리스천 정도가 아니라 성장하여 사랑 지상명령 제자들. 이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장하는 어린이들도 어린이 집사제도 그 다음에 영적 성인식 또 우리 청년대학생들의 캠퍼스 선교사들 청소년 집사님들 대학 청년부 리더들 요즘은 우리 조부모들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조부모들은 아이들 제자훈련을 하는데 같이 시키기도 하고 그 조부모님들이 세대계승의 선교사로 주일학교 파송하고 소위 레가시 선교사로 그 다 SGCD에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3절, 이는
크게 보겠습니다. 이는 너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0: 할렐루야.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물리쳐가지고 사탄의 이데올로기, 거짓신들, 잘못된 가치체계, 잘못된 사고방식 이걸 다 무너뜨리는 사탄의 종노릇에서 다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첫 번째로 참된 성장은 불이 많은 여인이 잉태한 여인이 되는 것이다. 참된 성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대한 일을 시도한다는 것이. 세 번째, 참된 성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4절에 수치의 때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4절 크게 우리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5절도 계속합시다. 5절, 5절 계속합시다. 이를 너를 지으시니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참된 성장이 있으면 수치가 물러가고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확신하고 순전하게 순수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사명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집중하면 여러분들의 생에 있는 수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오늘 1, 2, 3, 4부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또 방송으로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희한하게도 여러분의 삶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돌이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비한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신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다 당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앞에 53장 4절에 잘 아시는 대로 같이 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뭘 당했어요? 슬픔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거두어가지고 그걸 다 본인이 다 당하시고 스스로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받는 모든 수치가 힘을 잃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이가 너희 남편이라. 주님 우리의 남편이라. 그 뭐 만군의 여호와 되시고 다 남편이라. 남의 편이 아니라 남편이라. 어젯밤에 제가 우리 사람 뭐 물어봤어요. 남편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남편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주는 게 남편이라고. 제가 잘 안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준다는 것이 이거는 남녀관계 문제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신부예요. 남자들도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여기신다는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신약에서 놀랍게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신랑이 갖는 최고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함에 티가 없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는 신부가 되는 건 신비한 것이고 이런 성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오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액션 플랜으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과가 없는 성읍으로 잉태하는 여인으로 사례에서 사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내 꿈으로, 내 사명으로. 그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하면 되나? 할 수 있나? 첫째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에게 예외 없이 은혜 받는 데는 선수가 돼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계속 성장하려면 은혜가 뭔지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늘 은혜, 은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은혜는 종착역이 없어요. 은혜는 오늘 받은 은혜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에 관한 한 우리는 계속 받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은혜는 날마다 솟는, 날마다 솟는 샘물이 되어야 돼요. 그 은혜의 세계는 준말을 타고 아무리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은혜의 평원이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깊은 바다처럼, 무한지평처럼, infinite horizon, 무한지평처럼 우리 앞에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거예요. 은혜에 관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뭘 있으면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마르게 되는 거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세상의 법칙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희한한 거예요.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은 거예요. 아는 사람들,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은혜를 아니까. 은혜의 본질이 뭔지를 아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어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빼앗는 것이에요. 우리가 운동해보면 알지만 힘은 쓰면 쓸수록 더 나와요.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우리 교회는 은상과 은혜네.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희한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인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마지막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혜와 그러하는 지식에서 뭐예요? 자라가라. 자라가려면 이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이 성장을 위하여, 자라가기 위하여 매일매일 은혜의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공급, 은혜의 음식을 공급받고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고, 숙면을 취해야 되고, 여러분 밤에 잠자기 전에 스트레스 팍팍 받고 수많은 짐들을 갖고 어떻게 잡니까?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순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전적 의탁을 하면 사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 때문에 막 살고 죽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은혜의 물을 먹고 은혜의 양식을 날마다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의 거룩한, 은혜의 물, 음식, 은혜 운동, 은혜를 위한 거룩한 루틴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오죽하면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J.I. 패커 같은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 내가 뭘 치우고 뭘 버리고 뭘 처리해야 할지도 깨닫게 되고, 은혜 없는 사람들이 갖는 시기와 비방과 공격으로부터 다 처리될 수 있어요. 나라 되어가는 것, 세상 되어가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 풍덩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데는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계속 우리의 그릇이 자라게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액션 플랜. 사람이 성장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은혜 받고 좋은 음식 먹고, 은혜 음식 먹고, 좋은 은혜 물을 마시고, 좋은 은혜 운동을 하고, 이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과 봉사로 다른 영혼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말씀과 봉사로 다른 영혼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 오신 분들의 새가족 모임을 하고 그 다음 제자 훈련을 하고 그 다음 순장의 역할을 하고 우리 교회 주일학 교사, 청년대학부 리더들 또 우리 아이들 선교사 파송 이런 식으로 다 우리 아이들 캠퍼스 선교사 파송하고 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러분 그걸 하던 걸 멈추면요 내가 은혜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하다가 멈추면 시험 들기가 십상이에요.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가 수많은 사역들에서 집중적인 많은 섬김과 봉사, 말씀과 봉사로 영혼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걸 안 하면 잘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한국과 현대교회 안에는 훈련을 하긴 하지만 제자 삼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중직자들로 세워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형편과 처지가 힘들어가지고 말씀과 봉사로 이웃을 섬길 수 없다 하시라도 주님 불쌍히 해주셔가지고 잉태하는 여인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장막터를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야베스도 이걸 알고 성장해가 주여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지 내 지경을 넓혀 지경을 넓힌다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 지경을 넓혀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소위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자라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찬스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될 때에 다시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수많은 삶의 난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본당 별관 방송으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세컨 찬스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 받는 데는 선수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적은 그릇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그릇으로 잘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개인의 장막터가 넓어지고 말뚝을 견고하게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성장을 통하여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장에 그릇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의 그릇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귀한 은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헌금 찬송 나의 생명 드리니 1절 4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메마른 심령을 은혜의 강들로 채우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사랑 지상 명령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사 날마다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사명의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무너진 지경을 다시 세우는 주님의 백성들이 온 열방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본당 별관 계신 모두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된 성장을 경험하는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일에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기립하시겠습니다. 기립하셔서 아까 우리 말씀한 대로 찬송가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298장 이 찬송. 내가 구원받은 증거 감사하고 특별히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할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 진심으로 할 때에 이 찬송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 다음 우리를 지속적인 성장을 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찬양 298장.

말씀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은혜의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안 떨어진 분들도 마음이 간절하면 몸도 간절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손 번쩍 들고 고마우신 구세주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은혜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수많은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길이 열리게 돼. 두 손 번쩍 들고 고마우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에 목이 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환난, 우수사려,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불이 많은 여인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삶의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어업기는 우리의 참된 성장을 위하여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위대한 일을 기도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도록 만드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 영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북한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이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억하겠습니다.

0: 광야에서 지금 이 시간은 박상희의 모세오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1: 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애굽에 내린 열 재앙에 대해 알아보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을 들으시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서운 재앙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애굽에 화가 나셔서 내린 심판으로 다가오십니까? 열 재앙은 우연한 재해의 연속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실행하신 신학적 전쟁 이야기입니다. 또한 열 재앙은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하나님의 영적 전쟁 선언이었고 출애굽은 노예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사건이기 전에 누가 진짜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밝히는 공개적으로 드러난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 재앙을 통해 드러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열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재앙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 출애굽기에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0장과 출애굽기 7장과 10장과 14장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시는 대상은 당시에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 대상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와 애굽의 토착신들은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둘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배하며 섬겼지만 또한 애굽의 신들을 같이 섬기면서 종교적으로도 혼합되어 있었기에 이스라엘에게 참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대상은 주변 나라 백성들입니다. 여호와는 지역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선포하시고 애굽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도 살게 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변 나라들 가운데 이런 소식을 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열 재앙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정체성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세 부류의 대상들을 향해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단지 애굽의 노예였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에 물들어 애굽화되어버린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마치고

애굽을 심판하는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열재앙은 무작위적인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핵심 신앙체계 전체를 붕괴시키는 구조적 심판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생명과 풍요의 신을 치신 것이고 개구리는 다산과 생명의 신으로 치신 것이고 흑암은 애굽의 태양신을 치신 것이고 장자 죽음은 바로의 신적 아들의 개념으로 바로의 후계자를 치신 것입니다. 즉 열재앙은 애굽의 신 하나하나에 대한 징벌이며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고 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로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소유권의 변경에 따른 소유권 전쟁이었고 누가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인가에 대한 예배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모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인 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재정의하고 있으시며 이것은 법적, 언약적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씀하시며 누가 예배의 대상이냐 하는 것을 묻는 요구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에 바로가 저항을 하기 때문에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의 충돌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 애굽에서 떠나겠다는 모세의 말에 저항하는 바로는 애굽에서 자신의 신적 통치권 상실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누가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냐를 물으시며 바로는 참 신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배 전쟁에 관한 충돌로 열재앙을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열재앙은 애굽을 향해 우상들을 해체하는 심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시는 이스라엘을 재창조하는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이는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니며 예배 전쟁이며 왕권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참신이며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를 대상인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무너뜨리는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는 애굽의 신들과 애굽화된 문화들을 무너뜨려 정결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거룩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열재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우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으로 그런 영적 전쟁의 영역들 가운데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열재앙은 성전 전쟁이었습니다. 애굽의 전 국토는 우상들이 깔려있는 이방신들의 우상 신전터였습니다. 애굽인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신들을 형상화시키고 가시화시켜 우상신들을 섬겼습니다. 나일강, 태양, 개구리, 가축,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까지 모두 대표적인 신격화된 거대한 종교체계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단지 안에서 430년을 살다 보니 알게 모르게 그들도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스며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해방시키고 구원을 하시기 전에 너희들의 조상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섬긴 애굽의 우상들을 모세를 통해 무너뜨리고 무력화시켜 애굽의 우상 신들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짓 성전의 붕괴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주체이심을 알게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재앙은 애굽을 무너뜨리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공개적으로 가짜라는 것을 폭로하고 우상들의 신전은 가짜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전 전쟁이었습니다. 둘째는 누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며 왕이신가를 말씀하시는 왕권 전쟁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신의 아들,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며 바로는 왕이시면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자신들의 왕인 바로에게 경

경배하고 신으로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이것은 바로의 후계자가 죽음으로 신의 아들이 죽은 것이고 후계자가 죽어 그들이 믿고 경배한 신인 애굽 왕의 왕권의 단절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참신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는 단순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열 재앙을 통해 바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 전역에 내리시는 열 재앙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서 바로가 가짜 신이며 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닌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적 왕권 전쟁이었습니다. 셋째는 열 재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전쟁이었습니다. 열 재앙의 재앙은 재앙을 불러와서 다시 그 재앙을 멈추고 원상태로 돌려놓는 회복의 상태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 능력과 창조된 것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재창조의 능력, 곧 회복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주셔서 일으킨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술객들도 어떤 것들은 흉내를 내지만 결국에 가서는 애굽의 술객들도 자신들이 일으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전전쟁, 왕권전쟁, 창조질서의 전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열 재앙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사람들이 세워 만든 신들과의 경쟁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견줄만한 신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열 재앙은 애굽을 치신 사건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보면 유일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에 살아있는 영적 신학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준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보고 계십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에 관한 첫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부된 이스라엘이 자신의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주는 일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것을 인간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나오는 간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신이 아닌 우상들에 관해 시편 115편에서 우상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런 모습이니 세상에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들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나의 신부들이 마음을 주지 말고 뺏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생명력이 없는 허수아비 같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주신 계명의 첫 계명이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신부된 백성들이 남편을 버리고 마음을 주는 것이 간음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영적 간음을 견디지 못한다는 질투라는 인간적인 표현을 하며 하나님께만 마음을 주는 일편단심의 신부의 영성을 요구하는 것이 십계명의 첫 계명의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애굽에 사는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너희들이 마음을 주고 그들의 물질과 여러 가지 형태로 섬긴 애굽의 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내림으로 지금 너희 앞에 애굽의 우상들이 어떤 모습으로 재앙을 맞이하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이겠다는 것이 메시지가 열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여 신부의 정체성을 이루게 하시는 것에 포커스되어 있는 영적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열 재앙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시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이룬 모든 것들은 무너진다는 것을 열 재앙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열 재앙의 형태로 마지막 때의 심판인 요한계시록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출애굽의 열 재앙과 같은 내용으로 펼쳐집니다. 한마디로 열 재앙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재앙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보여지는 열 재앙 속에는 바로의 군대와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군대라고 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노예 신분으로 군사훈련 한 번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보고 계시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군대는 군대지만 한 번도 싸우지 않는 군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장하지 않는 군대였습니다. 전술, 전략, 공정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군대입니다. 이 전쟁의 주의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군대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 방식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앞에서 전쟁의 성격을 성전전쟁, 왕권전쟁, 창조 질서의 전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여기시며 수행하는 전쟁의 성격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이라는 군대의 역할은 싸움이 아니라 목격과 증언의 역할을 하는 군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홍해 앞에서 다다랐을 때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 군대의 추격에 백성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을 향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가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자신들의 입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할과 이스라엘의 역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싸우시고 이스라엘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는 내용이 단순히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시키는 전쟁입니다. 칼과 무기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싸우시는 영적 전투 훈련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고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군대였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전쟁이 출애굽기 18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고 모세의 팔에 달려있게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치룰 가나안 정복 전쟁도 다 이런 식의 전쟁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쟁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사왕의 구수용병 100만과의 전쟁과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의 18만 5천명의 군대와의 전쟁 모두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들의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재앙은 전쟁의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체가 되시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전쟁을 통해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게 하는 전쟁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열 재앙은 이스라엘이 직접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홀로 싸우셔서 이기신 전쟁을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고 애굽에서 나온 여호와의 군대로서 전쟁을 친히 목격하고 증언하는 구속사적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전쟁을 뺄셈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사의 전쟁은 덧셈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력이나 무기나 군대의 모든 것을 더해 싸우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은 뺄셈을 시키십니다. 인간들의 지혜나 능력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게 하시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에서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이 친히 치르시는 전쟁을 보는 군대이고 구원의 현장을 증언하는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뺄셈 전쟁의 핵심 목적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전쟁을 누가 싸우는가, 누가 이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인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에서 인간의 힘을 제거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인간의 전쟁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출애굽의 10재앙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무대 위에 서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의 전쟁이 십자가입니다. 이 전쟁은 무력 충돌이 아니라 존재론적, 우주적 전쟁이며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사탄과의 왕권 전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구속사의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왕이고 누가 생명을 주관하고 누가 최종 주권자인가를 둘러싼 왕권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상대는 사단이고 전쟁의 쟁점은 죽음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의 충돌이고 무대는 인간 역사 위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전쟁을 치르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 간의 충돌입니다. 이런 10재앙을 통해 바로를 다루시고 애굽을 다루시고 이스라엘을 다루십니다. 10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때부터는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십니다.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리고 있는데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장면을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고 말씀하시며 이전 재앙들은 애굽 전역에 임했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시어 보호하셨습니다. 고센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고센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공간이고 애굽은 언약 밖에 있는 심판의 영역의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여 이스라엘에게 속한 가축은 하나도 죽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섯째 재앙인 우박 재앙도 애굽 전 지역에는 불덩이 같은 우박을 내려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죽는 사태가 발생을 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또한 여덟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은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 메뚜기를 동풍으로 불러오게 하여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어둡게 하며 모든 농작물을 하나도 남지 않게 하는 재앙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요청으로 모세가 손을 들어 다시 서풍을 불게 하여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넣어 애굽 땅을 메뚜기 떼로부터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구별됨의 클라이막스인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은 모세가 손을 내밀어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흑암으로 덮습니다. 얼마나 어두움이 진한지 손으로 더듬으면서 살아야 하는 흑암이 온 애굽 전역을 덮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흑암 가운데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빛과 어두움의 구별입니다. 흑암 재앙은 고센 땅의 구별됨의 정점에 있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태양신을 무력화시켜 애굽 문명과 애굽 신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나아가
애굽의 태양신인 후손이 바로를 무력화시킨 재앙이었습니다. 아무리 애굽의 태양신 보호 아래 애굽이 번성했다는 의식을 한순간에 부셔버린 재앙이었습니다. 흑암 재앙은 애굽을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애굽 안에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면서 이스라엘을 새 창조를 하시는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고센 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신 아래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통치가 머무는 공간인 성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홉 번째까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지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열 재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의도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와 자연을 통치하신다는 선언이면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다는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열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씩 파괴하며 붕괴시키고 침묵시키고 계십니다. 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세계관과 종교관을 다 엎으신 사건이고 이것을 통해 애굽의 신은 가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열 재앙은 하나님의 애굽의 통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전쟁이었습니다. 자연재해나 정치혁명 같은 수준이 아니라 왕권, 성전, 창조 질서에 대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은 고센 땅을 구별하시는 정점의 재앙으로 애굽의 영역은 어둠이고 고센 땅은 빛의 영역이 된 것은 고센 땅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가 있는 고센 땅은 빛으로 비춰주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재앙 가운데 아홉째 재앙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재앙들을 통해 보이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붕괴시키고 무력화시킨 사건들입니다. 이것을 통해 누가 참 신이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 재앙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애굽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을 살펴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의 왕이냐? 누가 너의 경배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냐?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냐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출애굽은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전에 자기 백성으로 먼저 다시 빚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의 열 재앙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애굽과 같은 많은 우상들을 우리들 마음속에 두고 살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주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들이 우리들 마음속 깊이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재해나 경제적인 한파가 닥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고센 땅에 구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고센 땅의 특별한 구별하심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미주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열 재앙 가운데 아홉 번째 흑암 재앙까지 다루며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을 연결하여 출애굽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지금까지 박상희의 모세오경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213-840-5376, 213-840-537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의 마당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시는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대하시는 분 노래합시다

0: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1: 이 시간은 보이스 교회 박현동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확신으로 지금을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디까지 한번 참아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루의 삶이 행복하게 느껴지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재미가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지금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32절에 말씀해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잊고 살았던 과거의 기억을 들춰내 보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했을까요? 너희가 그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디어냈었는데 왜 지금은 힘들어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결코 가볍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그때는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고 기뻐했는데 지금은 왜 힘들어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히브리서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그때는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계속 압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옛날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에서 유대교는 종교로서 법적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드니까 내가 옛날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요?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아요. 여러분, 마라톤은 얼마나 길어요. 그 구간을 뛰면서는 어느 때는 힘든 구간이 있어요. 멈추고 싶은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고만하고 싶은 구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슬럼프에 빠졌다, 번아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약간 슬럼프가 오고 번아웃 증세가 오더라도 그 경주장 안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탈하지 말고 거기에서 숨을 고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보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내가 그래도 예전에는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냈었는데 그냥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했었는데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과거에 좋았을 때, 예수님 때문에 기뻤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와요. 운동선수들이 슬럼프가 오면 그 선수의 회복을 위하여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슬럼프가 올 때 있어요. 힘이 들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들어도 이겨냈던,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에 가장 행복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가 빠졌을 때에 또 하나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럼에도 현실을 이겨냈던 이유는 과거를 기억하는 데 멈추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고 있는 현실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더 낫고 그리고 더 좋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근데 왜 반복할까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를 말해요. 모세를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그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삶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 그 물질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선택하면서 산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모세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잠시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부자 청년은요, 나의 손에 쥔 것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잠시의 배고픔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팔아버리는 우리의 믿음은 없는지, 그러니까 핫팥죽 한 그릇보다 더 가치 있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제가 살면서 늘 더 나은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영생, 구원, 영원한 생명 앞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과연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신앙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1번은 정말 잘해요. 과거를 기억하는 건 잘해요. 근데 왜? 과거는 이미 있었던 사실이니까, 내가 아니까, 기억만 못해서지 없던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건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약하냐면 미래를 바라보는 건 약해요. 근데 왜 미래를 바라보는 건 약해요? 우리 눈에는 확인이 안 됐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내 믿음에 그 상황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붙들어주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확신이 필요하대요.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하대요. 세 번째는 믿음이 필요하대요.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 안에 첫 번째는 미래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 담대함은 확신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때에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래요.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일반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확신은 내가 경험한 것에 근거를 둬요. 그래서 내가 꼭 눈으로 확인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떤 은행 어카운에 잔고가 많을 때, 여러분의 지위가 높을 때에, 여러분의 능력이 있을 때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확신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 조건과 상황으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을 말해요. 근데 이 확신은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봐야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0: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확신이 생기냐면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5절에 보면 내가 받을 큰 사항을 바라보게 된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 뭐가 보이냐면 첫 번째는 내가 받을 상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은 잠깐 잠시예요. 아, 이 세상 그냥 흘러가는 거야. 내가 앓는 이 고난도 고통도 잠시야.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보여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나의 구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쭉 가는데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이 네 가지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네 가지 확신은 다 누구로부터 오느냐,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이 담대가 확신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10장 19절에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지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크게 제가 두 가지로만 나눠볼게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큰 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상은 약속하신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근데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죽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지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의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붙들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놓치지 않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 확신.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날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어디에 연결시켜 놓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해 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결과가 정해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죽으면 이미 우리는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성경이 약속한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지막,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사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약속을 받고 지금을 사는 것.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던 그 과거의 기억으로 이겨냈다면 이제는 뭐예요? 미래의 소망. 그 미래의 소망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나를 그리면서 지금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잠시 잠깐 후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걸 바꾸고 살 때가 많아요. 지금이 영원한 것처럼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잠시 잠깐이래요. 다 지나간대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 영원한 나라가 임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나와 함께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35절에 너희 이 담대함, 이 확신을 버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버리지 말라는 것은 그냥 실수로 버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의도를 가지고 내 스스로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군사가 방패를 버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 군사의 방패를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지켜줄 그 방패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확신을 버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방패를 버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현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현실은 그 방패가 너무 무겁잖아요. 현실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꿀같이 달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나에게 힘이 되었던 기도도, 신앙도 내가 잠시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잠시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아는데 잠시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잠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38절처럼 뒤로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주는 그 믿음의 방패를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밖으로 나가려고 자꾸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항상 같은 속도를 가지고 항상 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힘든 구간에서는 잠시 숨을 고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야 돼요. 그때 내 생각대로 버려두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게 하면 안 돼요. 그때 뭘 기억하라고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그 담대함,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숨을 고르는 그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냐면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내 믿음의 방패를 스스로 버리지 않고 있으면, 인내하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확신이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확신, 이 확신이 있는 사람만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확신은 인내의 한계점을 넘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못 넘는 구간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구간이 있어요. 참아내지 못하는 구간이 있어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죠.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 인내는 모래 위에 쌓는 집과 같아요.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느냐, 참아내지 못하느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는 인내는 모래 위에 쌓는 집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승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씀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성도의 견인은 우리 자체의 인내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의지가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의 끝까지 이끄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인내가 아니에요. 그 인내 안에는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침을 시작할 때 오늘은 아침에는 뭐 근심 걱정이 없어. 그래도 왜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는 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죠. 내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 형편에 상관이 없이 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구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란 이 확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루에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확신으로 시작하래요. 그래야 그 하루를 잘 이겨낼 수 있대요. 인내할 수 있대요. 그 확신으로, 그 인내로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한날 한날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38절 말씀해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하박국 2장 3절 4절 1절 2절 쭉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위기 때에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두고만 보실 거예요? 이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몫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대요. 더디게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여러분 더디게 보일지라도 기다리라는 이 응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가 힘들고 버티고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그 방패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들고 있는 그 믿음의 방패 버리지 마. 인내해.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보고 있잖아. 하나님의 위로예요.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격려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본문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본 하박국이 이제 어떻게 얘기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살아갈 때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고 싶고 쉬고 싶고 이탈하고 싶고 스스로 방패를 던지고 싶은 어리석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 자책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 우리가 볼 때에 연약해 보이는 믿음이죠. 나약해 보이는 내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능력이에요. 왜? 그 믿음은 내가 얻은 것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볼 때는 연약한데 그 믿음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그게 능력이에요. 왜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누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붙들고 그 나라에 들어가실 거예요. 이걸 우리는 꼭 확신해야 돼요. 또 하나는 잠시 잠깐과 영원한 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지금은 다 지나가요. 인내의 한계점 저와 여러분 못 넘어요. 지금 세상에서 자기 개발서에서 인계점을 넘어야 된다 많이 하지만 그거 우리 힘으로 못 넘어요.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은 넘을 수 있겠지요. 왜? 세상의 방법과 모든 것들을 동원하면 불의를 통하든지 뭐든지 통하면 넘을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에게 주어진 그 인내의 한계점은 내 힘으로 못 넘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어떤 고백이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늘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도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힘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집입니다. 이 확신.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 지금까지 보이스교회 박현동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보이스교회는 7002 무디 스트리트 라팔마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드려집니다. 편집되지 않은 목사님 말씀과 신앙상담, 기타 교회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500-3941 213 지역 500-3941번 또는 이메일 voicephone@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러클 블레싱의 이천입니다. 네. 네, 오늘은요. 제가 진행하는 행복한 동행에 나왔던 찬양 사역자분들의 찬양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오버플로우, 곽은혜 사모님, 또 우성혜 사모님, 올림픽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이정희 사모님, 그리고 IM처치 예배 인도자들의 찬양, 또 마지막으로 박갑수 목사님의 찬양까지 이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조금 차들어.
1: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네,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이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브닝 클래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복된 하루 되셨는지요?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을 닮아가는 삶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매주 이브닝 클래식 이 시간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교회 칸타타를 같이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교회 칸타타 작품 번호 108번 Es ist euch gut, dass ich hingehe. 내가 이 세상을 떠남은 너희를 위함이라 라는 교회 칸타타를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725년 4월 29일 부활절 이후 네 번째 주일에 라이프치히에서 공연이 되었으며 총 6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의 아리아, 두 번째 테너의 아리아, 세 번째 테너의 레치타티브, 네 번째 합창, 그리고 다섯 번째 알토의 아리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합창으로 그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회 칸타타 108번 이 작품의 가사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계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음악에서 베이스가 도입 악장에서 설명하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떠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왕의 양식으로 여겨지는 프랑스 서곡의 전형적인 부점 리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테너 아리아에서는 독주 바이올린들의 음표들로서 어떤 의심도 그를 괴롭힐 수 없다는 자기 확신의 공헌을 드러내는 음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 3악장 레치타티브 이후에 4악장의 합창이 연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음서의 또 다른 구절이 들려집니다. 이것은 세계의 부가의 규칙성과 조화를 이루며 세계의 부가 중에 세 번째 것은 다카포식으로 첫 번째 부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코랄은 잘 닦여진 길을 잘 묘사할 수 있는 음악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으며 현악기의 바이올린 독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교회 칸타타 108번 Es ist euch gut, dass ich hingehe 내가 이 세상을 떠남은 너희를 위함이라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한 칸타타를 알토의 헤르다 퇴퍼, 테너의 에른스트 해피글, 베이스의 테오 아담, 그리고 칼 리히터가 지휘하는 뮌헨 바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 아리아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남은 너희를 위함이라.

0: 네, 지금까지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교회 칸타타 108번 Es ist euch gut, dass ich hingehe.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너희를 위함이라. 교회 칸타타를 엘토 솔로의 헤르다 테퍼, 테너 솔로의 에른스트 헤피그, 베이스 솔로의 테오 아담, 그리고 칼 리히터가 주의하는 뮌헨 바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브린 클래식과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교회 칸타타 108번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너희를 위함이라를 같이 감상하셨습니다.
1: 장바이런저 김정자 역의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에게 힘을 주는 책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고명한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자 사람들은 더욱더 그를 따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수도사는 자신이 이제 곧 동쪽문 앞에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동쪽문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수도사는 이번에는 서쪽 문 앞에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쪽 문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남쪽 문 앞에서 죽을 것이라자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리로 갔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북쪽 문 앞에서 죽을 것이라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수도사는 편히 죽을 수 있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인간을 멸망시키려 던져주는 세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유혹을 던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이 유혹을 던졌었죠. 진실한 신앙인들은 대부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예나 자랑에 현혹되어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로 이생의 자랑을 벗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0: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온갖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함께 하신 이 프로그램은 본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 www.kgbc.com과 스마트폰 모바일 앱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실 때 다시 듣기가 가능하십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이 시간은 미주보건방송 3대 사장이셨으며 현재는 미주성씨와 운동본부 공동대표회장으로 섬기시는 송정명 목사님의 칼럼 시간입니다.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미주보건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이 5월의 첫째 토요일이죠. 미주 성사운동 본부를 섬기는 송정명 목사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또 한 분 가슴을 쓸어내리는 충격적인 뉴스를 들으셨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큰 쇼크였습니다. 세 번이나 이런 일을 당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세상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 전쟁은 쉽게 종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서민들의 경제적인 타격은 날마다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항공유 비축이 거의 바닥이 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항공사마다 비상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노선은 아예 운항을 중지하겠다고 하고 또 어떤 항공사들은 운항 횟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여행도 어려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가스값도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지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4년 만에 제일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뜻에서 돌아오는 목요일 날 5월 7일이죠. 오후 7시에 나성 영락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75번째 모이는 국가 기도회 날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애청자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같이 기도회 현장으로 올라와 주셔서 함께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고 있습니다. 저녁 6시까지 교회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성 영락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고 전해왔습니다. 거리 관계나 건강 문제로 기도 현장으로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날 나성 영락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5월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정의 달이 아닙니까? 많은 우리 한인 교회들이 올해는 가정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내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인데 한인교회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묶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이 따로 있고 아버지 주일도 따로 지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날이 따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주일은 6월 셋째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에 가정의 소중함을 감사하고 가정 구성원들인 가족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기관들을 조성해 주셨는데 그 수많은 기관들 가운데 제일 먼저 조성한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나 학교보다 먼저 세워주신 기관이 있지요. 인류학자로 알려진 폴 모헤는 박사는 가정은 인간의 본능에 뿌리가 박혀 있고 인간의 세포 속에 깊숙이 스며 있는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정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정이 있고 가정을 구성해 나가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시편 기자가 행복이 깃들어 있는 한 폭의 그림 같은 한 가정의 모습을 시적으로 묘사하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소개된 것은 가정인데요.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려고 함은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전제 조건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고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되는 가족들에게 각자 해야 할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그 가운데서도 부모와 자녀들 관계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되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을 몇 가지만 좀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제시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을 제시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가정 구성원들이 되는 부모 자식 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이네요. 왜 첫 계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10가지 계명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지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대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대인 계명이지요. 대인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첫 번째 계명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현대 우리 가족 제도는 대부분이 핵가족 중심 체제이지만은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다 그러면 축복인 줄 아시고 부모님 잘 공경하셔야 됩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땀과 눈물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존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대하는 교훈도 연달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인데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 말씀이네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요하다 보니까 이곳 서구 문화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는 갈등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내 자식이지만 한 인격조로 대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훈련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내가 낳은 존재이지만 내 소유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양육해달라고 위탁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고 어린 자녀들의 인격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겠죠. 다독거려줄 줄 아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부간에 관한 교훈의 말씀도 따로 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배필이 되는 아내를 어떻게 하는지 교훈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2장 52절에 계속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조금 더 다른 맥락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시식을 따라내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열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베드로서 3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실 아내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최근에 아내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아내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잘 해드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사실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가정의 구성원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이 깃든 천국의 한 지점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길은 가정의 구성원들인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 가정이 행복이 깃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올려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주 성시와 운동본부 회장이신 송정명 목사님의 GBC 칼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칼럼을 다시 듣기 원하시면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일 토요일 GBC 패밀리 아월 공미연입니다. 5월입니다. 꽃들이 만발하고 하늘은 더없이 높고 파랗고 바람 한 자락에도 생명의 향기가 실려오는 이 아름다운 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5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5월은 사랑의 달이고요. 5월은 기쁨의 달입니다.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5월의 첫 주, GBC 패밀리 아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GBC 패밀리 아월 오늘 첫 곡으로 히즈 플랜의 빛을 따라 걸어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GFM 가족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 페이지를 넘기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깨끗한 페이지 앞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설렘. 하나님은 바로 그 설렘을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마음 안에 심어 두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다음 걸음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도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로운 달 5월은 단순한 달력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초대하시는 인생의 또 한 페이지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소망, 새로운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5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AM 1190 라디오를 통해 1년 365일 24시간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라디오 채널 AM 1190을 통해 생생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GB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서 휴대폰으로 깨끗한 음질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www.kgbc.com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 청취, 다시 듣기도 가능하십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취 또는 시청하시는 방법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미주복음방송을 검색하셔서 G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 시청도 가능하시고요. GBC 쇼츠,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 영상, 설교 하이라이트, 미주복음방송 특집 프로그램들도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은혜롭고 유익한 컨텐츠가 많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영상도 보시고 실시간 댓글로 소통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해 주심으로 GBC 가족이 되어주시고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GBC 영상팀들이 더 힘을 내어 사역에 임할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복음의 소리 많이 나눠주셔서 저희 미주복음방송이 복음 전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이번 주 설교 쇼츠 남가주 동신교회 백정우 목사님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구분되어지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마땅히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군, 당신은 신자이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네요 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일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늘 당신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네요 이런 말 늘 듣고 그렇게 지내시는 건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되어지고 일컬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 비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0: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1: 우리 예수님이 바로 화평의 주님이었습니다.
0: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무리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평화,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라.
2: 미주복음방송 설교 쇼츠 남가주 동신교회 백정우 목사님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 선포되는 설교 영상 쇼츠는 유튜브 검색창에 미주복음방송을 검색하셔서 GBC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링크 많이 공유해 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널리 선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0: 우리 GFM 가족 여러분들께 미주보금방송 새롭게 편성되는 5월 프로그램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5월은 미주보금방송에도 참 설레는 변화들이 가득합니다. 먼저 5월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미주보금방송 5월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꼭 메모해 두시고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먼저 진행자가 새롭게 바뀌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권영대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던 GBC 초대석은 오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 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또한 사랑의 징검다리는요, 5월 5일 화요일부터 AN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계신 션리 전도사님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이 GBC 패밀리 아워도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보금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로운 진행자들이 인사말을 전해주셨는데요. 함께 나눠볼까요?
1: 예, GB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창훈 목사입니다. 오늘 한 가지 소식을 나누고 싶어 잠시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GBC 초대석 진행자로 새롭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초대석은 이 시대에 영성이 있는 기독교 사회 전문인을 매주 모시고 그분의 신앙과 일터,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한 시간 동안 깊이 있게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한 분 한 분의 이야기 앞에 함께 듣는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사랑 그리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GBC 초대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앞으로 사랑의 증검다리와 함께하게 될 션 리입니다. 사랑의 증검다리는 오랜 시간 동안 장애를 가진 이웃들 곁에서 따뜻한 동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귀한 자리에 저도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섬겨오신 분들의 수고를 간직하고 장애를 가진 이웃들이 온전히 존중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바라보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미주보금방송의 새가족 아나운서 정주디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무심코 지나쳤던 작고 소중한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저는 GBC 패밀리 아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은혜로 살아낸 사람들을 칭찬하는 숨은 은혜 찾기로 인사드릴 텐데요.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때로는 풍성한 기쁨을 나누는 편안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매주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0: 안창훈 목사님, 션리 전도사님, 그리고 정주디 아나운서님 세 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GBC 청취자 여러분들 곁에 아름답게 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랑과 응원 그리고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주복음방송 소식입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 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미주복음방송과 PCCE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와 간증, 수기 부문, 1분 이내 영상으로 가정예배의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분입니다. 총 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고요.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하면 온라인으로 아주 쉽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놓치지 마시고요. 꼭 참여해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금요일 동부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에서 풍성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들려주세요. 153 더 스토리가 주최하고 가온 갤러리가 후원하며 미주복음방송이 함께하는 제2회 MK 미술 공모전 더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그림이 열립니다. 참가 대상은 전 세계 선교사 자녀로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대상으로 공모합니다. 주제는 선교지에서의 삶과 신앙의 여정, 성장과 극복, 공동체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4월 30일까지이고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미술공모전 배너를 클릭하셔서 구글폼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작품 이미지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1차 선정 발표는 5월 5일이고요. 선정된 작품은 5월 20일까지 가온 갤러리로 실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들께는 총 상금 $10,000와 함께 전시 기회 및 진로 연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수상작 전시는 6월 13일부터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 153thestory@gmail.com 또는 714-745-9610, 714-745-96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 세계 선교사 자녀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GBC 패밀리 아워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회음가정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만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집회음가정 여러분들과 매주 주말 오전 9시 15분에 만나서 미주복음방송의 소식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소통하며 함께 웃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나누던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 안에 참 소중한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늘 함께해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말부터 정주디 아나운서가 이 자리를 풍성하게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을 정주디 아나운서에게도 듬뿍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말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집행가정 여러분들의 5월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친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전하는 5월 되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저는 다음 기회에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공미연이었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세요.

0: GBC 안내입니다. 미국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나라로 매년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와 한인교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 기도의 날 집회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LA 나성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함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국가기도의 날 문의는 213-448-3493번, 213-448-349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 앤 간증 수기 부문, 그리고 1분 이내 영상으로 가정예배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문입니다. 총 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의 풍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PCI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와 정신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부모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 아닌 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진행됩니다. AI와 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 자녀들은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은 넘쳐나는 정보,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CPCI 부모 교육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 세대 자녀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알파 세대 이해와 미디어 교육, 다음 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며 대화 키트를 통한 소통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 타임 설정 워크샵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레츠톡 대화 키트와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자녀의 신앙과 정신건강에 진지한 관심 있으신 부모님과 교사, 사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회 다음 세대 교육 사역을 위한 교육 사역자 12주 훈련 과정 2기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의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 NCI와 미주복음방송, 동행과 상생이 공동 주관하며 6월 7일 월요일 개강합니다. 작년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이어지는 2기 과정은 어린이 사역의 이해, 한인 2세 정체성 교육, 가정 연계 교회 교육, AI 활용 사역까지 신학교 교수진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이끄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미주 전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며 교회 학교 교육 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00이며 5월 16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일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ntusa.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실전 훈련의 자리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CPU AI 설교 연구소와 세계한인 기독 언론협회,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의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컨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단 그레이스,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비전공자에서 10만 유튜버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나눕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복음방송 이유리 PD가 진행하는 실습 과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구도 조명 음향 세팅, 유튜브, 숄츠, 릴스 편집 전략부터 AI를 활용한 저작권 없는 배경음악 제작까지 하루 만에 미디어의 사역의 핵심 역량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유튜브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AI 방송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www.cpuai.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개편된 미주복음방송 5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새롭게 바뀝니다. GBC 초대석은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 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사랑의 징검다리는 5월 5일 화요일부터 AN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있는 션리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GBC 패밀리아워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복음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5월 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GBC 재정상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김혜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벤코브호, 이한황 몰기지팀 매니저가 고정 출연해 유익한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매주 주일 저녁 8시 정주디 아나운서의 숨은 은혜 찾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그동안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되던 김혜선 아나운서의 나의 시편은 5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로 시간대를 옮겨 방송됩니다. GBC 라디오와 함께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BC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1: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나가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KGBN Anaheim.
1: This 시간은 주님 세운 교회 신용환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예수 생각 마지막 여덟 번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남겨둔 제자들과 이제 먼 훗날에 믿게 될 성도들과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고 어떤 모습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견뎌야 될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기도가 바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미국의 21세기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라고 불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예수님은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맛보는 것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바로 보고 예수를 만나고 사는 것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과 생명이 거기에 있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예수님을 분명한 진리로 보고 주님이 주는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누구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그 숙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받으셨나요? 예수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그 영생을 준 제자들과 오늘의 교회들에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담겨있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30초 만에 외울 수 있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모형과 모델을 가르쳐주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형태로 어떤 구조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 들어주는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기도는 두 종류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한 간구하는 구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남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짝이 하나는 자신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하나는 남을 위한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저 열방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긴 기도문을 써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흔히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월부터 이제 4월까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정말 특별한 다른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기도뿐 아니라 예수님의 신앙의 절정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중심,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난주 말씀처럼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붙어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이 세상 사리에서, 이 세상 사람에서, 삶에서 뭘 원하는지를 알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 기도 속에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보여주었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로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것만 보아도 그는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인간성, 가장 인간됨, 예수님의 가장 인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배고프시고 우리와 같이 고통스럽고 고난을 피하고 싶고 주의 잔을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고통과 한계 속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은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감당하는 일에 순종하는 결단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존, 순종, 교제. 여러분의 기도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기도가 뭐냐라고 물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된 인생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를 따를 수 없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성의 전반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고 열두 제자를 택할 때도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다가도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새벽에 기도하고 싶으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시고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하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그릇 못 박히면서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한 순종하고 관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하물며 기도했는데 예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주님을 더 의존하고 순종하고 관계해야만 사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선교도 설교자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모순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기도해야만 사는데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기도가 왜 필요한가? 기도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를 하게끔 예수님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때가 왔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때는 바로 곧 십자가의 고난의 때였고 또 십자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하나님의 뜻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계속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때와 뜻이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파수에, 하나님의 그런 신호에 맞춰주는, 채널에 맞춰주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때와 뜻을 아버지의 때와 뜻에 맞추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마음의 신학자이던 토마스 구디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볼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에는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고, 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신다고,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심이라? 저 천국에서도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인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라고?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아이고 박 집사 김 집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데, 주일날 빼먹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놀러 다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빠져있지 않고 악에 빠져있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여 저들을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에 속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운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저 고난 그 고통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예수 잘 믿고 나를 만나게 주님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이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아버지와 여러분 사이를 기도로 브릿지를 연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의 기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씩 좀 힘들 때마다 물으세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저 천국에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주님의 기도에 제가 있죠? 우리 집 애들이 있죠? 손자, 손녀들이 있죠? 주님, 주님의 기도에 우리 가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중보 기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영광과 거룩 그리고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세 가지의 기도로 요약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 거룩, 하나됨. 예수님의 기도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영광과 거룩과 하나됨은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하나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보기도에는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알고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영광되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또 아버지의 영광, 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출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간구의 제목들이 있거나 중보의 기도 제목이 있다 이틀 있기 그 전에 먼저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된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은혜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글로리아 데오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와 사역과 삶과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담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출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습니다. 잠자고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프나 건강하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질을 주시나 물질이 없으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도 영광이요, 마지막 기도 제목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저 천국에 가는 마지막 기도도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내가 살아온 내 평생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영광이 되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십자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사람들의 그런 능욕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시고 떠나면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애정의 표현이 오늘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세상 중에 있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나였다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고, 악에서 보존하시고, 지키소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하는 기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이제 핍박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 불쌍한 이 제자들, 예수님 없이 다 뿔뿔이 흩어질 텐데,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서 정말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시고 또한 악에서 보존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되게 하옵소서. 하나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AD 30년경에서 40년경인데 실제로 AD 63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성이 무너지고 이제 80년경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의 시대, 환란의 시대, 고난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고난의 시기대에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을 거다. 너희를 미워할 거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을수록 신앙 안에 있을수록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지만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저들을 세상 속에서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그 다음을 넘기셔야 됩니다. 계속 그 다음을 넘겨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준비됩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제가 읽어봅니다. 17장 17절 네 맞습니다. 17장 17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을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거룩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잘 믿다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소원은요. 거룩해지고 싶은 소원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이 거룩을 망치는 악한 영들과 세상의 마귀들과 또 세상의 타락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하나님 진리 가운데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간구는 성도를 위해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과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핍박이 많아지고 고난이 많아지고 세상이 미워할 때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세상이 무서워합니다. 믿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어떤 영적인 세력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력들이 쉽게 건드리는 교회와 신앙인은요 사랑이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 되는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고난을 이기고 이 핍박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거룩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 사실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가장 주된 핵심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이 제자들과 이 백성들이 내가 떠나고 나면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에서 멀어져서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 안에 하나 되도록 기도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사랑 안에 하나 되도록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사랑 안에 하나 되게 기도합니다. 성도와 성도와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열방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간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곧 내가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면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야 요즘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야 요즘 사랑으로 하나 되는구나. 이전에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 쪼개지고 나눠지고 싸웠는데 야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소문 나는구나. 사랑으로 하나 되는구나.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 되는 교회는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주 소망의 어르신들 모시고 제가 인솔자로 가이드로 다녀오는데 이렇게 뭐 하실 때 이제 유치원 학생들처럼 제가 종이를 들고 건넙니다. 이런 것들 따라오세요 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이 지팡이 짚고 목사만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앉아 계세요. 앉으세요. 뭐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어서 이제 앉아 있는데 한 장로님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

0: 모여 살아요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동심으로 와서 꽃이 너무너무 이쁘더라고. 한번 시간 되면 토요일 오든 언제든 부부끼리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에, 목사님 우리는 교회 마음이 부흥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만 되면 됩니다.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저도 욕심이 없어. 뭐 교인이 많아져가지고 몇 수천 명 돼가지고 서로 막 여기 시끄럽고 저기 시끄러운 것보다 진짜 우리 서로 목사를 따라오면서 사랑하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논아주고 계란 삶아주면 나눠주고 고구마 있으면 고구마 논아주고 사랑하는 거. 세상이 아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떤 한국 분이 물어요. 어느 교회에서 왔니? 주님 세운 교회에서 왔다. 그 교회 좋은 교회네. 그랬더라고요. 좋은 교회. 세상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 많이 돌려도, 안 돌려도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면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겨준 기도는요. 그때 당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주님 세운 교회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악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게 보존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사랑 안에서 진짜 하나 돼서 세상이 주님 세운 교회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중보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한복음 17장은 교회의 가장 큰 위로라고 했습니다. 위로.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도 이 내용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리차드라는 분이 기독교 영성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자신의 기도의 경험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나의 달력과 다이어리에 7시부터 7시 반까지 기도라고 적어두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버리는 때가 많았고 이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넘어가는 날이 많았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좀 지킬까 생각하다가 다시금 내 다이어리에 적기 시작했다. 7시부터 7시 30분까지 하나님이라고 써놓았다. 그때부터 나는 그 글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저 기도라는 말만 들으면 기도를 안 해도 되지만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뭘 위해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거룩을 위해,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저 열방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때 세 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 거룩, 하나됨.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좋은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신용환 목사님의 말씀 설교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17,910 프러리 에비뉴 토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 그리고 한어대학 청년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회 전화번호 310-325-4020번, 310-325-4020번 그리고 웹사이트 주님처치.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방송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젠 라이프 진행의 권영대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늘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청취자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매주 이 시간 에스겔서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연관된 클래식 작품과 함께하고 있는 프레젠 라이프,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 3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0장의 표제는 애굽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국인 주전 590년대 초반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장은 에스겔 29장에 이어지는 1년의 애굽 예언 가운데 두 번째 단원으로 오실 여호와의 날에 애굽 전역과 그 주변 열강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 것인지를 강렬하고 또한 시적인 언어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역사적 배경은 느부갓네살 2세가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초토하고 이제 그 칼끝을 애굽을 향해 돌리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애굽을 최후의 피난처요 강력한 동맹으로 여겨왔습니다. 이 에스겔은 바로 그 허망한 기대를 정면으로 무너뜨립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에스겔 30장의 핵심 신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시며 두 번째는 교만한 열방을 심판하심으로써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에스겔 30장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함께 묵상하시며 연관된 클래식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과 또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어지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함께 나누는 에스겔 30장은 슬프다 그날이여라는 2절의 탄식의 외침으로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단순한 역사적 전쟁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피조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 예언 전통에서 여호와의 날은 아모스 5장 18절에 가장 먼저 선포한 바와 같이 악인들이 기대하는 구원의 날이 아닌 오히려 어둠과 비덧슴의 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그 심판이 애굽만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붓, 룻, 아라비아의 혼합군 중 구부, 그리고 언약의 땅 백성에 비기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는 애굽이 구축해온 세계 정치 질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한꺼번에 흔들릴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6절에 그들이 함께 엎드러지리라 라는 표현은 공멸의 신학적 현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명백히 느부갓네살을 지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이방 왕도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섭리 신학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악한 왕의 정복 야욕조차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 이것이 에스겔 예언의 서늘하고 장엄한 역설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날은 열방이 안전하다 여기는 모든 동맹과 세력망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애굽은 무엇일까요? 재물, 권력, 인맥, 제도, 지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한계성을 오늘 말씀 안에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주신 말씀 우리 가운데 도전하기 원하며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연관된 클래식 작품이 되겠습니다. 하인리히 시츠의 작품 번호 27번 주여 우리의 주님이시여 제목의 합창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바로크 음악의 선구자인 하인리히 시츠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위엄과 인간의 겸허함 사이의 간격을 이 작품을 통해 그려내고 있습니다. 두 개의 합창단이 교차하며 울려 퍼지는 이 작품은 온 열방의 역사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0장의 첫 단락인 여호와의 날이 모든 나라 위에 임한다는 선언과 그 깊이 맞닿아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하니 슈츠의 작품 번호 27번 주여 우리의 주님이시여 합창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찬양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길 소원하며 에스겔서의 말씀과 함께 연관된 클래식 작품으로 도전과 성찰의 시간 함께하고 있는 프레젠 라이브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에스겔 30장의 말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어지는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구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우엔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너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나는 두 번째 단락은 애굽의 주요 성읍들을 하나씩 호명하며 그 각각의 임할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이들 각각은 애굽 종교 문명의 중심축이요 곧 수천 년에 걸쳐 쌓아온 신화적 권위의 거점들입니다. 함께 나온 단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내가 애굽의 우상들을 끊고 신상들을 노베서 제거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엘릴림 원어는 헛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 선택은 신학적으로 의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이 수천 년 동안 섬겨온 신들은 실체가 없는 허구였다는 것, 그 허구의 중심 도시들이 이제 불타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의 결론은 이 모든 심판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애굽에 벌을 내릴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인식 공식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에스겔서 전체에 무려 72회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판은 복수 목적이 아닌 계시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괴 가운데서도 당신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듯 우상은 언제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것들은 헛것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위대하고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신전은 어디에 있는지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앞에 두고 이것은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이런 물음을 우리 가운데 자문하기 원하며 준비한 두 번째 클래식 작품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 제바산 바하엘 작품 번호 232번 비단조 미사 가운데에 부활을 기다리나 아니다 라는 제목의 합창곡을 함께 나눕니다. 이 작품은 처음엔 무겁고 장엄한 화성으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빠르고 생동감 넘치는 박자로 전환되며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폭발적으로 선언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우상들이 무너지고 도시들이 불타는 에스겔 30장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파멸 이후에도 하나님의 새 창조는 반드시 온다는 신앙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작품 번호 232번 비단 좀 미사 가운데에 부활을 기다린 아이다 제목의 합창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프레젠 라이브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에스겔 30장의 말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후반부에 해당되어지는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짜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함께 나눈 세 번째 단락은 이 장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응집력이 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언 날짜가 20절에 명기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의 팔을 꺾었다고 선언합니다. 팔은 구약에서 군사적, 정치적 능력의 상징입니다. 에스겔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의 팔을 꺾었다고 선언합니다. 팔은 구약에서 군사적, 정치적 능력의 상징입니다. 꺾인 팔에 붕대도 감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박탈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냉혹하게 들리지만 교만이 극에 달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사라 하겠습니다. 또한 22절에서 24절은 그 대조를 극적으로 제시합니다. 바로의 두 팔은 모두 부러뜨려질 것입니다. 반면 느부갓네살의 팔은 강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반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날카롭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서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거두실 때에 그 어떤 권력도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26절의 마지막 구절은 이 단락 전체를 묶는 목적어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 나라 가운데 흩을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는 심판의 최종 목적이 여전히 계시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산산이 흩어진 애굽인들이 자신들을 지배하던 제국의 영광이 무너져버린 그 폐허 위에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에스겔은 그 역설적 구원의 가능성을 심판의 끝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팔을 꺾으신다는 것은 단지 제국의 군사적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모든 순간을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에스겔 30장의 심판은 복음의 빛에서 읽을 때 십자가의 논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가운데 새기기 원하며 오늘 준비한 마지막 작품이 되겠습니다. 펠릭스 맨델슨의 작품 번호 70번 엘리야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제목의 합창을 함께 나눕니다. 맨델슨의 오라토리오 엘리야는 열왕기상의 엘리야 이야기를 극적으로 재현한 19세기 최고의 교회 음악 중의 하나이죠. 그 중에 오늘 함께 나누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합창은 시편 121편을 가사로 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0장이 열방의 팔이 꺾이는 심판을 선언한다면 이 합창은 그 심판 한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작품 번호 70번 엘리야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제목의 합창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에스겔 30장을 통해 함께한 프레젠 라이프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 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명백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즉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파괴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파괴마저도 자기 계시의 통로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쓰러질 때에 바로의 팔이 꺾일 때 또한 성읍들이 불탈 때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위로는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릴 때 그것은 재앙의 끝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꺾인 팔 곁에 서 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하십니다. 오늘도 에스겔 30장의 말씀과 연관된 클래식 작품으로 함께한 프레젠 라이프,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 말씀, 내가 애굽에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각 처한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곁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시며 담대하게 믿음의 승리 이어가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GBN Anaheim.
1: This time is the Montgomery Church, Choi Haegun Pastor's Message time. Today, Church and Congregation.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우리가 쭉 보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뒤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이 일어났죠. 오순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교회가 확 성장하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일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정착한 일부의 무리가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어디에 있느냐?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거기 가서 찾아와서 안디옥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참 잘 성장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이방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혹은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15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 할례 꼭 받아야 돼. 이방인 너희들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은 구원 없어. 천국에 못 가. 그 말은 어때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지 않나. 이런 어떤 논지였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배웠던 것은 바울에게서 바나바에게서 배웠던 것은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 이런 거 없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일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인 당신들도 헬라 사람인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점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마침내 교회 안에 적지 않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와서 우리가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단을 뽑았었습니다. 바울을 뽑고 바나바를 뽑고 그리고 또 다른 몇 사람들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의 개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그런 어떤 난관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그 교회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교회 거기에 보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하는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게 하는 그러한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교리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예수 안 믿겠다고 신앙 포기한 사람들이 나중에 박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분들을 다시 세례를 주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교회의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형적인 첫 번째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 여기서 대표자를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냈고 예루살렘에서는 안디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지도자들도 같이 앉아서 이 문제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의논할 때에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먼저 자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확실히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내게 보여주시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르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가슴에 품으시는 그러한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할례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야고보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할례가 꼭 필요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할례는 필요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에 할례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원과 관계없이 교회 안에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러한 교회일 경우에는 목을 메어서 죽인 짐승들이라든지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것,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또 어떤 우상의 신전에서 음행을 하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루살렘 공유에서 결정을 해서 안디옥으로 또 다른 필요한 지역으로 다 보냈었습니다. 너무너무 해결을 잘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가졌던 첫 번째의 신학적인 위기, 교회 내의 갈등, 교회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양분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문제를 잘 처리했었습니다. 우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첫 지도자들과 대표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귀중한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에 보면은 우리는 이 예루살렘 회의, 15장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회의를 오늘날 현대 장로교회의 총회의 성경적인 기원과 모델로 받아들입니다. 총회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뭐 이렇게 뭐 친교하자 이래서 나온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총회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개 지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산만한 난제들, 어려움 이런 것들을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5장에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우선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 하는 이 총회와 같은 맥락이 서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에 보면 대표자들이 모였었습니다. 사도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각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함께 모여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5장 6절에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근원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라는 개교회, 지교회의 문제를 예루살렘이라는 그 공적인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지역교회의 그 개교회를 넘어선 연합해서 치리를 하는 그러한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결정되었던 것은 또 하나 무서운 것은요, 이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저도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구원과 할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세례만 받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구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절대 할례 받지 않습니다. 그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그 내용이 언제 결정되어졌느냐?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때 결정되어진 것이 2000년 정도가 지난 지금도 그대로 성경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무게가 있고 오늘 우리는 그 공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성경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첫 번째 회의 총회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는 이 총회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사도들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도들, 우리가 사도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세운, 잠깐 세워주셨던 그러한 특별한 분들로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사도가 일반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는 저, 목사인 저와 사도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왜요? 저는 제가 가르치는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뭘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은 사도들이 결정한 것은 성경이 되었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총회에서 교회의 대표들이 모인 총회 여기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성경이 되느냐? 아니에요. 오늘날 총회는 이미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권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이 첫 번째 교회의 회의, 공회, 이 공회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지게 되는 장로교회의 총회의 아주 유사점들이 같은 맥락에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회의가 그냥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도 모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모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친목하고 친교하는 그런 모임이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순한 친목이라든지 혹은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이런 어떤 권면이나 권고 정도 하는 그런 모임으로 본다면은 예루살렘 총회는 이 예루살렘 회의는 오늘날 총회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친교 중심으로 한다. 이걸 우리가 회중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는 중요한 결정들을 교회가 꼭 따라야 되고 이건 아닙니다. 그냥 친교 중심이니까. 또 이 모임에 있어서 베드로 혼자서 무언가 결정을 했느냐? 이거 아니었었습니다. 혼자서 결정하는 감독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회의는 베드로 혼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베드로와 야고보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말하는 감독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오늘날의 장로교처럼 사도들이 있고 교회의 대표자들 장로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같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결정은 사도적인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면은 오늘날 현대 장로교회의 총회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게 되는 우리 교회에서 갖게 되는 이 총회는 그냥 친교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목사님들이 모여서 아이고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사교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노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놓고서 함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올라온 것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단성이 있는지 총회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 안에 자꾸 성도들끼리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리적인 이 가르침의 신학적인 것을 분석해 주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총회는 신학자들과 더불어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왜 당신이 그런 주장을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 혹은 조직신학자들을 같이 앉아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교회에 건강하지 못하다. 역사적으로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는 데가 총회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총회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총회와 같은 총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1907년도에 제1회 첫 번째 노회가 열립니다. 총회도 아니고 노회. 그때는 노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노회가 열렸었습니다. 그 노회에서 최초로 7명의 신학생들에게 목사 안수를 했습니다. 7명이 한국인 7명이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그 7명 가운데 특별히 이기풍이라는 이 젊은 형제, 이 목사를 제주도에 선교사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그 당시에는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외국같이 말이 잘 안 통하는,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야말로 말이 잘 안 통하는, 그래서 거기에 우상도 많고 미신도 많고 그곳에 선교사로 가도록, 그래서 첫 번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그분이 이기풍 목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는 보면은 처음부터 벌써 될성 싶은 씨앗이에요. 한국인들이 처음 목회자로서 7명이 안수를 받으면서 그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외국인들에게서, 선교사님들에게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처음 안수하면서 바로 선교사로 세워갑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있은 게 아니라 이전에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그때는 이제 노회였거든요. 1907년도에. 그러다가 1911년도, 4년이 지났죠. 11년도가 되면은 이제 무슨 결정을 하느냐면은 그때까지도 노회가 하나였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들도 지역도 우리 전국적으로 성도들이 생겼으니까 지역마다 노회를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해서요, 함경노회, 평안북도노회, 평안남도노회, 황해도노회, 북한에 4개, 그리고 남한에 3개, 경기 충청노회, 그 다음에 전라도노회, 경상도노회, 이렇게 7개의 노회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1911년입니다. 그 7개 노회를 만들면서 1912년도에 드디어 7개 노회가 이제 만들어졌으니 우리가 총회를 구성합시다 해서 제1회 총회가 1912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1912년도에 제1회 이제 우리 한국 장로교회 총회가 1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 빨리 한번 해보세요. 1912년도가 1회예요. 그러면 2026년도는 몇 회겠습니까? 114회죠? 그런데 원래가 111회입니다. 3이 없죠. 원래는 114회라 해야 돼요. 3회가 없는 이유는요. 1945년, 1944년, 1943년 총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 때문에. 일본이 한국 교회를 압박하고 일본에다가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총회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3회가 빠집니다. 그래서 2026년도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단들 111회 총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아름다운 역사도 있지만은 총회 가운데 부끄러운 역사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언제냐면은 1938년도에 있었던 제27회 총회입니다. 그때 총회장으로서 홍택기 목사님이 계셨고 부총회장으로서 김길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때 뭘 결정했느냐면은 신사참배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총회는요, 조선과 만주에 있었던 27개 노에서 모인 총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교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모였는데 교회 바깥에 일본 순사들이, 경찰들이 딱 진을 치고 있고 그 가운데 총회가 열렸었습니다. 총회가 열린데 그날 오전에 신사 참배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신사 참배가 뭐냐? 여러분들 자주 들어봤잖아요. 신사 참배에 신사 신자는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신, 귀신, 신, 그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자는 우리 사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당. 뭐 사당 그런 거 집을 이야기하잖아요. 흔히. 그래서 신사라는 거는 신을 모신 사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아놓은 사당이 어디다? 신사예요. 그 사당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을 신사 참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27회 총회에서 뭘 결정했냐면은 그 신사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 의례다. 라고 부총회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통과시켰었습니다. 그리고 결의한 다음에 총회장 홍택기 목사와 임원들이 평양에 있는 신을 모신 그 신사를 방문해서 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7회 총회에서 그 결정을 했고요. 1938년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고 1946년도 해방, 45년도 해방되고 그 다음에 있었던 그 총회, 결정되고 난 8년 뒤죠. 그 총회에서 서울 승동교회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제27회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는 강압에 의한 잘못된 것이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고 그렇게 해방되어서 처음 열렸던 총회에서 이걸 뒤집어 엎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0년 지나거나 2000년대 이후에도 2006년도에도 기독교 복음교회 또 기독교 성결교회 등에서 신사 참배에 대한 과오를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한국에 있는 장로교들이 연합으로 해서 연합총회에서 70년 만에 신사 참배 결의에 대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사 참배를 옹호했던 사람들도 있고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옹호하는 사람들, 신사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논리의 이유는 기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신사에 가서 절은 하지만은 그 예배가 아니다. 절은 하지만 그 예배가 아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만 믿는다. 신사에 고개는 숙였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라에서 이렇게 세웠으니까 국가의 권위를 지켜줘야 된다. 국가의 요구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힘들 때에 이거 안 하면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망해질 텐데 어떡하냐. 이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 대표적인 경우 누구였어요? 주기절 목사님 같은 분들, 이분들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신사 참배는 종교적인 행위에 해당된다. 이건 우상 숭배다. 그리고 절하는 행위가 마음에만 없으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성경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건 옳지 않다. 국가 의례라고 말하느냐? 국가는 모든 것을 교회에 다 요구할 수 있느냐? 아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할 때만 권위의 합법성이 정해진다. 이것은 국가가 하나님이 주지 않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니 그래도 먹고 살려면 교회가 유지하려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뛰어들 영역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신사 참배는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지금 2026년도 현재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신사 참배, 그 일본 신대를 섬기는 사당에 가서 고개를 숙이는 거 그거 종교냐? 종교입니다. Yes. 국민 의뢰인이냐? 아닙니다. 명확한 어떤 다른 신에 대한 우상에 대한 숭배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거 뭐 신사참배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거기에 도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초기 1세기, 2세기의 크리스천들이 죽었던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황제를 주로 자기들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뭐 뱃속에 들어가서 보지도 못할 거 내가 뭐 아유 뭐 황제도 내가 주님으로 하겠소. 그랬으면 다 살았겠죠.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 교회의 총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레코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총회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총회에서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남미에서 아시아 지역의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변화들, 문제들, 또 찬양할 것들, 감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나가야 될 성경적인 올바른 방향을 짚어주게 되어집니다. 이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안건들을 놓고서 의논해야 되고 심지어 한국에까지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까지 줌으로 만나서 문제들을 놓고서 의논하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직접 줌을 통해서 대면하면서 당신의 주관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일일이 밝히면서 그래서 우리가 총회 앞에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총회가 나가야 될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공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총회가 그냥 고만고만한 목사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힘자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정말 거꾸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썩은 애플 때문에 건강한 애플을 갖다 버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총회 안에서 그렇게 심각한 이슈들도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단성의 시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올라와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복이라고 우리 약자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총회에서 봐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들과 만나고 자료를 읽고 특별히 또 교수들과 신학교수들과 같이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의견들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지역교회를 보호하고 복음을 보호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단성이 있다. 이건 교회로 하여금 하지 않아야 됩니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은 그 결정을 받는 반대 측에서는 대단히 마음에 섭섭해질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이야기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상당히 마음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 떠났을 때 훗날 역사가들이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평가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제 삶을, 우리 교회 2020년도 이 시점을 평가하실 때 참 고민하고 참 신실하게 살았구나. 그런 교회로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몽고메리 교회를 섬기시는 최혜근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최혜근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몽고메리 교회는 3260 모리스 로드 랜스데일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610-222-0691, 6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이 시간은 Grace and Mercy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드라마 바이블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부터 34장입니다.
1: 제 30장
2: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하므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같은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리야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1: 제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2: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1: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2: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0: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니라.
1: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길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들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1: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2: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1: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0: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1: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립니다. 제 32장
0: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냐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0: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1: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0: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1: 제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0: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1: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0: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0: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1: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0: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1: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0: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1: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0: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1: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0: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1: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0: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1: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0: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1: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0: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1: 제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1: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3: 지금까지 Grace and Mercy Foundation이 제공하는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 하셨습니다.
4: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나가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KGBN Anaheim.
1: This 시간은 남가주 온유한 교회 장범원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만의 강점으로 승부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설교 시리즈 소명의 사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만의 강점으로 승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은 분이 있습니다. 손으로 무엇인가 뚝딱뚝딱 잘 만드는 분이 계시죠. 보통 이런 분들이 요리를 또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대단히 부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민지 자매님처럼 절대 음감을 가지신 분도 있고요. 연습을 전혀 안 했는데도 완벽하게 화음을 내시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참 부럽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찬양팀이나 중창팀에서 섬기면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감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감. 상대방이 어떤 지루한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잘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충고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청과 질문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그룹 인도자나 상담가가 되면은 또 잘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강점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강점이 있어요. 군뱅이에게도 구르는 재주를 주셨고요.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강점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 보시면 강점을 잘 살려서 강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점으로 일하는 사람, 약점으로 일하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강점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강점을 살려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갤럽 연구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의 53%는 강점을 살려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싫은데 내가 잘 못하는 일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53%입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이나 충만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더 좋은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다면 언제라도 그만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강점을 분명히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 강점을 살려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강점을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극히 소수만이 나에게 주신 그 강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강점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 채 그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충만하고 완전한 삶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잠재력과 모든 포텐셜과 모든 숨어있는 강점들이 온전하게 발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충만하고 열매를 맺으며 성취감이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강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10주 동안 이 소명의 사람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강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하고, 발견만 하면은 안 됩니다. 그 발견한 강점을 날카롭게 연마하고 준비함으로써 강점을 살려서 사는 그 충만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을 온전히 깨닫고 이 강점을 잘 살려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 왕과 만나는 이 장면을 보시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을 보니까 복장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다윗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군복은 아닐 것입니다. 갑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다윗은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었어요. 목자. 목동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이 그걸 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승산이 제로다. 다른 옷을 입혀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입는 그 왕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준다고요. 자, 왕이 머리에 쓰는 투구가 있어요. 그 왕의 투구도 다윗의 머리에다가 씌워주고 왕의 갑옷도 입혀주고 왕의 칼도 다윗에게 주는 것이죠. 어땠을까요? 자, 왕이 사용하는 갑옷과 무기를 손에 들었으니까 막 기가 막히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것이 오히려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방해가 된다고 느꼈던 거예요. 39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옷은 내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명품, 아무리 고급이라도 나한테 사이즈가 안 맞거나 안 맞으면 그거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추장스러운 그 값비싼 무장들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에는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시냇가로 가서 매끈매끈한 돌멩이 다섯 개를 고른 다음에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강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이 골리앗과의 엄청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자기가 입는 그 왕의 군복과 왕의 갑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입혀주잖아요. 이것은 예언적입니다. 이것은 장차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며 다윗이 장차 왕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칼이나 창이 아니라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막대기와 물매. 아니, 그게 무슨 전쟁 무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막대기와 물매를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하는 전문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필립 켈러가 쓴 책 양과 목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목동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목동들은 어릴 때부터 그 동료 목동들, 친구 목동들하고 게임을 하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막대기 던지기 게임. 막대기 던지기 게임. 그러니까 막대기를 던져서 멀리 있는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임인데요. 어릴 때부터 날마다 이 게임을 해왔던 목동들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백발백중 타겟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이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확하고 강력한 공격 무기 맞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물매는 어떨까요? 물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소총이라고 하죠. 끈으로 잡아당겨서 하는 소총을 갖고 놀았는데 이 물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긴 끈으로 돼가지고 휙휙 돌려서 날리는 것이 물매입니다. 자, 고대 시대의 물매는 강력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한번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은요, 아수르 제국의 군대는 공성전이나 원거리 전투를 할 때 물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이런 석판이나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매가 긴 끈으로 되어 있는데 팔의 길이만큼 이게 끈이 길어요. 이것을 빙빙 돌려서 재빠르게 던져서 타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매를 이용하면은 지금 제 팔의 길이보다 팔이 두 배가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원심력의 원리에 따라서, 제가 수학은 잘 모르지만 원심력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팔로 던지는 것보다 물매를 이용해서 던지면 적어도 두 배 이상 더 빠르게, 두 배 이상 더 강력하게 던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은 100마일 이상의 강속구를 던져서 120m 앞에 있는 타겟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목동들은요, 어릴 때부터 네, 이 게임을 하면서 자랐어요. 바로 물맷돌 던지기 게임. 다윗도 어릴 때부터 이 게임을 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들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백발백중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쓰러뜨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손에 있는 들려있는 그 돌멩이는 그냥 돌멩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확하고 강력한 최고의 공격 무기가 맞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을 보시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이 돌이 어디에 박혔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이마에 박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마에 박힌 거 아닙니다. 이마를 노렸어요. 자, 지금까지 다윗이 수만 번, 수십만 번 던졌던 그 물매 실력을 유감없이 그날 발휘해서 그 투구 사이에 있는 작은 틈새를 노려서 그것을 명중시켜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매 던지기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물매를 잘 던졌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니죠. 수많은 연습과 훈련과 수많은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물매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연습과 훈련과 시간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연마하고 그것을 단련하고 강화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점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발견한 후에는 그것을 강화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나에게 있는 강점이 도대체 뭔가? 나에게 있는 강점이 도대체 뭔가?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나의 강점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 이 소명의 사람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천천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내 장점은 이거지, 내 강점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더라도 10주 후에는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이 따로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분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나의 강점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의 강점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음치예요. 이런 경우 있을까요?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분은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가수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런데 박자를 못 맞추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가수하면 안 되고 다른 길을 알아보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강화된 강점. 강화된 강점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냥 강점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훈련과 연습과 그 작업을 거쳐서 완성된 강점은,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강점을 사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별로 힘이 안 들어요.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나는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거 하느라고 막 하여튼 뭐 땀을 질질 짜는데 나는 힘이 하나도 안 드는데 너무나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강점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적은 노력으로도 많은 열매를 거둔다. 이것이 강화된 강점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별로 노력을 안 했는데 비교적 적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게 나올 때가 있었다면 그게 언제였는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강점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만약에 나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의 강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 그 강점을 강화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제부터 잘 발견하시고 강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요. 저는 토요일에 영상학교를 하면서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그래도 괜찮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거든요. 이미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과 만들어 놓은 파워포인트 사용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 관련된 일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점을 정말 잘 발견하고 강화한 사람, 대표적으로 저는 탁구 선수 유남규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탁구 선수 유남규 선수 좀 사진을 올려주세요. 자, 88 서울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탁구 종목의 금메달 리스트 유남규 선수죠. 저는 예전에 서울에 있는 한 레코드 가게에서 유남규 선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TV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유남규 선수는 키가 대단히 작습니다. 자, 공식적으로는요. 170이라고 1m 70cm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말하고 다니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170보다는 165에 더 가깝습니다. 운동선수가요. 제가 알기로 키가 작으면 불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남규 선수는 운동선수 치고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키가 작은 편에 속합니다. 대단히 불리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대두입니다. 머리가 엄청 커요. 이것이 어릴 때부터 컴플렉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팔 길이가 대단히 짧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팔이 일반인보다 대단히 짧습니다. 거의 기형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신체적인 핸디캡이 너무나도 많았던 유남규 선수는 한때 탁구를 그만두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는 안 나오고 키 크고 팔도 긴 다른 유망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의 약점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나는 키도 너무 작고 팔도 너무 짧고 머리는 크고 약점만 보니까 나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격지심, 열등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탁구를 정말로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 유남규 선수를 지도했던 코치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남규야 너 플레이 스타일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내가 볼 때 네가 다른 애들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게 하나 있어. 너는 발이 빠르잖아. 너 달리기 잘하잖아. 너 달리기 하면 맨날 1등 하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 백핸드는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조건 이 백핸드가 아니라 포핸드로 넘겨.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너는 팔이 짧아서 백핸드가 안 돼. 백핸드 하려고 하면 에러가 나와. 그러니까 백핸드는 생각도 하지 말고 빨리 움직여서 무조건 포핸드로 넘겨버려라. 자, 그 말을 듣고 유남규 선수는 백핸드를 과감하게 포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대신 빠른 발을 이용해서 재빨리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공이 내 안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얼른 뛰어가가지고 포핸드로 넘기는 것을 연습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남규는 그때부터 포핸드 드라이브 하는 것만을 파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남들은 연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연습할 때 다른 사람들은 백핸드 50%, 포핸드 50%를 연습해요. 그리고 백핸드가 더 어렵기 때문에 백핸드를 더 많이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남규 선수는 포핸드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압도적인 포핸드 드라이브를 갖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최초로 탁구 종목에서 금메달 리스트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점을 생각하고 약점을 바라보고요. 그 약점을 보완하는 데 평생을 보냅니다. 그러나 위대한 성공의 신화를 썼던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강점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부분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극복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약점을 보완하니까 다른 사람과 거의 똑같은 모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점을 강화한다면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별화된 경쟁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충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약점을 보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리 못해도요, 부엌에서 봉사하라고. 여러분, 제가 요리 진짜 못하거든요. 저 부엌에서 봉사 많이 해봤어요. 저 애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지민이가 이뻐서 좋아하는 거지 제가 모든 애들을 좋아하는 게 아닌데 저 유치부 교사, 유년부 교사, 초등부 교사 다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노래 못해도 성가대에서 알토를 시키고 경청을 못해도 소그룹 인도자로 섬기게 하고 자꾸 하다 보면 좋아질 거라고 하면서 우리는 약점을 보완하는 일에 열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성도가 비슷비슷한 모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뭔가 모르게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좀 비슷한 냄새가 나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어떤 이미지입니까? 교회 오빠는요, 교회 찬양팀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소그룹 인도도 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친절한 오빠, 그 교회 오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그런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다. 그래서 교회 오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드셨어요? 아니요.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다른데. 여러분 성격도 다 다르고요. 여러분의 강점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우리의 독특한 고유한 게 다 다른데 왜 우리는 똑같은 교회 오빠를 만들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강점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공장에서 상품을 막 찍어내듯이 똑같은 모습의 교회 오빠들만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소명의 사람 10주 코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좀 다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저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저부터 변화되기 원하고 이런 변화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시고 목동의 옷을 다시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옷을 입으셔야죠. 사울의 칼을 내려놓으시고 다윗의 물매를 다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디자인하신 그대로 여러분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잠재력과 포텐셜이 온전하게 발휘되어서 여러분 강점을 꼭 발견하고 그 강점을 강화하고 그 강점대로 일하는 충만하고 복된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 지금까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말씀 공동체 남가주 온유한 교회 장범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남가주 온유한 교회는 335 널스 푸엔테 스트리트 스위트 C 브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관한 문의는 626-833-7787번 616-833-7787번으로 하시거나 웹사이트 onewchurch.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따라 찬양 따라 진행의 안희경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편 40편 16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아침 묵상 꿈이 있는 자요 3집에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누구나 우울해집니다. 아니, 그 우울 이상이 되어버릴 때가 있죠. 이럴 땐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를 찾다가 밖으로 나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찬양을 듣고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며 힘든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믿음이 자라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 중에 좋은 것은 밖에 공기가 다른 것이지요. 토요일 오후 시간 밖으로 나가셔서 걸어보시면 어떠신지요? 희주일이 부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송가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이 되신 주와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김윤준이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셨는데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또 만나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아버지 월십리더 커뮤니티가 부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을 접하면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셨다는 그 말씀에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5월의 문을 열면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찬미가 부릅니다. 요게벳의 노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과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삶보다 의미 있는 삶은 없습니다. 예수로 살고 호연입니다.

남은 토요일 오후 시간도 평안하시길 바라며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시길 간구드립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구원하는 AM 1190 미주 복음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으로 배우는 기독교 교육 60번째 만남. 저는 진행을 맡은 남가주 임마누엘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혜라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변하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한다, 말씀하셨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신앙의 배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자신의 삶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런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변하지 않으려면 배운 것을 확신하라,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셨다,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며 성경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으라는 말씀이라,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변하지 않으려면 배우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거해야 한다, 말씀하셨다, 말씀드렸어요. 거하라는 것은 말씀에 거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 지키라는 뜻이고 배운 말씀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말씀을 온전히 확신하고 순종하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거한다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가 겉으로 보기에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기 위해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으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꼭 붙어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끊임없이 날마다 필요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순종과 행함으로 무성해지고 열매까지도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거한다는 것은 울퉁불퉁한 주춧돌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맞춰서 기둥 밑부분을 깎아내서 지진이 나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건물을 짓는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 기법 중 하나인 그랭이 건축 기법과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 건설해서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지진에도 견딜 수 있었던 금문교처럼 배우고 확신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서 아무리 강도가 센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거한다는 것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한 여성처럼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고 말씀하셨다,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나만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말씀하셨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의미에서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의 믿음은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거짓없는 믿음이 딸 유니게에게 이어졌고 또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졌다 말씀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에 이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말씀했다 말씀드렸죠.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헬라 문화의 토양인 소아시아 대륙에서 자라면서도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를 통해 어려서부터 성경을 접할 수 있었고 성경을 알았다 말씀드리면서 한마디로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조기 교육을 받았다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어머니 유닝에는 유대인의 교육법에 따라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다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현재 LAFC에서 뛰고 있는 손세이셔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철저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손흥정

결정력을 가진 선수가 되었다 말씀드렸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어렸을 때부터 기초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문화인류학에서 어린 시절 부모님의 무릎에서 경험했던 것이 그대로 어른이 되어서도 가치관으로 형성된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커서도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어요. 이에 대한 신뢰로 17세기 인물로 목사님이자 탁월한 고전학자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던 유니우스라는 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니우스는 영국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올라갈 정도로 훌륭한 분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으로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셨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유니우스는 어렸을 때는 그렇지 못했다 말씀드리면서 학교에서 고등학문을 배울수록 점점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았고 나중에는 신앙생활마저 포기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말씀드렸어요. 그런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오랜 시간 응답이 없는 기도였지만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셨다 말씀드렸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아들이 종종 자신이 서재에 들릴 때면 늘 찾아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다 성경을 갖다 놓는 것이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갖다 놓았다. 한번 봐라. 말하지도 어떤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성경을 펼쳐놓기만 하셨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눈을 열어주시면 아들이 성경을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꾸준히 기다리셨다 말씀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유니우스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서재에 들어갔고 늘 하던 대로 늘 가던 그 자리로 갔다가 그곳에 펼쳐져 있는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그 책은 바로 아버지가 펼쳐놓으신 성경이었고 요한복음 1장이 펼쳐져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유니우스는 성경이 펼쳐져 있어서 슬쩍 봤을 뿐인데 그 순간 뭔가가 가슴을 쿵 하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말씀드렸죠. 유니우스는 대학에서 철학과 논리학을 배웠기에 논증의 구조를 잘 보는 예리한 눈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예리한 눈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확 들어왔고 그 구절의 논증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니우스는 그 다음 구절도 또 그 다음 구절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갈수록 유니우스는 마음이 자꾸만 이상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말씀드렸죠. 흥분한 듯 가슴이 뛰고 충격받은 것처럼 머리가 하얘지고 불안한 듯 안절부절 못했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에 붙들려서 헤어날 수 없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낸 어느 날 밤 유니우스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나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 말씀드렸죠. 그 순간 유니우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불안과 초조함에 요동치던 마음이 잔잔해졌다 말씀드렸어요. 이를 계기로 유니우스는 회심했고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목사가 되었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며 성경의 사본을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학자가 되었다 말씀드렸죠.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어떻게든 내가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일평생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오늘의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배우고 확신하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말씀하셨다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신앙으로 양육하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선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며 신앙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훈련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자녀들도 배우고 확신하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가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는 어려서부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는지를 알면 참 놀라워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주로 사용됐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장 41절에 등장하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6개월 정도 된 아기라는 단어가 바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어려서와 같은 단어예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나오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이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마리아와 요셉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데 빈방이 없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죠. 이때 갓 태어난 아기라는 단어가 바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어려서와 같은 단어예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15절과 16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가시던 곳마다 큰 무리가 따랐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셨을 때도 큰 무리가 따랐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자신들의 어린아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죠. 부모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온 어린아기,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바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어려서와 같은 단어예요.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오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갓 태어난 어린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다시 말해서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원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갓난아기라는 단어가 바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어려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복중의 아기, 아기, 어린아기, 어린아이, 갓난아기들이라는 단어가 모두 어려서와 같은 단어인 거죠. 다시 말해서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는 어려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5살, 많게는 7살까지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은 태중에 있는 아이 때부터, 초등학교에 가기 전까지 아이일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일 때부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면 그 역할은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바로 부모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확신하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기를 잉태한 그 순간부터, 아기가 부모의 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저는 아기를 그렇게 키우지 못했는데요. 우리 아이는 이미 다 커버렸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때가 지났으니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 지금부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지금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는 주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주말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함께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제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11번째 메시지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기쁨이 따라온다 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어서 성찬식을 집례해 주시겠습니다.
1: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원성하는데 제 가슴이 그냥 막 뭉클하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사명을 일깨워주게 하시는 이 찬양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확신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찬양대. 네, 감사드립니다. 아, 특별세의 부흥의 천국 잔치 같은 이 특세의 은혜의 강물이 온 교회에 지금 넘실대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형제가 은혜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썼어요. 새벽에 잠만 자면 꿈만 꾸고 새벽에 기도를 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세 새벽 3시 50분에 완전히 여기 뭐 이렇게 차가지고 매일 15,000명씩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된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486이라는 이번에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4월 8일 특세 후집회 오전 6시에 하나님께서 이 반포대로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그날 기도를 하면서 아, 이런 기도를 하면 나라도 세울 수가 있겠구나. 나라도 세울 수가 있겠구나. 그런 참 은혜가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이 본당의 7천석이 너무 조그만하게 보였다. 그리고 또 3시간의 이 강단 위의 기도가, 3시간의 기도가 마치 30분처럼 느껴졌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용량이 커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기도의 어떤 기백과 기도의 기세가 정말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11번째 하겠고 오늘 제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하겠는데 오늘 제목을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온다고요? 기쁨이 따라온다. 기쁨이 따라온다. 오늘 5장 1절부터 11절은 저에게는 이게 나름 인생 본문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제 신앙의 리더가 정인 형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래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됐느냐고. 그럴 때 제가 그 당시에 성경을 한 20번 정도는 읽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갖고 야, 내가 성경을 읽었지만 어떤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막 고민을 했어요. 그해 여름은 괴로웠네. 그렇게 여러분의 이 말씀들만 떼굴떼굴 하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로마서 5장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깨어졌어요. 깨어지고 이 말씀이 저에게 그야말로 아 말씀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성찬식 교회이기 때문에 우선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을 진짜로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오늘 중요한 본문을 좀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이걸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아 이게 정말 나에게는 살아있는 본문이구나, 나를 살게 하는 본문이구나 이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방송 본당 별관 또 뭐 또 대부도 여러분들에서 다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본문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이었다. 눈에 확 띄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우리에게 뭘 가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칭의의 은혜를 지난주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justification,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말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구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이 다른 말은 피로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피로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에 담겨 있는데 이 그러므로가 뭘 말하는가? 앞에 바로 앞에 25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25절 이렇게 나와요. 2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예요? 살아나셨느니라. 자기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단 말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그러므로 안에 포함되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과 저의 의롭게 되는 구원사역을 위하여 충분한 정도예요?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구원사역에 관한한 내어줌이 되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다.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원사역에 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보탤 게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구원사역에 대해서는 완벽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살아나셨네. 부활 사건은 이게 우리에게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살아내야 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온갖 고통 많은 수많은 과정이 있는데 그걸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를 보면 뭐든지 헬라어에는요, 그 패시지 하나에 키 동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분사도 있고 뭐 동사가 다 있는데 핵심 동사가 있어요. 핵심 동사가 뭐냐면 5장 2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5장 3절에도 보니까 환난 중에도 뭐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5장 11절에도 보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삶의 투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 투영되는 현장의 핵심이 뭐냐면 즐거움인 것이에요. 기쁨인 것이에요. 소위 복음의 희락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과 희락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깊이를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깨닫는 기쁨과 성숙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가 있는데 제1단계가 뭐냐? 1단계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전체 핵심 동사는 뭐라고요?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그래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수준. 2단계는 뭐냐? 환난 중에는 뭐예요? 즐거워하는 수준. 이 1단계도 너무 소중한 수준이죠? 너무 소중한 수준. 그런데 이제 2단계는 뭐니까?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중요한데 3단계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수준이 있어요. 이거는 높은 고봉의 차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 로마서 강의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로마서에 어디에 들어갑시다? 산에 들어갑시다. 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산에 가면 무슨 산이 있느냐 하면 기쁨의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산에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의 모든 현실 가운데서도 그 기쁨의 산에 우리가 어떻게 팔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오늘은 제가 1단계, 2단계만 말씀드릴 거예요. 3단계는 다음 주일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어떤 수준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뭐예요? 수준. 즐거운 나라 키인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은 인생이 뭐 10년 될지 50년 될지 30년 다 모르지만 그 살아생전 어쨌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무슨 못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가지시고 갈릴리 혼인잔치를 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뭐 혼인잔치를 축복하는 게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바리새적으로, 에세네적으로, 금욕주의적으로, 잘못된 신비주의, 자유주의 이런 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주님께서 아니야, 복음의 깊은 은혜는 결국 다른 건 즐거움이야. 그런데 어떤 즐거움인가? 첫째는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서 있는 즐거움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깨닫는 사람은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자,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이야, 잘 들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뭐 잘못한 거예요 제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는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가 발려진 집은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문설주와 임방을 살피는 천사들이 싹 죽음의 천사가 다가와가지고 죽음의 천사의 날개짓이 사각, 사각, 사각거리는 그 날개짓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젊은이들 댓글용으로 우우. 양의 피가 뿌려진 집 안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의심에 빠진 사람도 있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신뢰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피의 문설주 안에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의지가 되어서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세의 은혜로 엄청난 확신을 가지죠. 486의 은혜. 저는 지난 수년 동안 특세를 했지만 지난 수요일 날 그런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한 시간, 좀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겨우 믿는 분도 계시고 의심에 떠는 분도 있고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 특세에 오고 싶은데도 사정상 못 오셔서 안타까운 분도 있고 자 특세 은혜를 얘기하면 어떤 분들 안 와갖고 야 나는 왜 저게 안 되나?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나? 근데 제가 아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피의 문설주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이걸 일컬어 2절에서 믿음으로 서서 우리가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은혜에 관한 여러분들이 접근권을 갖는 것이에요. 은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억세스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도 사랑의 교부에서 댓글 쓰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죠. 그렇죠? 저는 그게 골치가 아파서 댓글을 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댓글 게시판에요. 1800개가 되는 댓글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 기가 막, 여러분 1800개 댓글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그 소위 그 접근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오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완성된 걸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혈 아래에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어디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고요? 은혜에 관한 접근권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접근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 보십시오. 이 절에 다시 한번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역세스 접근이 되면 갑자기 우리가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럴 뜻이에요.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가지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 서로 받은 이 은혜와 영광은 알 사람이 없도다 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순간 여러분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획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즐거움의 깊이가 생기는 것인데 은혜에 들어가는 접근권, 은혜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은혜 받는 그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에요. 빨리 하나님 찬양하고 이러는 동안에 거룩한 공간이동이 일어나가지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애환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접근권을 갖고 있으니까 순간순간 갑자기 내 육신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설거지를 하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임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런 찬송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는 그 순간 고난의 차원 어려움의 차원 힘든 차원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돼 눈이 열리고 갑자기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없었으면 저는 만 23살 때 대한민국에서 큰 대학부를 맡아가지고 하는데 정말 힘들이었어요. 무슨 일을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나? 수많은 사역과 인격과 삶의 한계 가운데서 20대 초반 중반이니까 20대 중반이 모든 인간들은 다 약점이 있고 육신의 어떤 약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이겨보려고 나는 그냥 막 허벅지에 막 바늘을 찌르면서 주여 육신의 이 잘못된 걸 다 주님이 이게 다 막아달라고 했잖아요. 과부도 아닌데 얼마나 내가 고민을 많이 했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내가 은혜에 들어감을 서 있는 걸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늘 와닿고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벌리면서 억세스 접근권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에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갑자기 주님과 나만이 아닌 복음의 깊은 신비를 통한 희락성이 다가오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다면 우리가 수많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살에 수많은 거 있지만 오늘 다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축복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런데 이제 이게 있게 되면 그 은혜 아래 있게 되고 이 은혜 하나님 영광을 바로 즐거워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에 하나님과의 화평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1절 뒤에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없다 됐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누리자, 누렸으면 좋겠다, 누릴 수가 있다 이 뜻이 아니고 저기 제가 이제 이걸 하도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좀 제가 제대로 연구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본문을 보니까 그 성경 번역품과 번역판 가운데 제일 강력하고 어떤 영광스럽고 그리고 크레딧이 있는 번역판이 뭐냐면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공인본이라고 했어요. 성경도 여러 번역판이 있거든요. 가장 강력한 신뢰받는 공인본인데 거기 보니까 We have peace with God. 그러니까 누렸으면 좋겠다, 누릴 수가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거 말이에요. 이런 복음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삶은 다 전쟁이에요. 삶은 다 전쟁이에요. 우리가 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냐? 너가 그러고도 사역자라고도 할 수 있나? 수많은 마귀의 참소가 수많은 어려움의 도전들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이번에 배운 거 있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에? 에? 수많은 삶의 과정,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종전선언이에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평화를 선포받은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젊은 우크라이나 군사들은 빨리 종전되는 것이 최고일 거라고.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여러분 그 미국의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사람들이 막 전쟁 끝났다고 환호하는 그 장면, 장병들 돌아와서 그 아내 만나고 그 막 허그하는 그런 장면 다 보셨어요.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이제 그 교회 종도 치고 그렇게 하셨는데 2차 세계대전 말기에 그때 공출하라고 다 녹그릇이라든지 그다음에 쇠라든지 종 이런 것들을 다 공출하라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종을 숨겨놓았어요. 숨겨놓았다가 그다음에 해방되는 8월 해방된 그날 그 종을 갖고 나왔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이거는 장손만 아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맏손자니까 나는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평화선언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평화를 누리십시다.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이걸 오늘 성찬식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우리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성찬식 하잖아요. 아주 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주님 내가 이미 평화를 주님이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확신합니다. 그걸 오늘 내가 누리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종전 선언이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예배하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는 삼천리반도 종 두드리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른다 네가 해라.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른다 너가 하라. 오늘 이 가운데 수많은 어른들 젊은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 어려운 영적 전쟁 상태에서 우리를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첫 번째 즐거움의 수준이에요. 제2단계 수준은 아까 3절, 4절에서 이렇게 시작되죠. 한 단계 더 높은, 아주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인데 이건 뭐냐?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통찰력 있게 고백한 것이 뭐냐? 환난. 그리스도인들도 환난 받는다. 환난이 면제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에게도 고난이 있다. 이 뭐 우리 쉽게 말하면 고난으로 얘기합시다. 고난과 환난이 다 있다. 이거. 그런데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다. come up for. 이는 그 이유는 4절 끝에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느냐면 제가 이걸 수십 년 동안 고민하고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수십 년 동안 제가 생각해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안다는 거예요. 4절 뒤에 이거 안다는 거예요. 자, 안다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확실하게 안다 그 말이에요. 저기에 대해서는 무슨 이론의 여지가 없다. 뭘 아느냐? 이 고난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억울함, 문제, 마음 아픈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뭔가를 뭐한다고요? 이루어주신다. 이루어주신다면 뭔가를 성취해 주신다. 성취해 주신다. 뭔가를 워킹하게 해주신다. 뭔가를 프로듀스, 생산하게 해주신다. 뭔가를 가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저 환란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환란과 고난은 우리에게 뭔가를 프로듀스, 뭔가를 생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는 환란은 첫째 뭐예요? 인내를. 인내는 뭐예요? 연단은.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준다. 그래서 인내란 말은 인내란 말은 무슨 유교식으로 막 참고 버티고 그냥 막 얼굴 표정이 변함없이 어떤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견디는 거 이를 악물고 견디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피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고 이 인내는 능동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고난은 능동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 연단은 뭐냐면요. 연단은 말은 영어로 캐릭터예요. 그 우리의 인격을 인격을 신뢰할 만한 인격으로 만든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다 자라오면서 다 부족한 거 어떨 때면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좀 슈퍼피셜하고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표피적이고 좀 얄팍하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얄팍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깊은 인격으로 사람들이 아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상담할 만한 인격으로 똑같이 젊을 때는 뭐 어떤 여자분들은 막 얼굴에 너무 미모하고 잘생겼어. 이러다는 분이. 근데 어떤 여자분은 너는 왜 그래? 맏며느리 같은 인상이냐?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과정을 잘 지나보니까 그 맏며느리 같은 그 인상을 가진 그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셔갖고 수많은 어려운 분들이 와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살면 좋겠습니까? 그런 신뢰할 만한 어떤 상담할 만한 인격적인 베테랑이 됐다요.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쉽지는 않고 이걸 환영할 만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이 있는데 뭘 이루는가? 첫째는 용기를 주고 인내를 주고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뭘 주고? 연단을 주고 연단을 통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뭘 준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 사람 만나면 소망이 샘솟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기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사람 만나면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한다. 뭘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이루는 줄을 4절 다시 하면 이루는 줄을 우리가 뭐한다? 명명백백 알림이로다. 근데 이제 이 차원이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은혜가 중에 하나 있는데 묵상하다가 아 여기 보니까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고 묵상하다가 아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단어구나. 그러니까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는 말을 집합적으로 다 묶어볼 때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구나. 십자가의 비의,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구나. 따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고난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신비를 더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깊이는 뭐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표피적으로 껍데기만 알았는데 이런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는 이런 집합적인 다 전체를 가지고 뭉뚱그려 정리를 해보니까 아 십자가가 뭐 십자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이 환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당신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것처럼 십자가의 신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기독교의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깨뜨려져서 주님이 내 속에서 나 대신 일하는 것이다.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해 주옵소서.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이랬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과 은혜는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따라서 이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8장에서 살아내는 용기를 가지고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너무너무 현재의 고난을 통해 나중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고난이 결과가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이 결론이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까? 내 이 우울하고 내 어렵고 내 고통의 상태가 내 인생의 종착역으로 생각하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협선당, 협선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족,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시다. 뭘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 나는 고난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삶의 고통 속에서 건강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리고 불안한 분들, 너무 힘들다 그럴 때 그 순간 십자가의 깊은 신비, 나를 위해 주님이 나보다 더 깊은 고통을 겪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고,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움의 산에서 나와가지고 기쁨의 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애를 돌아볼 때 이 기쁨의 산의 한쪽 구통이 이제 겨우 그 밑바닥에서 조금 끌고 조금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기쁨의 산에 다 들어가고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환난 속에 즐거워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다음 주를 하겠습니다. 다 얼굴 환하게 펼치시고, 주 사랑 하나 없고 주 은혜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어찌할까 찬양하면서 오늘 이 기쁨이 내 삶에 실체화될 수 있도록,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미래, 우리 미래를 향해 우리는 두 가지 자세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설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겨와가지고 전유물화 실체를 경험하는 성찬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 없고 주

모든 곳에서 성찬위원들 정유치 늘 더 주시네.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로마서 5장 1절로 4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실체화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성찬을 위한 공동체 고백을 하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만유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오니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하는 신실한 제자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귀한 주의 권속들, 지난 특새 한 주간 동안 참으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느냐 그랬을 때 많은 성도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실체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지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고난이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성숙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그 과정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찬식 되게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일제리 전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 성찬위원들 우리 다 여러분들에게 배병 나눠드릴 터인데 사랑의 교회 성찬식은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인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들 혹은 잔을 받지 못한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할 때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받으시고 바로 기념하지 말고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 영가족이기 때문에 받고 계시다가 한꺼번에 같이 기념하자 할 때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셈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떡을 받도록 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떼어 사례하시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몸을 기념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찬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 함께 주님의 몸을 기념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몸 생명의 떡을 기념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상반기 동안 살아오는 동안 짓눌려 있던 수많은 연약한 부분들, 은밀한 죄들, 나태함들, 오염되고 부끄러운 것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깨끗이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정말 위로부터 임하는 영광스럽고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의 잔을 기념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기적같은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은혜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찬양하리 찬양할 때 할 때 같이 우리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너.

식후에 또한 잔을 가져 살해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혈의 잔을 기념하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성찬식 마칠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많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잔은 앞에 놓으시고 부부가 오셨으면 부부끼리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삶의 어려움들은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세 은혜 받은 분들은 먼저 감사하시고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너희가 이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하시고 가정을 주님에 의탁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합심하는 기도가 대한민국을 보호할 것입니다. 주여 대한민국 6만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 교회를 축복하셔서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대한민국이 보호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백성의 나라 민의 나라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주님이 이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에 우리가 빌리 그레암 크루세이드 63 상암 집회를 했습니다. 주여 이번 63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이 임하게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감사와 가정을 의탁하고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크게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이 정결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역사가 피의 복음의 역사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세계를 만드시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가정과 개인과 모든 사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63 지방선거를 주님 지켜주셔서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특세의 천국잔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보호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6년도 우리 상반기 중반기를 성령의 능력과 보혈 복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진실된 복음의 전사들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보호받고 대한민국의 상처가 치유되고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예수님은 감람산에 찬송함에 가셨는데 성찬식 마치시고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0: 지금까지 서울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함께 하셨습니다.
1: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소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중반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상적 삶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가정도 이대로 있고 은혜로 직업을 얻고 사업도 경영하고 있음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소원했을 뿐이었지만은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아버지께서 친히 베푸신 은혜의 열매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많은 꿈과 계획,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돌아봅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에 기대보다 크게 된 것이 있고 기대 이하의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최선의 것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보며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에 역행한 불순종이 컸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죄악이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불뱀과 전갈 같은 도전이 있고 물없이 간조한 땅 같은 세상 인심 속에 살았지만은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기진하지 않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만큼 순수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 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옵기는 가정들이 안고 있는 그릇된 관계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각 나라들이 안고 있는 그릇된 정책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주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마다 주 안에서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김응석 목사입니다. 저의 새 전화번호 714-392-6314번 714-392-6314로 전화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선한 목자 교회를 섬기시는 유기성 원로 목사님의 영성일기 칼럼을 들려드립니다. 어얘기해 다 얘기해 아홉 번째. 회사에서 절차대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앞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다짜고짜 큰 소리로 화부터 내는 민원인을 보고 나도 화가 났지만 아픈 부모를 모시느라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짜증이 났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예기회를 떠올리며 그 민원인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차디찬 마음에 닿기만 한다면 바로 따뜻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래도 어예기회가 아니었다면 잠자리에 들기까지 계속 언짢은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자마자 그 영혼이 안타깝고 주님의 사랑이 닿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민원인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세요. 지난주 금요일 남편의 전화로 인해 오해가 생겨 언짢아 주말 동안 남편과 톡으로 계속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찌푸둥해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받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아주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내 맘을 토닥여 주려고 전화한 거였고 남편의 진심이 느껴져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았다면 아직까지 찌푸둥해 있었겠지요. 내 의의를 내려놓고 전화를 받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사 업무로 바쁜 가운데 전화해준 남편에게 고맙고 주말에 오면 잘해주겠습니다. 업무 중에 남편에게 물건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찾아서 건네주면 아무 말 없이 받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그 순간에 어예기회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고마워 했더니 남편은 이제 정신 차렸네, 고맙다고 해줘서 고마워 라고 합니다. 남들에게는 고맙다고 잘 이야기하면서 가까운 가족에게는 고맙다고 못하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고쳐야겠습니다. 오늘 친구가 수술하는 데 와서 함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질병 때문에 통증도 계속 있고 아직 아기가 어려 육아도 힘들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친구가 입원한 병원에 왔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부모님께 알리지 못하고 수술하느라 보호자가 없어 제가 왔는데 큰 수술을 앞두고 긴장하는 친구와 몇 시간 수다를 떨고 친구가 수술방에 들어가고 저는 병실에서 설교를 들으며 기도를 합니다. 저도 힘들지만 어예기에 생각하며 더 힘들어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선택을 한 것이 저도 기쁘고 예수님도 기뻐하실 듯합니다. 저도 긴 시간 투병을 하며 알게 된 것은 아픈 자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며 이들과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사모로 사역을 시작하고 정말 힘든 사연들을 많이 듣습니다. 주변에 온통 아픈 사람이라 우울함이 밀려올 때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엔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았을까? 주님 생각하며 하루하루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하고 싶다는 내 말에 남편의 눈빛에 실망이 되고 앙금이 남습니다. 아버지, 남편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내 마음을 주님 씻어 고쳐주세요. 어예기에 선포하며 출근한 남편에게 사랑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한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예기의 챌린지에 그저께 들어오게 되었는데 매일매일 내용들을 보며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매순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오늘은 직장에 출근하여 프린터기에 사용할 용지들을 미리 채워 넣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들을 청소해 보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책상 위에 앉자마자 성경을 쭉 읽어내려 갔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럼에도 바뀐 것은 없지만 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나의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의 영성일기 칼럼을 들려드렸습니다.

0: 지금 이 시간은 Grace and Mercy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드라마 바이블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부터 20장입니다.
1: 제 16장.
2: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3: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4: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1: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2: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3: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5: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2: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 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2: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소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1: 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2: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6: 나사렛 예수라.
2: 내가 그니라.
1: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2: 누구를 찾느냐?
6: 나사렛 예수라.
2: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1: 하시니, 이는
2: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2: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1: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7: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8: 나는 아니라.
1: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2: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1: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9: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2: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1: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10: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1: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8: 나는 아니라.
1: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11: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1: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12: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13: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12: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1: 유대인들이 이르되,
13: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1: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14: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2: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1: 빌라도가 대답하되,
14: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2: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14: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2: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14: 진리가 무엇이냐?
1: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12: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1: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13: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1: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15: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시오다.
16: 평안하시오다.
1: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12: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1: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12: 보라, 이 사람이로다.
1: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17: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12: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1: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13: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1: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12: 너는 어디로부터냐?
1: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12: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8: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1: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19: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1: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12: 보라, 너희 왕이로다.
1: 그들이 소리 지르되,
17: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12: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11: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1: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20: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12: 내가 쓸 것을 썼다
1: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킷에 나눠 각각 한 킷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11: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1: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18: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1: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18: 보라, 네 어머니라.
1: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18: 내가 목마르다
1: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18: 다 이루었다
1: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둡니라. 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7: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1: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발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0: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7: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1: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21: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1: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7: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21: 마리아야.
1: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7: 라보니.
1: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21: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1: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21: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1: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3: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4: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1: 도마가 이르되
22: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1: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21: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 도마에게 이르시되
21: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4: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1: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1: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3: 지금까지 Grace and Mercy 파운데이션에서 제공하는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 하셨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GBC 안내입니다. 미국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나라로 매년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와 한인교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 기도의 날 집회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LA 나성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함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국가기도의 날 문의는 213-448-3493번, 213-448-349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 앤 간증 수기 부문, 그리고 1분 이내 영상으로 가정예배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문입니다. 총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미주복음방송 웨브사이트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의 풍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PCI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와 정신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부모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진행됩니다. AI와 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 자녀들은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은 넘쳐나는 정보,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CPCI 부모 교육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 세대 자녀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알파 세대 이해와 미디어 교육, 다음 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며 대화 키트를 통한 소통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 타임 설정 워크샵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레츠톡 대화 키트와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자녀의 신앙과 정신건강에 진지한 관심 있으신 부모님과 교사, 사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회 다음 세대 교육사역을 위한 교육사역자 12주 훈련과정 2기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의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 NCI와 미주복음방송, 동행과 상승이 공동 주관하며 6월 7일 월요일 개강합니다. 작년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이어지는 2기 과정은 어린이 사역의 이해, 한인 2세 정체성 교육, 가정 연계 교회 교육, AI 활용 사역까지 신학교 교수진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이끄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미주 전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며 교회학교 교육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00이며 5월 16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일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ntusa.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실전 훈련의 자리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CPU AI 설교 연구소와 세계 한인 기도 언론 협회, 미주 복음 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의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컨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단 그레이스,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비전공자에서 10만 유튜버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나눕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복음방송 이유리 PD가 진행하는 실습 과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구도 조명 음향 세팅, 유튜브, 쇼츠, 릴스 편집 전략부터 AI를 활용한 저작권 없는 배경 음악 제작까지 하루 만에 미디어의 사역의 핵심 역량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유튜브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AI 방송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www.cpuai.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개편된 미주복음방송 5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새롭게 바뀝니다. GBC 초대석은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사랑의 징검다리는 5월 5일 화요일부터 AN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있는 션리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GBC 패밀리아워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복음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5월 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GBC 재정상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김혜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벤코브홉, 이한황 몰기지팀 매니저가 고정 출연해 유익한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매주 주일 저녁 8시 정주디 아나운서의 숨은 은혜 찾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그동안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되던 김혜선 아나운서의 나의 시편은 5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로 시간대를 옮겨 방송됩니다. GBC 라디오와 함께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BC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2: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나가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KGBN Anaheim.
1: This time is the Arkansas Sarange Kyohe, Bakdongjin Moksanime Maisim Shiganimida. Today, 광야를 통해 무명에서 유명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자,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순간순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늘 뒤에서만 이렇게 보이지 않게 돕는 사람인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유명하게 해주고 저 사람은 앞에 세우고 나는 늘 조연으로 뒤에서 그냥 이름 없이 그냥 묵묵하게 그렇게 쓰임받게 하는가? 또 어떨 때 이런 생각 들죠. 나는 왜 좀 이렇게 좀 더 유명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이름 없이 이렇게 조용하게 수고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 맨날 주일날 여기 와보면 깨끗하죠. 그러나 이건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눈을 빼켜하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깨끗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밥을 먹지만 누군가가 한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늘 어떤 사람은 조용히 말없이 희생합니다. 말없이 헌신하고 말없이 튀지 않아요. 묵묵히 땀을 흘립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도. 그런데요, 사람이 좀 각각 좀 다른 유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알아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아유, 얘기하지 마. 아유, 나는 조용히 그냥, 난 조용히 그냥 일할 거야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안 알아주면 서운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저 사람은 요만큼 일해. 그래서 늘 불만이야. 왜 저 사람은 저만큼만 일하고 나는 이만큼만 일해야 되냐.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나는 일을 이만큼씩 계속 몰아주고 저 사람은 그냥 깔짝해도 그냥 아이고 저런 그러고 나는 막 이만큼 해도 그냥 티도 안 나고 그냥. 그래서 서운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때 무대 위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광야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사실을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처음부터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모세의 뒤에서 그저 모세, 속된 말로 따까리 하던 사람, 모세 그냥 이렇게 도우미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광야를 통해서 그를 모세 다음의 후계자, 지도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여호수아가 누군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모르셨죠?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호세아였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 호세아였어요. 그런데 누가 이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줬냐? 모세가 그의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꿔줬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뭐예요? 그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예? 베드로도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도 그의 존재가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예? 따라서 호세아였던 그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은 그의 존재가 백성을 구원할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호세아의 뜻이 뭐냐면요, 그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자기가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뀐 것은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한다? 하나님이 구원한다. 할렐루야. 그걸 이름을 바꾸면서 벌써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라는 자기 의지가 강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을 정복할 지도자였어요. 따라서 그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메시지인 거죠. 호세아 때 그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로 이름 바꾸고 나서 그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고 모든 전쟁은 누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아말렉 전투에서도 누가 하는 거였어요? 여호수아가 싸웠지만 전쟁을 승패로 이끈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왜?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올라가면 이기고 내리면 져요. 그러면 올라가면 부사들이 막 힘이 넘치고 내려가면 똑같이 넘치고. 이건 뭐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군사가 잘 싸우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지만 올라갈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 내려갈 때는 내가 지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군사들에게 힘의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했다는 거죠. 결국 뭐냐? 여호수아의 이름 자체대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어원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예슈아거든요. 그런데요, 이 단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누구다? 지저스,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 바로 상징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늘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처음에 무식할 때는 눈 올 때 여호수아를 낳았나, 그래서 맨날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그랬다. 무식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가 되고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눈이 여호수아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는요 철저히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누구에게 붙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여호수아는요 누구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에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후손인 거죠. 이거 영적으로도 중요한 가문에서 태어난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등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완전 달라요. 모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광야를 가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어디서 태어나서 시작을 해요?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자로 40년을 살아요. 멋지게 살아요.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출생 시기도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언제 태어난지도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이제 여호수아를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집트 노예 시절 말기 또는 출애굽 직전 시대에 태어난 인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여호수아는 어떤 시절을 보낸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여호수아는 노예 생활을 보냈다. 그리고 노예 생활 끝나고 나서 모세가 이드로가 제사장이죠. 제일 높은 사람의 또 사위로 들어가서 또 40년을 겪지만, 물론 부자가 있다가 그까지 떨어지는 것도 힘든 거지만, 여호수아는 뭐예요?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주 밑바닥. 노예로 시작해서 출애굽 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40년 또 겪죠. 예. 네. 그렇습니다. 모세는 뭐예요? 금수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뭐예요? 흙수저예요. 예. 네. 시작이 틀리니까, 시작이 틀리니까. 여러분 여기 금수저 있으세요? 우리 대부분 다 흙수저부터 시작이에요. 금수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금수저가 뭐예요? 부모한테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돈 걱정 없이 화려하게 잘 사는 사람을 금수저라고 하죠. 흙수저는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스스로가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예. 성경은요, 이 흙수저로 태어난 여호수아의 심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흙수저로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여호수아한테는 뭐예요? 광야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출생 배경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구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기서 처음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여호수아의 등장이 여기서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도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급이 달라요. 뭐라 그래요? 니는 나가서 목숨 걸고 아말렉에 가고 싸워라. 나는 산에서 손 들고 있을게.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겠어요? 쥐가 나가 싸우지. 어? 나는 목숨 걸고 나가서 현장에 나가지고 목숨 걸고 나갔는데 니는 산에서 손 들고 내가 지켜보면서 손 들고 있을게. 속에서 화가 안 나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역시 금수저는 다르네. 뭘 해도 시작이 다르네. 뭘 해도 다르네.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거죽대기만 걸쳐도 그게 명품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연예인들이 뭐 하나만 걸쳐도 싸구려가 명품이 돼요. 연예인이 싸구려 가방 하나 들어도 그게 막 프리미엄이 붙어서 뭐. 엊그제 제가 뉴스를 보는데, 나폴레옹 모자, 실제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가 현존하고 있는데, 그 모자가 얼마냐? 33억에 팔렸대, 모자 하나에. 그 만약에 내가 쓴 모자면 33억에 팔리겠어요? 나폴레옹이 썼으니까 퍼지는 거지. 그럼요. 나폴레옹은 금수저예요, 나는. 그렇죠. 물론, 모세도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의 광야를 경험했지만, 이게 쓰임받는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 가서 그렇게 또 고생하다가 겨우 군사훈련도 제대로 안 받았는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야야 가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라 이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사실 이런 거 보면 우리 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역시 하나님은 금수저를 우선 쓰는구나. 하나님은 이 똑똑한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박사 위주로 쓰는구나.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학벌 좋고 집안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 모세하고 관련된 형, 동생 다 뭐예요? 가족 비즈니스예요. 형이잖아요. 붙들고 올라가서 멋진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전쟁터 가서 칼 들고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뭐가 영적으로 보일까요? 산에서 하는 게 영적으로 보일까요? 여기 가가지고 막 칭칭칭칭 하고 싸우는 게 영적으로 보일까요?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가지고 목사가 오 하면 목사는 막 영적으로 보이는데 저 북에 가가지고 막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사람은 이름도 드러나지도 않아. 근데 목사는 와 막 아 우리 목사님 오늘 뭐 무슨 타이 맸네, 오늘 뭐 맸네, 오늘 뭐 입었네. 전부 다 눈에 그런 것만 띄는 거예요. 뭐 말만 해도 오늘 저만 했네. 근데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궁시렁궁시렁 걸리니까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은 누구였나요? 여호수아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나는 왜 목숨 걸고 싸우고 모세는 뭔데 저 올라가가지고 손 번쩍 치키 들고 지 혼자서 멋지게 적하고 있노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 불공평한 세상, 이 흙수저는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니도 나가 싸워라! 하고 전쟁하라고 가가지고 모세한테 대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라하고 똑같이 죽었을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려 삼켰을 거예요. 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모세가 금수저여서 멋지게 쓰임받은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흙수저라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신 것도 여호와시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게 한 것도 여호와시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자는 금수저, 나는 흙수저. 자는 저렇게 좋은 일만 하고 나는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하고, 자는 저렇게 멋지게 일하고 나는 이렇게 험하게 일하고,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멋지게 손을 든다고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드는 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손을 드는 거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나가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 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모세의 말을 사람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비교의식이 생기고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서 안 할지 모르지만,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이 부탁을 하거나 주의 종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의 음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일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말한다고 생각하면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목사님은 나만 시켜? 왜 목사님은 나한테만 이런 거 시켜? 왜 목사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머리 굴려가면서 이 사람만 고생시켜가지고 이 사람만 힘들게 하지,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연출하신 상황이고 모세나 여호수아나 모두 주인공이 아니라 다 조연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비교의식이 없었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봐라, 모세가 저렇게 손을 번쩍번쩍 드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우리의 리더자가 기도하니까 승리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겼다.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은 말도 안 해. 저 산만 뒤에서 손 들고 있는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로 나와요? 그저 열심히 싸운 사람, 피 흘린 사람, 칼에 찔리고 다친 사람, 현장을 지킨 사람 그 정도밖에 없어요. 누구도 여호수아의 수고를 크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여호수아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전쟁터에서 땀을 흘리는데 사람들은 모세만 인정할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나는 늘 모세의 뒤만 따라다닐까? 왜 나는 늘 이렇게 조연으로만 살아가야 할까? 저 사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하는데 나는 늘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만 살아야 할까?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분명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일부러 조연의 자리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연의 자리가, 이 돕는 자리가 여호수아의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환경이 아니에요. 광야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내 자아가 무너지는 자리이며, 광야는 내 교만이 꺾이는 자리이며, 광야는 내 비교심이 죽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길을 주시기 전에 먼저 돕는 자의 길 통해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여호수아의 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면하고 말씀할 때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어요? 회막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대화하니까. 그런데 모세하고 대화가 끝나고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는 배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쫄쫄쫄 따라가야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지 않습니다. 홀로 그 회막에 앉아서 물끄러미 회막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붙들기 전에 벌써 그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와 보소. 한번 와서 내 감동시켜 보소 하는 사람 절대로 안 와요. 절대로. 여러분이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이곳에 오소서.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박수 받는 자리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를 더 사모했습니다. 여호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대에서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세요. 이 회막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배 자리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욕심이 깨지고 내 비교의식이 깨어지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게 박수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말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광야는 그렇게 여호수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는 흥미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영 안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와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사람들이 진영 안에서 예언하는 게 뭐예요? 모세를 비방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만 지도자냐? 그게 누구예요? 고라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안에서도 비방하고 모세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같이 붙어서 욕하고 싶지 않을까요? 자기도 마이너리티인데 자기도 흑수저인데 누가 욕했겠어요? 흑수저들이 욕했겠죠. 그러나 거기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조롱하는 걸 금하게 하달라고 모세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여호수아가 모세를 시기했다면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싸 잘됐다.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가 생기면 그 틈에 내가 좀 싸바싸바해서 나도 좀 올라가 봐야지.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모세의 권위를 지켜줬어요. 그는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줬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비교심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광야는 여호수아의 마음속 경쟁심, 비교심을 죽이고 그 안에 충성심을 세워주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내가 올라가야 한다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한다는 사람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들 지키고 있었잖아요. 내가 여기서 한자리해야지, 내가 여기서 장로돼야지, 내가 여기서 뭐 완수집사 돼야지가 아니라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켰잖아요. 지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나를 자꾸 나타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나 내가 아닌 남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분열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아닌 남을 지키니까. 그 사람도 날 지키잖아요. 서로 지키니까 분열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결국 광야를 통해 믿음이 성장한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선택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이었죠. 민수기 13, 14장에 보면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10명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의 고백이 그냥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냥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무명해서 흙수저로 고생하면서 그 광야를 통해서 믿음이 키워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 인생을 살지만요, 이 광야 인생 통해서 우리가 뭘 자라야 되냐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흔들리면 믿음의 선택을 못해요. 그러면 주님 못 만나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 여러분 여호수아는 현실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거인이 없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안악자손이 거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본 것은 그때 갑자기 보인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낮은 흙수저의 삶 속에서 훈련받고 훈련받고 훈련받아서 믿음이 성장해서 그때에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선교지 가서 모가지에 칼 들이놓고 너 죽인다 예수 거부하려 하면 끝까지 목 잘려도 거부 안 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선교지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가지 칼이 돌아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자라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광야를 통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세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은 자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역시 이집트의 노예에서 시작해서 출애굽의 모든 훈련 과정과 모세의 도움이라 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실력이 언제 드러났냐? 이 가나안 정탐 마지막 그 순간에 믿음의 실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는 광야의 훈련으로 세워진 이 믿음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의 실력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그는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단번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그 믿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이거는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도자로 필요한 영적 분별력과 능력을 부으셨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들었다. 제가 저런 죄 간증 들으셨잖아요. 제가 26살 전까지는 저 바보였다니까요. 말도 못했어요. 노래도 못했어요. 이 포비아가 심해서 어디 가서 노래도 못했어요. 덜덜덜덜덜 떨어가지고. 근데 그때 청년 수련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안수 딱 봤는데 무슨 번개를 맞는 것처럼 막 찌릿찌릿찌릿하면서 그다음부터 머리가 휘가닥 갔는지 1년에 평생 책도 안 보는 놈이 한 달에 30권을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말을 잘하기 시작하고 겁이 다 없어지고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 안수 받기 전에 아내가 저를 받고 안수 받은 후에 저를 받거든요. 안수 받기 전에는 우리 아내 눈에 저는 들어오지도 않았대요. 똥배 나온 아저씨 같은 집. 그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대요. 근데 안수 받고 변화되고 나서 아내가 저를 딱 봤을 때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뒤에 이렇게 후광이 있는 거죠. 얼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들어오니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 결과 여호수아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광야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광야는 때로는 우리를 무명하게 만들기도 하고 죽은 자 같이도 만들고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근심할 때도 있고 아무것도 없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왜 그렇죠? 광야는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는 심판과 징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단 한 명도 잘난 자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멋진 자 없습니다. 다 실패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무명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빛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낮은 자들과 흙수저처럼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일생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광야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알칸사 이곳에 보내어 교회를 섬기고 광야를 겪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힘듭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뭐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광야,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결국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을 믿으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하루를 하루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이겨냅시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줄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기다릴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 같이 끌어안고 주님을 울면서 고백합시다. 고맙습니다. 이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알칸사 사랑의 교회를 섬기시는 박동진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박동진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알칸사 사랑의 교회는 8201 프렌치맨스 레인 리틀락 알칸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 예배는 토요일 오전 7시에 각각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714-지역 403-1516, 714-403-151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들처럼 저희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올라온 자들처럼 살려면 첫째,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고 해요. 이 말씀은 2차 귀환자들의 계보를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와 함께입니다. 에스라는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 올라간 것이지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약 1200km 이상 되는 거리이고 도보로 수개월이 걸리는 여정이에요. 도적을 만날 위험도 있고 되돌아간다 해도 삶의 기반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길을 혼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갈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계보입니다. 왜 굳이 이름과 가문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누구의 자손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70년 동안 믿음의 혈통을 지켜왔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정체성에 좌우됩니다. 바벨론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바벨론과 다를 바 없어요. 또한 말씀이 부응하고 그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일은 혼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 즉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혼자 버티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동체와 함께 갑니까? 아니면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까? 지금 어떤 정체성으로 살고 있나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나요? 올라온 자들처럼 살려면 둘째, 믿음의 혈통을 지켜야 합니다. 2절에서 14절까지에는 돌아온 자손들의 계보가 기록됩니다. 이름과 숫자가 계속 반복되기에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비느하스 자손과 이다말 자손처럼 제사장 계열이 먼저 언급됩니다. 왜 그렇죠? 에스라는 이 귀환의 목적이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는 것임을 알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신앙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우리도 가정과 공동체에서 무너진 것 같은 사건을 겪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되는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자손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이름 하나하나에도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요하나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 미가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이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혈통을 지키는 삶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히려 편하고 익숙한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70년이나 살았으니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곳도 가야 할 곳도 예루살렘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말씀 때문에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순종이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완벽할수록 순종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완전하지 않아도 내가 들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정과 공동체에서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세우고 있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함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떠나지 못하고 있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외도한 자신에게 먼저 사과하는 아내를 보며 정작 믿음 없고 미련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폭력과 여자 문제가 끊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며 난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어요. 가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책임감 강한 남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모태신앙인이지만 믿음이 없던 저와 천주교 신자였던 아내는 결혼 후 제 남동생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교회에 간 첫날부터 하나님은 찬양 시간에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본 적 없는 아내에게 저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오늘 기억나는 말씀이 뭐야? 라고 다그치듯 물었어요. 그때마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는 아내를 속으로 무시했지요. 그래서 이 일을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나눴더니 지체들은 아내를 무시하지 말고 집사님이나 믿음 잃지 마세요라고 말해 주었어요.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유부녀와의 바람 사건으로 저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내연녀와의 새 인생을 꿈꾸며 주위 사람들에게 아내를 문제 많은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그리고 매일 술에 취해 게으르고 집안일도 안 하는 너랑은 못 살겠다 하며 아내를 괴롭혔죠. 하지만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위로받은 아내는 저를 비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가정에 소홀해서 미안해요라며 1절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가는 적용을 했지요. 제 앞에서 한없이 낮아진 아내를 보며 저는 마음을 돌이키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아랫사람으로 여기며 무시했지만 정작 믿음 없고 미련한 사람은 바로 저였음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우자가 최고의 아내임을 믿고 귀히 여길게요. 저의 적용은 아내를 무시하는 말을 삼가고 사랑의 표현을 더 자주 하겠습니다. 소그룹 지체들에게 제 수치를 나누며 제가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지 고백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입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기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갈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또한 누구의 자손으로 살 것인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날마다 선택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은 바벨론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바벨론에 남아있었지만 올라온 그들은 말씀 때문에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함께 가는 공동체를 붙들고 예배를 세우며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붙들고 있는 바벨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올라가므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길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바벨론을 떠나지 못하고 말씀보다 환경을 붙들고 살아온 저희입니다. 정체성을 잃고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혼자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울고 함께 회개하며 함께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산소망교시는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GBC 안내입니다. 미국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나라로 매년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와 한인교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 기도의 날 집회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LA 나성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함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국가기도의 날 문의는 213-448-3493번, 213-448-349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엔 간증 수기 부문, 그리고 1분 이내 영상으로 가정예배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문입니다. 총 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의 풍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PCI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와 정신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부모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진행됩니다. AI와 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 자녀들은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은 넘쳐나는 정보,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CPCI 부모 교육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 세대 자녀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알파 세대 이해와 미디어 교육, 다음 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며 대화 키트를 통한 소통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 타임 설정 워크샵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레츠톡 대화 키트와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자녀의 신앙과 정신건강에 진지한 관심 있으신 부모님과 교사, 사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회 다음 세대 교육 사역을 위한 교육 사역자 12주 훈련 과정 2기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의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 NCI와 미주복음방송 동행과 상생이 공동 주관하며 6월 7일 월요일 개강합니다. 작년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이어지는 2기 과정은 어린이 사역의 이해, 한인 2세 정체성 교육, 가정 연계 교회 교육, AI 활용 사역까지 신학교 교수진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이끄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미주 전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며 교회 학교 교육 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00이며 5월 16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일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ntusa.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실전 훈련의 자리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CPU AI 설교 연구소와 세계 한인 기독 언론 협회, 미주 복음 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의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컨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단 그레이스,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비전공자에서 10만 유튜버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나눕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복음방송 이유리 PD가 진행하는 실습 과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구도 조명 음향 세팅, 유튜브, 쇼츠, 릴스 편집 전략부터 AI를 활용한 저작권 없는 배경 음악 제작까지 하루 만에 미디어의 사역의 핵심 역량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유튜브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AI 방송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www.cpuai.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개편된 미주복음방송 5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새롭게 바뀝니다. GBC 초대석은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 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사랑의 진검다리는 5월 5일 화요일부터 AN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있는 션리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GBC 패밀리아워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복음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5월 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GBC 재정상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김혜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뱅크 오브 홉, 이한황 몰기지팀 매니저가 고정 출연해 유익한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매주 주일 저녁 8시 정주디 아나운서의 숨은 은혜 찾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그동안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되던 김혜선 아나운서의 나의 시편은 5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로 시간대를 옮겨 방송됩니다. GBC 라디오와 함께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BC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구원하는 AM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2: 이민 사회를 끌어안는 AM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KGBN Anaheim.
1: 이 시간은 방송 설교 시간입니다. 아직 정해진 설교 교회가 없는 관계로 재방송 설교 방송을 보내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방송 설교 시간에 관심이 있으신 교회에서는 미주 복음방송 714-484-11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이 시간은 은혜샘교회를 섬기시는 표희곤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본문 내용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십니다. 귀한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한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가 이제 장성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3년쯤 지나서 갑자기 어머니가 또 교회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형과 형수까지 죽습니다. 갑자기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집안에 어려움이 다가온 거죠. 모태신앙으로 교회밖에 모른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너무나도 큰 충격이 다가온 겁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 잘 믿는 우리 집에 하나의 아픔이 아니라 이렇게 큰 고통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절에 들어갑니다. 절에 들어가서 불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것은 진짜 아닌 것 같다라고 확인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욥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삶과 욥의 삶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욥,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인 모를, 때로는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유 없이 비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 모를 고난 속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런 이유가 모를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7편 말씀은 우리에게 원인 모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 혹은 비방을 받아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여러분, 시편의 모든 시편이 기도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제어로 기도 라고 쓰여진 시편이 5편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예요. 그냥 다윗의 시라고 해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별하여서 그냥 다윗의 시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라고 딱 확정을 지었어요. 특별하게 오직 5편만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특이하죠? 왜 그럴까요? 뭐가 다를까요? 분명한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붙은 시편 5편 중에 4편이 다 뭐냐면 비타인 시예요. 그리고 그 4편 중에 3편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그의 인생을 추측해 보건대 고난도 당했고 때로는 원인 모를 어려움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이 뭐 했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힘이 들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먼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여기 보면요, 세 개의 명령문을 사용해요.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기울이소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평안한 중에서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무 급박한 거예요. 왜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학자들은 이 17편의 배경이 어느 때 쓰여졌는가 추측을 하는데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자기도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다가 이제 숨었는데 그때 그일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러 구원해주러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요. 그래서 다윗이 십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의 밀고로 말미암아 다시 그곳에서 마온 광야로 도망쳤을 때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와줬는데 나를 배신해요. 그래서 또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또 밀고를 해서 또 도망을 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그곳에 숨어 있었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선이 아니라 화살이었고 비방이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힘든 상황에 나를 몰아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거짓 말을 해서 나를 비방했는데 그 비방을 듣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왜 비호하느냐. 때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이 다가왔어요. 내 삶에. 그런데 왜 이 고난이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신앙생활 했다고 열심히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는데 하나 두 개 찾아오는데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이유 없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17편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 때로는 억울한 상황 속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확신 있게 기도하는데 왜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거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왜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를 보여줘요. 어떤 확신이냐면 첫 번째는요, 이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확실한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때문에 그에게 확신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자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셨고 나를 감찰하셨다. 나를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한인데 이게 금속을 정련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감찰했다라는 이 말이 짜라크인데 이게 뭐냐면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하게 조사하셨는데 그에서 흠을 찾지 못했다. 그만큼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예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려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막 산 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산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살려고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왜? 라고 묻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까? 지금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지속적으로 살아왔음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비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비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쓰러지거나 원망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그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의 삶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비록 어려움이 온다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더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도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비방당하고 있습니까? 억울합니까? 때로는 원인을 모르는 이 고난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자녀가 어렸을 때 열이 100도까지 올라가요. 그럼 약을 당연히 엄마로서는 먹이려고 하죠. 근데 약을 먹이려고 하면 약을 잘 받아 먹습니까? 안 그래도 열이 나서 귀찮은데 와서 나를 안고 뭐 하려면 그냥 짜증을 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이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잘 받아 먹지 않고 입을 돌리죠. 그때 어떡합니까? 엄마는 꼭 약을 먹어야 된다면 발로라도 아이를 제압하고 약을 먹입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때로는 혼자 하기 어려우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와서 손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잡으라고. 2인 1조로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약은 비록 쓰지만 이 약이 그를 낫게 하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쓰지만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 아이가요? 속으로 이럴까요? 이 아줌마가 왜 이래? 나를 잡으려고 그러나? 아, 우리 엄마 어디 있는 거야? 이럴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를 때로는 이 쓴 약을 먹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억울한 속에서도 기도하며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선하심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다 우리가 물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여기 보세요. 내가 불러싸오니.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가 주님을 부릅니다. 이거예요. 좀 더 그냥 친근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It's me, O Lord. It's me. 이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평소에 하나님과의 이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졌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접니다. 저. It's me. 처음 본 사람이 아니라 오랜만에 본 사람이 아니라 아주 친근하게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It's me. O Lord. 주님 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에요. 이게 다윗이 오랫동안 주님과 가까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It's me, O Lord. 주님 접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아무나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이제 더 깊은 자리로 나갑니다. 그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가 하고 있는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기도예요. 자, 이렇게 주님을 확신한 다음에 1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구원하시고 그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14절과 15절이 대조가 돼요. 14절에서는 악인들을 표현하는데 악인들은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자랑할 것으로 만족한대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만족하고 자녀들을 가지고 만족하고 이런 걸로 자꾸 만족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으로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배우며 주님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다윗은 어려움 중에 있지만 뭐예요?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오는 그 성도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무나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고달프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일시적인 걸로 만족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고백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만족하고 끝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문제 해결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라고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많은 고난 중에서도 그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겠다라는 그 고백 때문이에요. 자,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왜 그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서 공평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간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이 세상이 바로 그렇게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무지 이 불공평하고 부당한 것들을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할 수가 없다.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14절 말씀.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라 알았도다. 여러분, 이유 없는 억울한 고난 앞에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유를 찾기보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찾아요. 내가 왜? 내가 왜? 그때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었지만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합당한 고난이었나요? 그게 예수님이 당할 만한 고난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상황을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당하지 아니할 말을 듣고 고난을 당한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 상황을 이겨낼 힘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69장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조셉 스크리본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일랜드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하루 전날 약혼녀가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만 떨어져서 강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 충격을 벗어나고자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약혼자에 대한 그런 마음, 그 죽음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사라져서 이제 다른 여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을 합니다. 근데 약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약혼녀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병에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의 결혼식을 앞두고 두 약혼녀가 다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고향에서 소식이 전해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그때 형편 때문에 당장 어머니한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동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찬송가 369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시를 편지에 담아 어머니께 보내고 그 시에 곡을 담아 쓰여진 게 오늘 찬송가 369장이에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는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유 없는 모를 고난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혹시 억울한 일이 생길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하여 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 다윗이 고백했던 기도이고 오늘 이곳에 앉아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은혜샘교회 표희곤 목사님의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표희곤 목사님이 섬기시는 은혜샘교회는 5471 웨스트 세리토스 에비뉴 사이프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11시 45분에 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회 전화번호 714지역 337-0551번 714지역 337-551번 또는 교회 웹사이트 www.gracespringcc.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금 이 시간은 재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이 시간은 최홍주 목사님의 주안의 기쁨, 영원한 즐거움 칼럼 시간입니다.
1: 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은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을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을 머물러 계셨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러나 사도행전 1장 그 이하를, 그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우리 주님에게 물어봤던 것이 바로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이 세상 나라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성령 받고 끝까지, 정말 땅 끝까지 증인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그것이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죠.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이 말씀을 다 잘 알고 있는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예,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으로 받는 것을 깨닫는 것, 지식적인 동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적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받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혹시 우리 청취자들 가운데서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는 교회에 있어야 되겠죠.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목적, 우리는 성령 충만을 다 원하는데 그 목적은 바로 전도하기 위함이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를, 선교하는 개인을 축복하신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몸을 정말 그렇게 드리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선교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세상에 좋은 일이 참 많지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정말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 예, 없겠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교를 하면 우리 인생이 바로 가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대략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창조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과 기품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다. 창세기에 나오죠. 바로 성령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그 사역 가운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 사역이다. 예, 우리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리고 30세가 되던 해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또 세 번째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하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은 표적들이 있었죠. 표적으로 하신 일.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하신 일,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보면 많은 굶주린 자에게 빵을 먹이셨죠.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거. 또 그렇게 오병이어를 먹을 때 정말 그 굶주린 백성들이 아주 환호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려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또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또 바다를 잠잠케 하기도 하셨고,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능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 정말 예수님은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욕구를 채우고 나면 다 떠났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같이 많은 일들을 표적으로 행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성령으로 나시고, 그리고 30년을 사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시고 3년 동안 그렇게 공생애를 하셨다. 그렇게 하신 일을 바로 성경은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고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해야 할 큰 일을 비로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가서 뭐라고요? 내가 이제 앞으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것 우리 잘 알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표적을 통해서 정말 이 백성을 구하고 민족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아마 꿈꿨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런 표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최대의 하나님의 일이고 부활하는 일이 온 인류를 위한 최대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표적으로 많은 일을 하셨지만 더 이상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굶주린 자를 많이 먹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굶주렸고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여를 누린 자는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었지만 또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병든 자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죽은 자를 살렸지만 또 저들은 죽습니다. 악한 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지만 죄악에서 떠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다. 바로 성령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정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예, 사실 제자들이 원했던 건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님의 가신 걸음을 쫓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인으로서 순교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 예, 바로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놀라게 만드는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지식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믿지 않고 책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사역에 대해 관심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다가 까딱 잘못 뭔가를 잘못 들으면 또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방해하고 해를 끼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성경을 몇 독하였고 어떤 봉사를 얼마나 오래 하였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욱 선재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히 그분의 발치 아래에서 듣고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시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인사이더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연이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말씀 먼저 보면 예수께서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왔고 남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버리십니다. 아니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남동생이냐? 라고 오히려 반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소위 수사적 질문이라고 하죠.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답을 아는데 뭔가 중요한 교훈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되묻는 거예요. 이 질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불효자 아닌가? 어쩜 저럴 수 있나? 특별히 여러분 1세기에 당시 유대 문화를 이해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부모를 잘 공경했던 것과 전혀 못지않게 유대인들은 부모를 그렇게 깍듯하게 공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러 차례 십계명에도 나오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장수의 특급 비결이 부모 공경이에요. 유대인들의 부모 공경을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육신적 어머니가 여성인 연약한 분이 먼 길 오셨는데 나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벌떡 일어나서 잠깐만 어머니를 모셔오는 모습이었을진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늘상 말씀하시고 또 말씀 자신이신 그분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로 모순되는 듯한 행동을 보이시니 아마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도 시험에 들 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반응하셨던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의 아들이며 내가 어떤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누구 무슨 파 뭐 이런 거 잘 안, 몇 대 손 이런 거 잘 안 따지잖아요 이제는 잘.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내가 누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son of 누구 이러고 나가잖아요. 누구의 아들인 것이 되게 중요하고 자기 부모를 굉장히 깍듯하게 공손히 모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느 혈통에서 어느 지파 출신이고 우리의 가족이 누구이며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들이 누가 있으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당신의 육신적인 혈연관계였던 그 가족들은 오히려 당신을 안 믿고 당신을 방해하고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누가 내 가족이냐?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은 바로 누구인가? 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relocating을 하고 계시

0: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위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하지 않으시며 벌떡 일어나셔서 어머니를 모시러 오는 당연한 일을 하지 않으며 그게 내 어머니냐라고 오히려 반문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하고 황당하게 만들고 망치로 한 대 뻥 맞은 것처럼 이건 무슨 말씀이시지? 시험에까지 들 수도 있을 그런 오해가 가능한 말씀을 하시며 그들의 귀를 쫑긋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 그만큼 혁명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뒤집어 엎는 가르침을 지금 바로 연이어서 주시고자 하는 이 땅을 기경하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인사이드입니까? 아웃사이드입니까? 아웃사이드에 분명 가족들인데 아니고 오히려 인사이드에 있는 제자들이 내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큰일 납니다. 제가 빠져나오도록 도와드릴게요. 여기 예수님의 행동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정, 과거, 분사형 동사로 쓰여있어요. Stretch out his hand. 여러분 여호와께서 구약에 보면 뭔가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하실 때 특별히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렇게 당신의 종을 통해 손을 뻗게 하세요. 그리고 축복하게 하시든지 뭔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기억나시는 거 하나 없으십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의 손을 쫙 뻗게 하시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도록 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손을 뻗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그 건물 안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구약에서는 손을 뻗으사 홍해의 길이 열리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당신의 그 민족이 당신의 선택한 백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으셨지만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당신께서 손을 뻗으시며 당신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은 오해할 만한 파격적인 반문을 하시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결론적으로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나를 영접한 모든 너희들이 누구라도 whoever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제일 마지막 구절 12장 50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내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바운더리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너희들은 독사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뭐가 기준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기준으로 예수님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겸손하게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교회를 30년 다녔든지 아니 오늘 처음 나왔든지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잘못하면 우리가 이 옳지 않은 믿음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가 있게 되기에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탁 포인트로 넣어주시는데요. 자, 12장 50절 그 다음 스크린에 녹색으로 제가 표기한 부분이 좀 달라졌죠. 하늘에 계신, 자 누구든지인데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누구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행함으로 가족을 따내는 걸까요? 네? 뭐 그럼 행위 구원을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 전체하고 반대되는?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쭉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복음을 믿는 그 제자들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그 결과로서 맺혀지는데 그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열매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들도 하나님 안다 그래요. 심지어는 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떠십니까? 기도할 때 벌벌벌 떠세요? 귀신들은 벌벌벌 떨어요. 그 정도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about knowledge about God입니다.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열매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정말 됐는지를 잘 판단하고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튼 세월 다 보내고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열매는 없는데도 계속 스스로를 세뇌시키며 아니야 나는 예수 믿고 있어, 아니야 나는 천국 가,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바리새인들처럼 지난주 본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가는 큰 코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더블 체크해봐야 되는 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가족으로, 영원한 가족으로 반드시 주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알아야 내가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아시는 분만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뜻이라는 이 헬라어는 텔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쫙 검색을 해서 쫙 주제를 모아보니 딱 세 가지예요. 성경에, 신약성경에 내 아버지의 뜻은이라고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뜻은이라면서 기록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 가지입니다. 제가 그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말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리트머스지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God's will is for us to place our full faith in Jesus Christ.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죠. 텔레마, 똑같습니다.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혹은 예수를 듣고 우리 같은 경우는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뜻이에요. 즉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고 영생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첫 번째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만 만약에 그러면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내 육신적인 가족에서 다른 어떤 사람은 예수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에도, 우리 회사에 있는 그 사람 가운데에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의 열매이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 God's will is for us to be sanctified as we live by faith. 우리가 믿음으로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콕 집어서 말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단어만 있으면 약간 좀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경지잖아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서 원문을 푸른 NASB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Your sanctification. 너의 성화됨이라는 것입니다. It's not about perfection, but about progression.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전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2024년도의 여러분의 신앙과 2025년도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볼 때 나의 신앙이 과거보다 별로 많이 성장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근데 내가 지난 1년 혹은 2년 혹은 5년 전의 신앙을 보니 내가 그때보다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깨달음이 오시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화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는데 물은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거 성장하나?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콩나물은 자라네요, 이렇게. 예. 네.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근데 그게 전혀 안 나타나요. 내 신앙은 자꾸만 하향 곡선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지금 믿음이 상당히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믿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쥐어짜도 안 됩니다. 성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계속 죄의 수레밖에 빠져서 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성화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완벽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면요? 진짜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 진짜 예수님과 함께 멍에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성화가 일어납니다.
1: 지금까지 웨스트힐 장로교회 오명찬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웨스트힐 장로교회는 23,350 윌비웨이 웨스트힐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1부는 오전 8시 30분, 2부는 오전 11시, 성인 영어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에 각각 드려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818-884-2391, 818 지역 884-2391번이나 웹사이트 iwhpc.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KGBN Anaheim.
1: 매주일 아침 이 시간 닥터 샬롬의 비전 멘토링 시간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 멘토링 칼럼 오늘은 진정한 비전 멘토 Add Temple 2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소아마비에서 올림픽 육상 금메달 경주자가 된 윌마 루돌프와 그의 비전 멘토 Add Temple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Add Temple의 비전 멘토링 방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윌마 루돌프가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딴 후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미국의 관심이 온통 그녀의 후배 에디스 맥과이어에게 쏠렸습니다. 또한 19살 와이오미아 타이어스가 간신히 미국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선수는 중압감으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비전 멘토였던 코치 에드 템플은 두 선수에게 기대치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맥과이어에게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놀아라. 사교 활동을 해. 그리고 신참 타이어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이어스, 우리는 사실 너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 너의 해는 다음번 1968년이야.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타이어스가 100m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기대의 무게를 벗은 맥과이어는 200m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이것이 에드 템플의 멘토링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선수들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드 템플은 어떤 코치였을까요? 훈련하는 선수들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에드 템플의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 자연스럽게 타이거 벨스가 되는 것은 너무 힘들어 이라는 노래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규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있고 잘못된 방법이 있고 코치 템플의 방법이 있다 라고 말해질 정도였습니다. 30분 지각하면 30바퀴를 더 뛰어야 했습니다. 윌마 루돌프가 30분 늦은 다음날 30분 일찍 트랙에 나타난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트랙 우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트랙을 내려오면 그는 가장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모든 타이거 벨의 생일에 아내 찰리와 함께 케이크를 구워주었습니다. 여름 훈련이 끝나면 온 팀을 위한 바베큐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파티 중에 훈련 필름 분석 시간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템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선수 에디스 맥과이어가 방황하자 그는 조용히 곁에 자리를 지켰습니다. 와이오미아 타이어스도 대학 입학 직전 아버지를 잃었을 때 템플이 그 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금메달리스트 찬드라 치즈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그를 아버지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내 안에 있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잠재력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에디스 맥과이어 듀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우리 모두를 자기 자녀처럼 대했습니다. 에드 템플의 멘토링 방식의 핵심은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학 성적에 대해서는 훈련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최소 C+ 학점을 요구했습니다. 사회학 교수이기도 했던 그는 운동 능력과 학문적 성취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Athletics opens up doors for you, but education keeps them open. 운동은 문을 열어주지만 교육이 그 열린 문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는 사회학자로서 이 진실을 알았습니다. 흑인 여성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졸업장이 없으면 세상이 그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금메달과 학사모를 동시에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가 선수를 선발할 때 본 기준도 이와 같습니다. 기록이나 체격이 아니었습니다. 순결한 마음과 정신적 강인함, 마음의 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트랙 우에서도, 강의실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발휘되도록 훈련했습니다. 도쿄에서 타이어스에게 너의 해는 1968년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책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금메달의 비전을 가지고 누구보다 혹독한 훈련을 했기에 이제 압박감이 아니라 자유롭게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오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이어스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다이어스는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달렸습니다. 그것이 이긴 이유였습니다. 코치 에드 템플은 선수 각각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어떤 선수에게는 더 높은 기준을, 어떤 선수에게는 기대짐을 내려놓을 자유를. 이것이 사회학자이자 코치인 에드 템플만이 가능했던 인간 이해의 깊이였습니다. 1994년 윌마 루돌프가 뇌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그녀의 관을 덮었던 올림픽 국기가 코치 에드 템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그 국기를 집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접지 않은 채 그의 집에 걸어놓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비전 멘토가 멘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은 죽음도 넘어섭니다. 윌마 루돌프가 암투병을 하던 마지막 날들, 그녀가 거의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못할 때도 한 장면만은 목격되었습니다. 은퇴한 그녀의 비전 멘토 코치 에드 템플과 함께 타이거 벨스 트랙 주변을 조용히 산책하는 윌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그 트랙에서 마지막을 함께했던 것입니다. 에드 템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기록을 높이려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존재를 완성하려 합니까? 진정한 비전 멘토는 결과를 위해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와 함께 했던 기억을 평생 접지 않고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는 자서전 제목과 같이 순수한 마음을 유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남기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또한 그렇게 완성되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템플의 선수들은 올림픽 시상대에서 달렸지만 그것들보다 더 깊은 것을 전수받았습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법, 어떤 차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그리고 교육이 인생의 문을 열고 유지시킨다라는 믿음. 이것이 그가 40명의 선수들에게 전수한 유산이며 그 선수들이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비전의 씨앗입니다. 그는 올림픽 여자 달리기 경주의 코치로 가장 유명하지만, 그래서 40여 명의 올림피언을 만들어냈지만 그가 늘 가슴에 품었던 것은 그가 주님 안에서 하는 믿음의 경주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1980년에 출판한 자서전 제목 Only the Pure in Heart Survive, 오직 마음이 순결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제목이 증명합니다. 비전 멘토링 칼럼, 지금까지 진정한 비전 멘토 에드 템플 2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에드 템플은 미국 최고의 올림픽팀의 여자 육상 코치였지만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육상 경주가 아니라 소녀들의 인생 비전의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육상 경주 이후에도 지속될 믿음과 비전의 경주를 멘토링해 주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바울사도의 말씀을 외쳤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올림픽 육상 코치였지만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비전 멘티들의 인생과 믿음과 비전의 경지를 위하여 삶 전체를 챙겨주었던 에드 템플은 참으로 귀한 믿음과 비전의 멘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유업과 기업으로 주신 비전을 함께 찾고 그것을 완성하게 해나가는 사역입니다. 지금 visionmentoring.org, visionmentoring.org를 방문하셔서 비전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승리하십시오.
1: 지금까지 닥터 샬롬의 비전 멘토링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흔드는 찬양과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원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0: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시작 밝아오는 새날이라는 소망의 표를 주시고 우리 교회의 사기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위임식을 허락하시고 곧이어 제자훈련 기조도다 세미나로 온 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게 하시며 모든 세대가 모여 제자도의 사랑을 같이 배우는 올젠 예배를 시작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찬양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허물을 이 시간 주의 보일로 씻어주시고 저희에게 성결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거룩한 임재 속에 우리의 모든 죄악은 씻겨지고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의 순결함이 고결하게 빛나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되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전세계 곳곳에 전쟁과 환난 소식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대에 오직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술 진보로 말미암아 사회 변화와 인간성의 본질이 훼손되는 하나님을 잃은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 구역의 구원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속히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지키시는 이원준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모든 리더십이 하나 되어 귀한 섬김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육신과 영혼의 모든 아픔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시며 치유와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 궁핍함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건져내 주시고 행복하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새로운 기회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에 따라 현재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가 마음 모아 후원하는 장대비 체리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지인 지도로적 개발과 멀티미디어 사역, NGO 협력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어 신실한 동역자들이 연결되게 하시고 선교사님에게 맡겨진 다양한 책임을 성실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2부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복음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님들의 주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0: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1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수고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마더스데이 주일입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BBS가 Rainforest Force라는 주제로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립니다. 온라인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해외 국내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사역 나눔이 오늘 미얀마의 장초로 장혜경 선교사님을 모시고 오전 11시에 라브리 카페에서 열립니다. 선교지를 위한 도서 모임이 5월 3일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영어책만 받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 세미나가 서 예레미야 선교사님을 모시고 5월 9일 토요일 오전에 열립니다. 토요일 토세는 즐거워 토토즐 예배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송국형 성도님, 송지원 집사님의 장남 브랜든 송군과 팀 앤 리사 스미스 성도님의 장녀 베다니 앤 스미스 양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소촌 소식입니다. 박장도 장로님, 박미은 권사님의 모친이신 김명순 성도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이용훈 집사님, 이경혜 권사님의 장모이신 변지현 권사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김성철, 김미경 집사님, 김성호, 김은주 집사님의 모친이신 김숙전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최세종, 전유리 성도님의 부친 최용기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각종 모임과 선교 소식은 주보 광고나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추가 소천 광고가 있습니다. 유호연 집사님, 유지수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박유신 권사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과 장례 일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카리스 찬양대가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0: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4편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이 곧 크고 작은 동물이 모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걸치며 여호와는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보신 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즉 연기가 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이원준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신경 강해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1: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신경 강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사도신경의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사도신경의 구조에 대해서. 네. 어제 아침 먹은 것도 기억 안 나는데 2주 전 이야기는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신경은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중심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네. 소수의 분들이 기억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이 성부 상자 성령 하나님의 이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밀접하게 다가오고 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신앙이 사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어지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만들어내고 구안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 아 하나님은 세 위격 한 본질의 삼위일체이시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도 자신의 삼위일체 되심을 암시하시고 드러내주고 계셨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러분, 이 창조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성자가 이 창조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심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부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머지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창세기 4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받아들여지기 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과 또 이것을 믿기 거절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나누어지는데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역시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들로 나누어지냐면요. 원래 태초에 모든 것은 있었던 거야. 그냥 누가 만든 것 없이 원인 없이 그냥 원래 있던 거야. 자연적으로 생겨난 거야 라고 주장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하고요. 창조주가 있었겠지. 누가 만들었겠지. 원인 제공을 했겠지. 어떻게 nothing에서 something이 생기겠어. 있긴 있는데, 창조주가 있긴 있는데, 신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긴 있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이 두 부류로 갈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원래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신이 있긴 있겠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4편의 말씀은 지금 이 두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있어요. 자, 24절부터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그냥 알 수 없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지으신 분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처럼 다양하게 풍성하게 있는 이유는 그분의 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은 이 피조물들의 다양함 속에 드러나 있고 그 다양함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냥 있도록 하고 그냥 상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새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동물과 물고기들이 있습니까? 새만 하더라도 비둘기, 뻐꾸기, 갈매기, 기러기, 따오기, 빠꼬미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새들이 너무너무 많은 종류로 있는 것이죠.
물고기는 어떠합니까? 물고기의

0: 종류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갈치, 참치, 삼치, 멸치, 넙치, 꽁치. 어마어마한 종류의 이 다양한 피조물들이 있는데, 이 Cornell Ornithology Laboratory라고 하는 것, 코넬 대학교에서 조류 연구하는 그 연구소에 따르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11,450개 정도의 새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이 Fish Database라고 하는 이 어종을 기록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금 발견된 어종만 하더라도 34,800개에 이르는데요. 지금 심해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종류가 몇백만 개가 될 거라고 학자들이 다 추측하고 있어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더 놀랍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250개에서 300개의 새로운 종류가 이 데이터베이스 계속 애드가 되고 있어요.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종류의 이 다양성 속에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지혜가 나타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양성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보다 이거는 너무나도 놀랍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산물이야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에 방문해서 탐험을 하고 연구를 하던 중에 이 갈라파고스 섬에 있는 핀치새와 그곳에 떨어져 있는 남미 대륙에 있는 핀치새의 부리의 길이가 다른 것을 보면서 아, 이 부리의 진화가 일어난 것 아닌가? 이 종의 진화가 일어난 것 아닌가? 이 종의 진화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종이 다른 종이었고 사실은 한 기원에서 계속 변이하고 진화하고 계속 다른 종이 생긴 것 아닌가 가설을 만들기 이릅니다. 그래서 만든 책이 발표 연구가 종의 기원이죠. The Origin of Species.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시작에서 여러 종이 어떠한 지적인 개입이나 과정 없이 우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알아서 생겨났다고 하는 그 주장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그리고 진화론이었죠. 이것이 발표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주장을 나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 없이는 이 세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이거 봐, 하나님 없이도 세상은 설명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라고 주장하기 이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 종의 기원 그리고 진화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 근거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를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의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 땅을 파서 화석을 보거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세계에서 이러한 중간 단계가 아무리 해도 안 나온다는 게 핵심 맹점이에요. 이 진화론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화석을 발견하면 할수록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화석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오는 모든 화석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캄브리아기 그 한 시대에 그 모든 완벽한 종의 모습으로 다 폭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 중간 단계가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갑자기 새가 악어가 되고 악어가 물고기가 되는 이런 것은 진화론자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종의 변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치와와도 있고 푸들도 있고 진돗개도 있고 시추도 있고 또 뭐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모든 게 뭐예요? 개입니다. 개인데 개가 늑대되는 일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새는 새대로 있고 개는 개대로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러한 다양함이 있다는 것이 그저 지혜나 지성이 결여된 채로 우연히 알아서 됐다고 하기에는 그 모든 생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너무나도 정교한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성을 과학자들이 발견하면 할수록 이것은 어떠한 지성의 결과이지 이 의도성은 지성의 결과이지 인격의 결과이지 우연일 수 없다는 그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모든 것이 알아서 그 종으로 생겼을까가 아니라 이 모든 다양함 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개인데요. 똑같은 개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진돗개인데 똑같은 진돗개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사실은 꽃, 장미, 카네이션, 튤립 요거 말고는 다 그냥 꽃이에요. 근데 그 꽃도 똑같은 꽃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꽃잎도 똑같은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우리는 와 이거 참 우연히 잘생겼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다함이 없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지성과 지혜를 드러내고 있는데 반해 이런 모습을 보고서도 그래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이유로 진화론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케이 진화론을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야. 원래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자연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일종의 엔진을 만들어 놓은 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Deism. 근데 이 이신론자들의 주장이 무엇이냐면 그래 신은 있을 수 있어. 초자연적인 존재는 있을 수 있어. 창조주는 있겠지. Nothing에서 something이 나올 수는 없어. 왜? Nothing에서 something이 안 생겨나잖아요, 지금까지. Nothing에서 생겨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생겨난 그 이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야.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고, 원래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어떤 창조주가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은 이 주장에도 정면 반박을 합니다. 자, 2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그냥 나는 만들어놨으니 너희가 알아서 굴러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창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도 보살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가 아니고요. 그 피조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 피조물 가운데 그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셔서 이들이 기동케 하시고 호흡케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그 생명을 갖게 하시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보살피심과 보존하심과 의도대로 뜻대로 인도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섭리라고 합니다. 그 능력을 섭리라고 하는데 이 섭리라고 하는 주제는 참 깊이 다루어야 할 그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섭리 설교 왜 안 하세요?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좋은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로 끝나시지 않고요. 잘 들어보세요. 보존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남아있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지해주지 않으시고 보존해주지 않으시면 스스로의 존재를 견뎌낼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존재에 힘을 공급하지 않으시면 견뎌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아무것도 없어라라고 말씀하시면 남아있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창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과 능력, 그 지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펴주시고 보존하시는 데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시편 기자도 주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주께서 이 공급을 멈추시면 누구도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그 말을 하면서 모든 피조물이 떨며 이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피조물 밖에 초자연적 존재와 인간이 만나게 되는 그 경험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은 공포이죠. 두려움입니다. 이 모습이 사실 30절과 32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32절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땅을 보신 즉 땅이 진동하며, 무슨 얘기죠? 지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들을 만지신 즉 연기가 나는도다. 화산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살면서 지진을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진을 처음 경험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들은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여러분도 틀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살면서 지진을 여러 번 겪으면 아유 흔들리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첫 그 지진, 화산, 자연재해, 이것에 맞닥뜨린 인간의 가장 우선된 반응이 무엇이죠? 공포고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루돌프 어러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모든 종교들을 다 연구하면서 모든 종교적 경험,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를 발견해요. 뭐냐면 모든 종교는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경험이 있을 때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반응인데 바로 공포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제 딸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저께 제 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위에 눌렸을 때 경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사람들이 몸이 좀 허약해서 그럴 수 있고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고 설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상황에 우리가 느끼는 그 공포, 나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영역이 아닌 그 다른 차원의 무엇이 나의 삶에 접속되고 있는 그 순간에 다가오는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보편적인 이 창조주 하나님, 이 피조세계를 벗어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 인간은 마땅히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데, 성경은 바로 이 대목에서도 또 하나 정면 반박을 하기 이르는데요. 이 대목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 나옵니다. 함께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서 모든 것을 다양하게 그 지혜로 만드셨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보존케 하시는데, 이분이 보존케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새들이 기르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않는데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지 않느냐. 이 하나님은 인간이 갖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자비하신 아버지이셔서 기르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거절하고 그를 떠나가고 그를 반역했던 죄인마저도 자격 없고 공로 없는 그 사람마저도 그분을 그저 신 정도가 아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렇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까지는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신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주 대신 거룩하신 진노 앞에 서야 하는 그 죄인들의 자리를 대신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리에 우리를 모든 믿는 자마다 불러주셔서 그가 죄인의 자리, 우리는 그의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을 선포하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를 받으시며 그 아들된 자의 지위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 되셔서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여전히 아니 새들도 길러주시는데 우리 역시 길러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고 지금 30절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를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이 피조물은 다 지나가고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영을 보내사 우리 모두를 그 영을 받는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 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 피조물 삼아 주시고 이제 그 아들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새 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성경 가운데 드러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우리는 이 진리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 과 지혜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모든 신뢰를 드리기에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과 지혜가 떨어진 적이 없으시거나 부족한 적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주변에 힘은 굉장히 센데 좀 지혜가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지혜는 좀 머리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능력과 지혜가 모자람이 없어서 그의 능력과 지혜는 분리된 적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고도 넘쳐나는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가지 사람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26절, 28절,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니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28절,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31절, 여호와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속에 부어놓으신 하나님의 기쁨이 보여요. 리워야다는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미지의 동물입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인데 이 리워야단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바다 안에서 마음껏 노는 거예요. 플레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우신 것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즐거운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이 공유가 이 피조세계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제자의 도를 묵상해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하는 그 제자도의 깊은 차원은 어떤 차원까지 있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참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또 좋은 경험들을 할 때마다 야 이제 내가 좀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좋은 것들을 주신 이 좋은 것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 그 맛을 허락하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꽃을 아름답게 있을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깊이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즐거움과 기쁨이 결여되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 높음도 있고 낮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좀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 진리 안에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신경 강해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있는 내용들을 종종 여러분께 소개할 텐데요. 저는 참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문답 중에서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26문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26문의 이 문장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이야. 질문의 대답이 뭐냐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능력도 있으시고 마음도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여서 힘이 있고요 아버지이셔서 마음도 있습니다.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내어드리고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사 보존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보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제자의 길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사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저 멀리 있고 알아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든 신 정도가 아닌 자비와 인자하심에 아버지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마저도 은혜로 품어주신 능력의 아버지 힘 없고 마음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신실하신 아버지이신데 능력도 있으신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은총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영혼이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지금까지 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받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명현의 터치워십.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시 우리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온전히 채울 수는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지만 그들은 매일매일 나아가야만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통해 이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명현의 터치워십 지명현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고 공허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어서 오라고, 그리고 영적, 육적인 공급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영과 육을 든든히 채우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좋으신 하나님께서 부어실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지명현의 터치워십 힘차게 출발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지면의 터치워십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곡으로 그의 생각, 소리엘의 목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지면의 터치워십 매주일 오전 10시 30분 세사임과 찬송가, 다양한 50곡들로 꾸며드리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아, 주일 아침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불어 삶과 믿음의 삶을 나누는 이 시간이에요.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면의 터치옷이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연은 sorielg@gmail.com 또는 저희 유튜브 사이트 한글로 소리엘 지명현 사이트를 통해서 지난 방송 들으실 뿐 아니라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미국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지난 방송 들으실 수 있고요. 혹시 카톡이 편하신 분들은 제 카톡 아이디 영어로 한 단어입니다. Grace Valley, Grace Valley로 카톡 연결하셔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혜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실 감사는요, 상황이 좋아서 생겨나는 반응을 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삶이겠죠. 가만히 보면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승리의 깃발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이 힘차게 흔들기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는 그 찬양의 가사는요, 감사의 근거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며,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러분과 저를 지탱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의 멋진 믿음의 선언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신의 언어로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함께 들을까요? 세연 찬양사역자가 불러줍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찬양 사역자 세연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린 토미 라스오다는요, 박찬호 선수를 발탁해 세계 무대에 세운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LA 다저스 감독에서 은퇴할 무렵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감독님은 감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네, 나는요 언제나 탈의실에 똑바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8연승을 하든 8연패를 하든 나는 늘 같은 표정으로 같은 걸음으로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감독의 태도가 흔들리면 그 기운이 팀 전체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멈추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찾아오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멈춰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마음이 몸을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몸의 태도가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힘든 순간일수록 걸음이 흐트러지기 쉬운데요. 그럴 때일수록 억지로라도 어깨를 펴고 한 걸음 한 걸음 곧게 걸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걸음 속에서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다시 살아갈 힘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이 버겁게 느껴질수록 똑바로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어노인팅 베스트 셀렉션 두 번째 앨범 가운데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송가였습니다. 아, 이 찬양을 듣다 보니까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주님과 맺는 친밀한 관계를 다시 붙들게 되네요. 우리는 종종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은 찾지만 함께 걸어가시는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은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관계는 때론 무너지지만 귀한 친구로 다가오신 예수님은요 결코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눈물도 말하지 못한 모든 생각까지도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넓은 품 안에 품어주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며 다시 한번 결단해보면 어떨까요? 단순히 문제 해결자가 아닌 삶에 가장 가까운 친구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 깊이 동행하겠다고 말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를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지면의 터치 50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흔들리지만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며 하늘 문을 여신 그 은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연약한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른 어떤 고백보다도 이 한 가지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삶의 끝자락까지 늘 함께하시고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사랑을 붙들며 찬양사역자 주리 자매와 송영훈 목사님이 함께한 예수 사랑하심은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 한 주도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미주보건방송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GBC 초대석 이 시간에 귀하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말로 참 귀하신 한 분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는데요. 이분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말씀의 순수함과 또 설교의 우직함이 묻어나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강의 설교자로서 알려진 분이십니다. 남서울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화종부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아니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먼 길 오시고 또 이렇게 저희 방송국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예, 저도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요. 우리 목사님 처음이신데 인사 말씀을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미주지역에 계신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서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환한 그 온화한 웃음의 목사님, 제가 영상으로 대하다 오늘 이렇게 직접 대면하게 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이번에 미주 지역을 방문하신 목적이 있으시겠죠?
1: 기본적으로는 이제 안식월을 네. 맞아서 왔고요. 예, 오는 김에 한인교회에서 말씀 사경에
0: 네.
1: 또 이제 목사님들 미팅도 예. 같이 좀 계획하고 왔습니다.
0: 네. 예. 우리 목사님은 많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존경받아 마땅할 목사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신데요. 목사님 특별히 이번에 미주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다짐이랄까요? 어떠한 또 소망을 갖고 계실지도 궁금하네요. 네.
1: 요즘은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마음을 다치기가 대단히 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좀 주님의 사랑으로 많이 서로 위로하고
0: 네.
1: 또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리는 시기이지만 하나님이 변함없이 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하고 또 많이 사랑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0: 네.
1: 그렇게 기대하고 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목사님, 섬기시고 계시는 남서울교회가 작년에 50년 희년을 맞이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참 많은 행사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서울교회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1년 된 교회이고요.
0: 네.
1: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개척하신 1대 담임 목사님이시고 2대 담임 목사님이 이철 목사님,
0: 네.
1: 뉴욕에서 오래 계셨고 지금은 LA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0: 네.
1: 예, 제가 3대 담임 목사로 네. 와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0: 2012년에 부임하셨죠, 목사님?
1: 그렇습니다.
0: 네.
1: 예. 아시는 것처럼 홍정길 목사님이 이철 목사님을 거치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서
0: 네.
1: 예, 저는 두 분의 수고 덕분에 굉장히 이렇게 좀 행복하게
0: 네.
1: 쉽게 그렇게 교회를 섬기게 됐고요.
0: 네. 예,
1: 그냥 수고한 거 없이 남들이 수고한 것을 열매를 많이 먹고 있는 그런 행복하게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0: 네, 겸손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남서울교회가 갖고 있는 오랜 전통에 따라서 우리 교인분들도 그렇고 많은 또 특징이랄까요? 또 네. 나타낼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1: 그 남서울교회 하면 조국교회가 다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점은 성교,
0: 네. 네.
1: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바로 다음에
0: 네.
1: 예, 풀타임 파송 선교사를
0: 네.
1: 우리가 보냈던 교회이고요.
0: 네.
1: 선교 1세대들은 다수가 남서울 출신들입니다.
0: 아하, 예. 네.
1: 그리고 이제 홍 목사님 계실 때 북한 돕기,
0: 네.
1: 남북 나눔이라는
0: 네.
1: 예, 그런 이제 북한 사역 이제 그런 것으로 유명하고요. 또 이제 재정의 40%를 밖으로 보내는
0: 아하,
1: 예, 그래서
0: 네.
1: 그런 섬김으로 많이 섬겼고요. 또 말씀 사역도 우리 홍 목사님 때부터 네. 부지런히 애씀해 네. 해왔던 성도들이 참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한 성도들입니다.
0: 그렇군요. 제가 오프닝에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화정부 목사님 하면 늘 붙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조국교회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그게 참 왜 이런 단어가 수식어가 되었을까 조금 의아했었는데 지금 좀 의문이 풀립니다. 네. 이런 조국교회에 대한 화정부 목사님의 앞으로의 어떤 목회라든지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1: 예. 나라에 대한 짐을 조금 자연스럽게 젊었을 때부터
0: 네.
1: 갖게 됐던 것 같고요.
0: 네.
1: 그냥 대한민국 이러면 뭔가가 담기지가 않는데 아. 조국 하면 뭔가 약간
0: 맞습니다.
1: 담기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0: 네.
1: 나라에 대한 짐이 꾸준히 있고요.
0: 네.
1: 이제 올해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0: 아, 네.
1: 은퇴하면 이제 목회자들을 섬기는 목회
0: 아.
1: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0: 네. 예. 그러시군요. 65세에 은퇴를 하시는 우리 화정부 목사님 지금 말씀을 열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이후로도 더 큰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이번에 특별히 남가주 지역의 목회자들과의 또 만남을 앞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1: 예.
0: 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요?
1: 예. 어쨌거나 이제 목회자들을 잘 위로하고 또 만나서 동시대를
0: 네.
1: 살면서 우리가 같이 실험하는 주제들
0: 네.
1: 좀 나누고 싶은데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 하나님이 조국 교회를 향해서 본문과 성경에 충실하고
0: 아하.
1: 복음에 더 가깝게
0: 네.
1: 교회가 다가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 목회자들 만났을 때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본문에 천착한 설교를 하고
0: 네.
1: 복음에 더 가깝게 목회를 할까 그런 고민들 같이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0: 네, 예. 그러시군요.
1: 예.
0: 우리 목사님께서는 학부에서는 신학이 아닌 네, 일반 정치 외교과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총신대학교 이런 신학대원을 거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영국에 계시면서 이민 목회도 하시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민 목회 이런 특수한 환경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미주 목회자들에게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1: 어쨌거나 이제 복음에 충실한 것은 우리 목회의 제일 중요한 힘인 것 같고요.
0: 네.
1: 그다음에 성경의 교훈대로 가르치면 당장 길이 열리는 건 아니지만
0: 네.
1: 가장 완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까 그죠?
0: 네.
1: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행하고 섬기면 정말 주님의 때에 귀한 열매들을 주신다.
0: 네.
1: 그래서 눈에 당장에 보이는 짧은 순간에 이런저런 결과를 붙들고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0: 네.
1: 꾸준히 신실하게 가면 하나님이 정말 틀림없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0: 네.
1: 격려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0: 그러시군요. 네. 어느 분보다 이민 목회하시는 우리 목회자분들의 환경을 잘 아시기에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은 그 내수동 교회 대학부 출신으로서 그 당시에 뒤늦게 또 예수님을 영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0: 그때 기억을 좀 되살으신다면은요.
1: 예. 참 교회는 대단히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0: 네.
1: 대지평수가 99평밖에 안 되는
0: 네.
1: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그렇게 대학부가 활성화되어 있는 예. 예. 그 시절에 100명 넘는 대학부가 거의 없던 시절인데
0: 네.
1: 그때 130명
0: 오, 그
1: 조그마한 교회군요. 예.
0: 네.
1: 그리고 1시 반부터 모여서 거의 7시까지
0: 네.
1: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0: 네.
1: 불평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사모하면서 모이고 돌아보면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0: 네.
1: 예,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정말 선배님들 뵐 때마다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0: 예.
1: 그런 생각을 참 수도 없이 했던 것 같고요.
0: 네.
1: 형님들 누님들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0: 그렇군요.
1: 같은 동생들 후배들을
0: 네.
1: 예, 그런 면에서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렀다.
2: 아,
1: 정말 참 은혜가 만드는 희생이 따르는 사랑이 되게 많았던,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사람을 키우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많은 지금 조국 교회를 섬기는 건강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됐죠.
2: 네.
1: 참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말씀을 사랑하셨던 원로 목사님.
2: 네.
1: 그리고 이제 탁월한 리더십으로 예배를 은혜롭게 하셨던 우리 오정현 목사님. 네. 이런 분들의 정말 귀한 섬김과 수고가 네. 굉장히 많은 열매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었던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1: 예.
2: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드는 생각은 과연 그렇다면 그 시대에 예. 그 많은 대학부 젊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해 들으시는지요?
1: 1차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셨다.
2: 네.
1: 정말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네. 되지 않는 많은
2: 그렇죠.
1: 일인데 그렇죠?
2: 네.
1: 저도 그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고요.
2: 네.
1: 또 하나는 이제 오정현 목사님은 믿는 목회자 가정에서 여러 대를 거쳐서 자라신 분으로서 교회를 너무너무 속속들이 잘 아셨던 것
2: 네.
1: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으로 원하고 사모하는 그림들을 정확하게 그리셨던 것 같아요.
2: 네.
1: 저는 이제 일대 성도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는 상태로
2: 네.
1: 그냥 조화만 했는데
2: 네.
1: 목회를 직접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아하. 탁월한 아하. 은사였는가 하는 것을 두고두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그러시군요.
1: 네. 그런 모든 요소가 어울려져서
2: 네.
1: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또 변화를 주실 때는 사람을 그렇게 모아주셨던 것 같아요.
2: 예.
1: 좋은 사람들을.
2: 네.
1: 그런 굉장히 훌륭한 선배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응집이 되면서 은혜와 함께 이렇게 약간 폭발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2: 네.
1: 기르고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1: 예.
2: 오늘날 그러한 부흥의 불길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게 되십니다, 목사님.
1: 네. 정말 그렇습니다.
2: 네.
1: 예.
2: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울러 우리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인터뷰한 기사를 봤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묻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십자가를 잘 담아내는 목회를 하고 싶다. 이에 따라서요, 우리 목사님 십자가 복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십자가 일을 걷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1: 네. 어떤 면에서 성도들이 약간은 어려워할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2: 네.
1: 조국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마음 아픈 것은 모든 성도들의 보편 경험이라 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주제를 만약에 복음과 성도들이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아픈 일이 뭐가 있을까
2: 아하.
1: 생각이 됩니다.
2: 네.
1: 근데 이제 현대에 대부분의 교회와 교우들은 어려움이 없고 잘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성도들을 오래 섬기면서 보는 것은 결국 고난은 은혜의 또 다른 굉장히 귀한 얼굴이고
2: 네.
1: 고난은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인데
2: 네.
1: 그런 면에서 고난 없는 형통이 어떤 면에서 현대인들의 영혼을 많이 좀먹고 있는 건 아닌가.
2: 네.
1: 사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여물어지고 성숙되고 또 그런 고난이 만들어준 무수한 경험들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마음으로 잘 만지고 위로하는 네.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고난은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것처럼 고난은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얼굴이다.
2: 아.
1: 그래서 자꾸 두려워만 하지 말고 없기만 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받으면
2: 네.
1: 정말 귀한 열매들이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2: 네.
1: 예, 그렇게 생각이 돼요.
2: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 네, 이런 말씀 가운데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목사님 우리 남서울교회 섬기고 계시는데 그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현대 이민사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런 따뜻하고 실질적인 안수처가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어쨌거나 이제 현대사회의 여러 필요를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2: 네.
1: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결국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1: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중심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수동에서 제가 형님들과 누님들을 만났을 때 제일 충격적이고 제일 감격적이었던 게
2: 네.
1: 그렇게 누군가를 대하고
2: 아.
1: 희생하고
2: 예.
1: 또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귀한 사람들을 봤다는 것이
2: 네.
1: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르는 것 같아요.
2: 네.
1: 현대인들의 이 고달프고 어려운 삶에도 마음으로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나을 수만 있다면 그죠?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교회도 이제 약간은
2: 네.
1: 인디퍼런트하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관심이 부담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먼저 못 다가가고 관심을 표명을 못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먼저 다가가고 중심을 담아 진실되게 어프로치하면
2: 네.
1: 우리가 자꾸 무너져가는 이 관계가 깨뜨려져가는 것이 이 시대의 제일 큰 아픔인데
2: 그렇습니다.
1: 그걸 잘 보듬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또 공감의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아울러 이어서 또 질문을 좀 드리기 원하는 것은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교회를 실천을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로 인해 하나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늘 강조를 하십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 안에서 진정으로 이렇게 연합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의 말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2: 네.
1: 첫 출발이겠죠. 그렇죠?
2: 네. 네.
1: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짐들을 한 번씩 갖게 되는데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으면 좀 더 자유롭게
2: 네.
1: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름이 살아있어야 창의적인 하나됨이 있는 것이잖아요.
2: 네.
1: 그렇죠?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2: 네.
1: 각자의 컬러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하나가 되고 하나인데 다양한 다름이 살아있는 그래야 이제 교회다움이 묻어나게 되는 거죠.
2: 네.
1: 예. 남들의 다름을 절대로 훼손시키지 않고 그죠? 약간은 우리 문화는 다름을 획일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2: 네.
1: 그런 생각이 드는데
2: 네.
1: 다름이란 건 정말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2: 네.
1: 예. 저도 정말 안 됐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름이 점점 부요와 풍성으로 바뀌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게 이 목회에서 누린 큰 기쁨 중에 하나였던 것
2: 그렇군요.
1: 같아요.
2: 그렇군요. 예. 목사님 많은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 말씀에 계속 좀 부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2: 다름을 정죄 대상으로 삼지 않고요.
1: 그렇죠.
2: 네.
1: 예. 그 이제 목회를 하면 때때로 이렇게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2: 네.
1: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옆에 좋은 교회 있는데 그걸로 가도 되는데 온갖
2: 네.
1: 생각을 다 하면서 목회를
2: 네.
1: 했는데 예,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런 사람이 진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요.
2: 네.
1: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 중심과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잘 대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 버팀이 안 된다는 것을
2: 네.
1: 목회를 하면서 숱하게 보니까 그죠?
2: 네.
1: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이고 그 다름이 성가실 수밖에 없는 주제이지만 그 다름을 하나님이 주신 다름으로 인정하면서 대하기 시작할 때
2: 네.
1: 약간씩 그의 다름이 나를 더 많이 바꾸고 나를 바꿀 뿐 아니라 그 변화가 다름이 많은 이 다원화된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문턱이 없이
2: 네.
1: 만나게 하는 힘을 가져다 줬던 것 같아요.
2: 네.
1: 예.
2: 그렇습니다. 참 많은 도전이 되어집니다. 다름을 온전히 인정하고 네, 받아들인 거.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귀한 또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울러 교회에서 예배 강조는 더할 나위 없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예배로 계속 이어져 나가려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 우선 이제 예배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던 이유는
2: 네.
1: 성도들만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뭔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 정말 어떤 면에서 아 살아계시는구나
2: 네.
1: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만나주시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우리는 이제 사회의 끝없는 기준 앞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관심이나 두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데
2: 네.
1: 예배 현장에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경험되고
2: 네.
1: 그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서 가정과 일터로 갈 수만 있다면
2: 네.
1: 그러니까 우선에 이제 그래서 예배와 성도들이 모인 현장에서의 변화의 출발이 필요하겠죠.
2: 그렇죠.
1: 예. 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슴에 담고 시인이 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원수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2: 네.
1: 감추어두고 지켜내는 거잖아요.
2: 네.
1: 그렇죠? 그걸 지켜서 가정과 일터에까지 가지고 나가기를 말하자면 예배 현장에서 아 오늘 something happening 했다 하고 소비하고 끝나지 않고
2: 네.
1: 그죠? 그걸 딱 간직하고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2: 네.
1: 그날 받았던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도록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는 것이지
2: 네.
1: 않습니까? 그죠?
2: 네, 그렇습니다.
1: 그런 면에서 소비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서 삶의 자리까지.
2: 네.
1: 예.
2: 소비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서 삶의 자리까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예. 우리 화정무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도의 역할뿐만 아니라요 목회자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1: 그렇겠죠. 네. 예. 네.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본문의 의미를 잘 밝혀야 되겠고요.
2: 네.
1: 그 본문의 의미가 성도들의 삶의 실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2: 네.
1: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2: 네.
1: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의 수고가 함께 이렇게 사용되면서
2: 네.
1: 성도들의 몸부림이 잘 어우러질 때
2: 네.
1: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목회를 은퇴하는 시기잖아요.
2: 네.
1: 이렇게 돌아볼 때 제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써주셨다 하는 것도 너무 감격적이고
2: 네.
1: 또 하나는 이제 목양의 현장에서 성도들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씨름하고 애쓰고 했던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2: 아, 네.
1: 그런 것들을 사용해 주셨다.
2: 네.
1: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낸다 그럴 때 꼭 성공한 것만 살아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보신다는 것을 성도들이 삶에서 어느 순간에 딱 경험하게 되면
2: 네.
1: 굉장히 또 위로가 있는 거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소에서 이 시간에 오랜 기간 목회하는 동안 변함없이 말씀의 순수함과 또 설교의 우직함을 유지하시고 또 강의 설교자로서 우리 많은 목회자들뿐만 아닌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준비한 찬양 함께 나누신 이후에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주의소 대속 이 시간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강의 설교자로서 이와 같이 강의 설교를 강조하시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는 어떠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1: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세대가 교체될 때 교회들이 이렇게 몸살을 앓곤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특정한 목회자의 특정한 설교를 자꾸 좋아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것보다 설교사의 설교를 통해서 본문으로 가고
0: 네.
1: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께 연결되는 게 설교의 역할의 핵심이고
0: 네.
1: 그 일이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본문이 회중들에게 말하게 해서 설교자나 설교가 초점이 아니라
0: 네.
1: 본문이 초점이 되고 본문이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0: 네.
1: 주님이 중심이 되도록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은 강의 설교가 핵심이 아닌가
0: 네.
1: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해왔던 것
0: 네.
1: 같습니다.
0: 예. 그러시군요. 목사님 이렇게 오랜 기간 강의 설교를 해오시면서 보여지는 혹은 얻는 유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말할 수가 없습니다.
0: 네.
1: 수도 없이 많고 네. 다른 것보다 이제 본문이 깨달을 때 느끼는 설교자의 감격.
0: 아하, 그렇죠? 예. 네.
1: 본문을 이제 꾸준히 묵상하니까 세월이 갈수록 본문이 조금씩 더 많이 보이고
0: 네.
1: 그러니까 본문 아 정말 이런 거였구나 하고 느낄 때 너무 감격스럽고 특별히 특별히 50대 말에
0: 네.
1: 이렇게 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진짜였구나
0: 아하.
1: 이런 감격이 확 밀려왔던 땐 정말 너무너무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가 있었고요.
0: 네.
1: 만약에 본문 묵상을 이렇게 꾸준히 안 했다면 내 목회가 어떻게 됐을까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0: 아,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1: 예.
0: 네.
1: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너무 감사할 제목이 많고
0: 네.
1: 또 결국은 묵상하고 연구했던 본문이 나를 구성하게 되면서
0: 네.
1: 분에 넘치는 사랑과 그런 걸 받아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예. 그렇군요. 그런 강의 설교를 하지 않고 있는 혹은 터부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으세요?
1: 사실 제가 이제 강의 설교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 주변에
0: 네.
1: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0: 그러셨어요?
1: 네. 너무 한국적이지 않다.
0: 네.
1: 그리고 이제 강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시간량을 필요로 하는데
0: 네.
1: 그렇게 길게 설교하면 한국 교도는 다 싫어한다. 그리고 이제 강의 설교라는 것은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설득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정서적인 사람이니까 정서를 딱 건드리고 나와야지 설득하는 건 한국적이지 않다.
0: 네.
1: 다양한 이유로 이제 반대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0: 예.
1: 그런데 이제 마음에 고민하고 있던 순간에 마음에 주님이 주신 생각이 내가 예수 믿었으면 됐지. 내 인생에 무슨 성공이 또 남았나.
0: 아하.
1: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래 성공은 너희들이 하고 나는 이 길 간다 하고 주저하지 않고 이 길을 딱 선택하고 왔는데 이렇게 40년이 흐르고 나니까
0: 네.
1: 강의 설교의 시대가 온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0: 네.
1: 그때만 해도 이게 불가능한 길 같아 보였는데
0: 그렇죠.
1: 예. 야, 하나님은 정말 틀림없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시간을 가지고 이게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보지 말고 말씀을 딱 신뢰하면서 몇 걸음을 꾸준히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주신다.
0: 네.
1: 그러니까 절대로 짧은 시간을 가지고 뭘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0: 네.
1: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을 딱 던지면 말씀이 우리 삶을 틀림없이 그렇게 빚어내고 교회를 그렇게 빚어갈 거라고 믿고 행하면 틀림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 아멘. 네. 목사님 예람되지만 그렇다면 우리 강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어떤 과정이랄까요?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1: 사실은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리기 너무 지금 시간이 짧을 것 같고요. 이제 그냥 하나만 좀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꾸준히 규칙적인 본문 연구를 위한 시간 확보.
0: 시간 확보.
1: 저 같으면 이제 새벽 기도 가서 집에서 교회까지 5분 거리지만 새벽 기도 갈 때 도시락을 갖고 갑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면 제 방에 딱 내려와서 12시 전까지, 점심을 먹기 전까지 하여튼 평생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대부분의 시간을 그때는 이제 말씀 묵상, 그 경건한 습관을 들이는 것, 그거 좀 제안하고 싶어요.
0: 그렇군요. 건강합니다, 목사님. 1440여 분 되어지는 하루에 1%만이라도 우리가 할애해서 말씀에 좀 집중하자라는 문구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참 많은 도전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 시간 확보라는 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요구되어지는 가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런 현세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종말과 내세를 사모할 때에 현세를 바르게 사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에 이에 대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 어떤 면에서 세상이 지금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높이고 있는 영역이 잘못하면 이 좋은 거 다 빼앗겨. 조금만 잘못하면 도태되고 더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고 살아야 돼 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내고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시행착오를 거쳐도 되고 실패해도 되는 시기인데 자꾸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뭔가를 자꾸 이루지 못한다는 강요에 자꾸 노출되니까 너무 이제 답게 사는 일에 실패하는 위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뭔가를 자꾸 이루고 뭔가를 자꾸 누리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화로운 결과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조금 늦을 수 있고 때로는 조금 모자랄 수 있어도 그리스도 사건이 만들어 놓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복되고 형용할 수 없는 영광들의 눈이 딱 열리면 사실은 우리가 한 번씩 넘어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결정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그래서 사실 젊은이들을 대할 때 제가 자주 괜찮아 조금 늦어지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돼요. 너무 이제 속도를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0: 맞습니다.
1: 근데 사실은 이제 이만큼 삶을 살고 나니까, 더 많이 사고 쳤어도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완전히 책임지는 삶이었는데, 이 눈이 열리면, 현실을 살아가는 용기와 또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그죠? 이게 이제 좀 실패도 허용이 되고, 또 더 열심히 할 동기부여도 되는데 너무 자꾸 내몰리기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결과가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확실한 건가 하는 내세에 대한 눈이 딱 열리면 훨씬 더 좀 대범해지겠죠.
0: 그렇습니다. 주여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청년 세대를 위해서 오늘날 참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그 이제 오랫동안 젊은이 사역을 했는데
0: 그러셨죠.
1: 많은 분들이 젊은 세대들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고 하는데 제 개인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말하자면 우리 세대는 제일 잘해도 아시아에서 3등, 5등 하던 세대인데 지금 우리 아들, 딸들 세대는 세계에서 1등 하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운동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만 가능하다면 정말 믿음도 세계 1등이 되는 세대가 지금 나오는 건데
0: 네.
1: 관건은 거기에 달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 세대들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네. 이들이 너무 많이 다치지 않도록 바운다리를 잘 쳐서 보호해 줄 수 있다면 이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를 능가하는 창의적인 세대. 우린 창의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0: 네. 근데
1: 지금 세대들은 너무너무 창의적이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세대들이 이 젊은 세대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주시는 우리 화종구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울러 기성세대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 권고였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목사님은 아울러 우리 사역자들의 건강한 자기 돌봄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하셔요. 이민교회 사역자들에게도요,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번아웃에 빠져있는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균형감을 갖고 목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우선에 이제 운동하는 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잘 좀 넣어두기를.
0: 아, 그죠? 네, 중요하죠, 목사님.
1: 예,
0: 네.
1: 이게 이제 영적이라는 것이 육체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네, 네.
1: 육체적인 건강이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책상에 앉아서 너무 많이 연구만 하지 말고 그죠? 연구하는 만큼 운동도 일정한 프로그램 안에 딱 예. 넣어서 운동을 같이 잘할 네. 것. 그리고 좋은 친구를 둬서 마음을 열어서 정말 어려울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면 목회자들의 제일 큰 고충은 말할 데가 없다는 거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네. 아, 네. 이제 말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곁에 두는 것. 그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역사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좋은 선배들을 만나 영적인 영향을 흠뻑 받는 것.
0: 네.
1: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0: 네. 네.
1: 그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되지 않고
0: 네.
1: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된 사역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 예.
0: 그렇다면 우리 화종무 목사님께서는
1: 예.
0: 그간에 영향을 받은 인물이라든지요, 예. 어떤 사건이라든지 혹은 예. 책이라든지요,
1: 예.
0: 혹시 있으신지요?
1: 예. 개인적으로는 마틴 로이존스를 책으로 만난 것이
0: 예.
1: 제 생을 바꿨던 것 같고요.
0: 그렇군요.
1: 예. 신학교에 갔을 때 참 방황 많이 했는데 책을 통해서 마틴 로이존스를 만나면서 아 정말 강해설교의 중요성. 목회자의 개인 영성의 중요성,
0: 네.
1: 독서의 중요성, 역사와의 만남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그 귀한 분을 통해서 많이 영향받았고요. 현장에서 오정현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같은 좋은 선배들 네. 또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 같은
0: 네.
1: 또 이제 마틴 로이존스를 연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던 정근도 목사님
0: 네.
1: 이런 좋은 선배들과의 만남이 정말 많은 영적인 보고들을 만들어주셨던
0: 네.
1: 것 같아요.
0: 예. 그러시군요. 네. 목사님은 실제적으로 남서울교회에

0: 해석되었는가 하는 것들은 많이 요청하는 편이고요. 특별히 이제 후배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논리적인 비약, 본문에 근거하지 않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말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1: 그러시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이런 성경 본문을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시기에 오늘날 이런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본문의 삶을 적용하면서 살기 위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어떤 말씀을 좀 주시고 싶으세요?
0: 규칙적인 성경 읽는 시간의 확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아침에 일찍 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늦게 하는데 저녁에 늦게 하는 건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제일 하루에 집중력 있게 읽을 수 있는 아침 시간,
1: 네.
0: 새벽 기도 마치고 난 시간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루에 3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규칙적으로 읽기를 권면합니다.
1: 네.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삶에 몰입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권면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팬데믹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교회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도 하시고요. 또 실제적으로 교회 출석률이 좀 떨어지는 이런 현상도 많이 겪곤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도 질문드려 봅니다.
0: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입니다.
1: 네.
0: 개인적으로.
1: 네.
0: 왜냐하면 사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잖아요.
1: 네.
0: 예.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죠?
1: 네.
0: 예. 대신에 조국 교회를 향해서는 약간은 이제 내실을 다지고 더 본질에 충실하고 성경과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좀 하나님이 강하게 요구하시고 계시다.
1: 네.
0: 그래서 수가 주는 것이 부정적으로만 보이지 않고요. 수가 안 줄면 여전히 안 들을 거잖아요.
1: 네.
0: 수가 주는 것이 약간은 우리에게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내실과 내용이 있는 교회로 되는
1: 네.
0: 되게 중요한 조정기라고 봅니다.
1: 아하,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혹은 성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조국 교회나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1: 네.
0: 우리가 잘 감내하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또 부흥의 복된 때를 틀림없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1: 네.
0: 낙심하지 않기를 잘 감당하시기를
1: 네.
0: 그렇게 격려해드리고 싶네요.
1: 네.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기도하시는 제목은 어떠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0: 지금까지는 남서울교회라는 한 교회를 통해서
1: 네.
0: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 은퇴하면 목회자들을 섬기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1: 네.
0: 동생들 이제 현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후배 목사님들을 어떻게든 본문을 여는 일에 설교 코칭하는 일에
1: 네.
0: 그 다음에 목회적인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될 때 목회적인 코칭 그 두 가지 큰 토픽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목회자들이 어려울 때 저한테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주로 저를 찾아왔어야 됐는데
1: 네.
0: 이제는 제가 은퇴하니까
1: 네.
0: 그분들이 전화하면 제가 신방 가방 딱 들고 그분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행복하고
1: 네.
0: 기대가 되고요. 물론 하나님이 길을 또 안 열어주시면 그냥 평범한 아내의 남편으로 남은 생을 평생 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길을 열어주셔서
1: 네.
0: 도울 목회자들을 붙여주시면 잘 섬겨서 그분들이 현역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그죠?
1: 네.
0: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일로 좀 잘 남은 생을 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렇시군요. 네. 목회자분들의 이제 멘토로서 우리 화정무 목사님의 활약을 또 역할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목사님, 많은 후배 목사님들께서 전화 혹은 대면을 통해서 많은 상담을 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민이 무엇일까요?
0: 사실은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약간 늦게 올 때가 대부분이에요.
1: 그러세요. 네,
0: 사실은 이제 조금

0: 학교를 졸업했다든지 네. 담임을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부교육자를 시작하는 그룹들이 오면
1: 네.
0: 제 말하자면 강의 설교만 해도 기본적인 시간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0: 저만 해도 40년 왔는데 처음 20년과 이후 20년은 또 비교가 안 되거든요.
1: 네.
0: 참 처음 20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뒤에 20년은 정말 감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늦게 찾아오시니까
1: 네.
0: 제가 그때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한다는 게 그죠?
1: 네.
0: 습관을 들이고 한다는 게 쉬운 주제가 아니니까 조금 빨리 올 수 있으면 되게 좋겠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더 노력하고 싶은 것은 늦게 오시더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이 있는지도 저편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1: 네.
0: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네. 같이 잘 목회를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네. 좋겠다 생각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 미주 지역에 목회하고 계실 많은 분들께서도 화정부 목사님의 귀한 말씀들을 많이 또 청해서 도전과 또 회복의 기회를 삼기를 바라고요. 목사님 오늘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우리 많은 미주 지역의 성도님들과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말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사실이고
1: 네.
0: 또 그게 얼마나 큰 힘인가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세상에서 풍파를 겪고 많은 시련을 겪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가 되기 때문이 아니고
1: 네.
0: 그 사랑은 변함없다 하는 그 예수 사건에 닻을 딱 내려서 어떤 삶이 경험되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1: 네.
0: 주님 딱 붙들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1: 네.
0: 삶을 잘 살아내시면 정말 하나님의 더 많은 은택이 우리 청취자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삶에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이 낙심하기 쉬운 시대에 절대로 다치지 마시고 낙심치 마시고 주님이 맡기신 삶의 이 귀한 부름을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소대석 이 시간 한국의 남서울교회 화종부 담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잔잔한 가운데에 던져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말 귀한 옥석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멘.
0: 우리 청취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시련과 아픔과 문제와 실패를 겪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보시고 아시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많이 많이 닮아내는 우리 귀한 청취자들 다 되도록 복을 주시고 속한 가정과 일터가 이 귀한 청취자들을 통하여 참 더 하나님께 많은 영광과 예수 행하신 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은혜의 통로와 복의 근원 되도록 모든 분들을 복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미주복음방송 복되게 잘 사용해 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한 귀한 은총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남서울교회 화중보 목사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건하셔서요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 원하신 귀한 열매 맺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영대였습니다. 아울러 안내 말씀드리기는 제가 진행하는 GBC 초대서 이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랜 기간 함께해 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영육간 강건하시길 소원합니다. 이후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취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GBN Anaheim.
1: 이 시간은 방송 설교 시간입니다. 아직 정해진 설교 교회가 없는 관계로 재방송 설교 방송을 보내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방송 설교 시간에 관심이 있으신 교회에서는 미주 복음방송 714-484-11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시간은 엔드 처치 허은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신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 측의 요청으로 재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은 슬기로운 신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하실 거예요. 하지만 항상 보면은 이 열 처녀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통해서. 근데 오늘은 저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었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지식이 있었어요. 이들이 알고 있는 게 미련한 처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첫 예배를 드린 곳이 저기예요. 근데 제가 요번에 터키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같이 갔던 그 팀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 개척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전화기에 이 사진이 있어갖고 여기가 우리가 처음 예배 드렸던 데라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의자에 다 커버가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꼭 교회 같지 않고 예식장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이게 우리 집 2층인데 너무 교회 같지 않아갖고 교회 같이 꾸밀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지만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식장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꾸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너무 좋네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예식장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 못했고요. 솔직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깨끗하게 그리고 거기서 쾌적하게 예배드리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게 꿈보다 해몽이 더 좋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사실 저는 뭐 저희가 한 10번 정도 이사를 다녔는데 저희 집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저 장소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개가 없어지는 날 저쪽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혼인 잔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할까요? 특별히 계시록 19장에 보시면은요. 그 혼인 잔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었을 때 아담과 하와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교제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혼인잔치가 우리한테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잔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완성됨을 같이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큰 축복이고 그리고 큰 은혜라는 것을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혼인잔치에 나오는 그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그리고 이 10명의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신랑을 만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나와 같이 연합할 때 그때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슬기로운 처녀는 현재의 차이가 영원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시간이 바뀔 수 있다는 다시 한번 영원은 성경에서 보면 영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이라는 것을 시간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몇 년 살 것 같으세요?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on the earth? Maximum maybe 100 years. 한 100년 살겠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100년, 200년 산다 하더라도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조들이 거의 10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영원이라는 시간과 비교를 하면은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이 바뀔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열처녀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열처녀는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자, 보세요. 신랑이 오는 그 자리에 다 같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처녀들이 전부 다 등불을 다 들고 있었어요. 미련한 처녀들이 등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다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다섯 명은 슬기롭고 다섯 명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신부는 보통 그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전부 다 나와서 다 예배드렸어요. 우리 전부 다 나와서 찬양했어요. 우리 전부 다 나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전부 다 나와서 교회를 봉사했고요. 그리고 친교했고요. 다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은 슬기롭고 반은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뒤쪽에서도 봤다시피 이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을 만나러 들어가려고 했을 때 주여 주여 울부짖었어요. 근데 신랑이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하고 한 번도 사귐을 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나와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요 겉으로 하나도 표 안 나요. 목사가 이야기할 때 우스운 얘기할 때 가끔가다 웃을 수 있어요. 목사가 얘기할 때 은혜 받아서 눈물이 찔끔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린 양, 신랑 대신 어린 양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나하고 사귐이 있느냐, 진정으로 나하고 교제하고 있느냐, 그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한 코테이션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랑을 하는 사람끼리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떨어져 있으면 그리움으로 사랑을 확인한대요. 제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제가 행복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지금 떨어져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향한 나의 그리움이 있을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향한 나의 그리움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움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속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다고 믿어요. 아,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해. 나 정말 주님 사랑해. 근데 떨어져 있는데 그리움이 없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집을 떠나서 가장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게 3주를 떨어져 있은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가갖고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족들을 3주 동안 못 봤어요. 3주, 2주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뭐 그냥 떨어질만 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3주째가 되니까요. 그냥 집에 오고 싶더라고요. 그냥 가족들이 보고 싶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그런 유적지 보는 것도 지겹고 그냥 집에 오고 싶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저는 그런 그리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알고 있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차이가 기름이에요. 근데 그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 기름이요. 성령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신랑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신랑이 미련한 처녀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모른다예요. 왜? 한 번도 교제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슬기로운 처녀는 준비를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등을 들고 나갔는데 그 안에 기름이 있었어요. 잘 읽어보시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따로 기름을 준비해갖고 나갔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 등불 안에 거기다만 기름을 넣고 갔어요. 근데 변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름은 타 들어갔는데 신랑은 오지 않아요. 마음이 초조하겠죠.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네들이 따로 가지고 있는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름을 갖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을 늘 준비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준비라는 것은요, 그 때가 돼갖고 준비를 하면은 늦어요. 그 때가 오기 전에 그 때를 예측하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네, 6절까지 읽어볼까요? 네. 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이 더디오니까 이 두 열 처녀가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똑같이 자고 있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 미련한 처녀는 자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같이 잤지만 준비하고 잤어요. 미련한 처녀는 준비 없이 잤어요. 그래서 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피곤해서 잘 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파수꾼같이 잠만 자고 살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깨어있다는 것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너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준비하고 있느냐.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루지 말고 해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는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을까요? 지연이라는 것은요, 방심을 시험하는 도구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방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요즘 현대인 크리스천들은요, 예수님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안 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우리가 때와 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방심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길어지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방심하게 되고 긴장이 풀어지게 돼요. 하지만 믿음은요, 기다림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인내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준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수술을 받으면서요,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수술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로 또 이번에도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분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부어졌지만 만약에 제가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그냥 엎드려져 있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겠습니다. 무슨 준비를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 거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게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때 이런 일들이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8절 볼게요. 8절 시작. 네. 미련한 처녀들은요, 기름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누구한테 줄 수 있나요? 제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엔처치에 나오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믿음을 드릴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정말 위대한 장로님이고 위대한 믿음의 선조라 하더라도 그분들의 영성은 받을 수가 있지만 믿음은 계승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크리스천이고 헌신된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믿음을 줄 수 없어요. 나의 믿음은 내가 개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들한테 영향은 끼칠 수 있지만 믿음은 줄 수 없다.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요, 그걸 몰랐어요. 아, 내가 그냥 빌려서 하면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아니, 이거는 내가 직접 준비해야 돼. 아무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는 지혜를 통해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만나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몇 번이요? 한 번이에요. 예수님 오늘 오시면 또 내일 오시고 또 내일 오시면 한 달 뒤에 오시고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나요? 한 150년 정도 지은 것 같아요. 그 150년 동안 노아를 도와서 방주를 지어준 사람이 있나요? 없었어요. 전부 다 노아를 비웃었고요. 그리고 방해했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만 그 방주를 150년 동안 신실하게 지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노아가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슬이 땅을 적셨지 비가 와서 땅을 적시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홍수를 주겠다,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는요, 8명의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마지막 때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큰 문에 들어가려고 그러고요, 그 큰 문으로 통하는 넓은 길을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신랑 대신 어린 양을 쫓는 사람들은요, 좁은 문에 가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네, 똑같죠. 노아 홍수 사건 때하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세요. 마찬가지로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자마자 그 문이 닫혀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불평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한 번만 기회를 받았나요? 아니면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많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막상 재림하실 때가 오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듣지 않았지? 그때 내가 뭐를 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엔처치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꼭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교회에 오면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의 변화를 어떻게 척도하냐 하면은 아,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는구나. 아, 저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재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이 변화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관계가 개선된다. 부부관계가 나빴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부부관계가 점점 개선된다. 내가 나를 싫어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내 자신이 귀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사람뿐만 아니에요. 내가 싫어했던 거, 무시했던 거 이런 것들이 내 주위에서 관계를 개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거고요. 그게 정말 예수 믿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를 개선해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튀어나가면 좋겠어요. 주님, 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 너무 그리웠어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지금까지 And Church 허은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허은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And Church는 7651 Fifth Street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And Church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 323 지역 973-3330 323-973-3330 3,33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AM 1190 미주 복음방송입니다.

0: 광야에서 지금 이 시간은 박상희의 모세오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1: 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희의 모세오경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준비하시는 장면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모세의 중보를 통한 회복에 대해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는 성막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중심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막을 직접 만드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사람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살렐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훌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아말렉과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두 팔을 들게 되는데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두 팔을 모세의 형 아론과 훌이 붙들어 전쟁을 승리하게 할 때 모세의 한 팔을 붙든 사람이 유다 지파의 훌이었습니다. 오늘 그의 집안에서 손자인 부살렐이 성막을 짓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2장은 유다의 자손에 관한 족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훌의 집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귀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유다에서 베레스에서 헤스론에서 갈렙에서 훌에서 우리에서 부살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갈렙이라는 사람은 열두 정탐꾼의 갈렙이 아닌 다른 갈렙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후손들이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그리고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가 지역의 공동체의 조상이 되고 있음을 역대상 2장 50절에서 55절까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도성을 최초로 정복하여 그 도성의 공동체의 조상이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랏 여아림과 베들레헴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들입니다. 기랏 여아림은 성막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약 2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인 아비나답 집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성막이 실로에서 무너진 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한 가정에 머물게 되었는데 바로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이 그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부살렐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법궤를 만들고 그리고 그 법궤가 오랜 시간 머물렀던 기랏 여아림이 그의 조상들과 연결된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가문과 한 지역을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일관되게 사용되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출발지가 역시 기랏 여아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동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이 도시에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랏 여아림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동하는 과정 속에 법궤가 잠시 머문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동하고 회복되는 구속사의 중요한 연결 지점이며 그 배경에 훌의 자손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훌의 계보 안에 있는 왕이 탄생하는 도시였습니다. 구속사로 볼 때 베들레헴은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그럼 베들레헴이 훌의 자손들의 조상들이 되었던 곳이라는 것을 역대상 2장 5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훌의 집안은 출애굽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고 택해지고 부살레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가 머문 기앗 여렘의 조상들과 그리고 왕이 탄생하는 베들레헴의 조상들을 연결하는 축으로 삼게 하심을 봅니다. 부살렐에게 주신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를 부살렐에게 허락하여 금, 은, 놋 세공과 보석 세공과 나무 작업을 하게 하여 성막 전체 설계와 제작 총괄 책임자로 만드셔서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부살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총괄 건축가와 아트 디렉터와 영적 리더를 겸하여 세운 하나님 나라의 성전 건축가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장차 메시아가 올 왕의 지파입니다. 성막은 왕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따라서 부살렐은 왕이 집을 짓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 일은 하나님의 왕권과 연결된 사역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훌의 가문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드는 순간부터 부살렐이 성막을 짓는 순간까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훌의 집안을 통해 왕의 처소를 짓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붙잡은 집안으로 세우시고 이 집안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메시아의 왕권을 동시에 부여받고 준비하게 하시는 집안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더불어 성막을 제작한 사람이 단지파 출신 아하사막의 아들인 오홀리압입니다. 단지파는 여호수아가 땅 분배 이후 주어진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에 좋고 편한 갈릴리 호수 북쪽 라이스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단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점차 중심에서 밀려난 변두리 지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 미약한 지파 출신인 단지파에서 나온 오홀리압은 유다 지파 출신인 부살렐과 함께 동역을 하여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보를 집대성한 역대상에서는 단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의 족보는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습니다. 이름은 남아있지만 그 뿌리는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무명한 단지파 출신인 오홀리압을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무명한 사람도 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단지파의 오홀리압은 유다지파인 훌의 손자인 부살렐과 비교를 할 때 이야기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부살렐은 유다지파 안에서도 명문가정 출신이었습니다. 반면에 오홀리압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단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홀리압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에서 단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시사 가르치게 하시며 라는 구절 속에 당시 오홀리압은 자신의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기술 전수를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부살렐은 하나님의 성막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오홀리압은 그 성막을 함께 세울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한 사람의 천재성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살렐을 중심으로 하여 지어지게 하지만 오홀리압과 같은 무명한 자를 세워 둘이 연합하여 성막이 완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한 사람으로 주도적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성막은 공동체적으로 협력하여 일하여 만든 공동체적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여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사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은 왕의 지파를 사용하시지만 변두리 지파도 함께 사용하시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매일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는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일은 억지가 아니라 감동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 앞에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며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는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막은 인간이 만들어낸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인간의 마음에 임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자는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하는 마음이 없이는 자원이라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동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받은 물품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고 쓰여져야 했음에도 제일 먼저 쓰인 곳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물품을 쓴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드린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인데 구속의 목적을 잊어버린 인간들의 죄악으로 오는 결과가 우상 숭배로 나온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은혜로 진영은 심판과 회복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은 그냥 죄를 덮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정결케 하신 후에야 다시 임재의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정결을 하신 후에 임하십니다. 그 후에 출애굽기 35장, 36장은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은혜로 회복된 백성들의 자발적인 반응으로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품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금과 은과 실과 가죽 그리고 온갖 재료들이 계속해 쌓여갑니다. 결국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하여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그쳤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물에 대한 백성들의 감동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해 성막을 짓고도 남음이 있는 예물의 헌신이 있었다고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위해 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장면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예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쳐나게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사용되었던 것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몇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함께 이루어갑니다. 한마디로 드리는 사람, 만드는 사람, 돕는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세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몇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성막은 재료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그와 같은 마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는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어떤 것을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물질, 건강, 은사와 기술들을 어떤 식으로 드리고 있는지, 억지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물을 드린 후 본격적으로 성막 제작을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성막 제작을 하기 위해 등장하는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막은 특정 유능하고 실력있고 인정받은 몇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공동체 전체 사역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이고 성령 충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세상적인 기술이 탁월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혜로운 사람들이 휘장부터 만드는 것일까요? 앞에서 다루었듯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는 받아와서 진영에서 공포할 때 성막의 설계는 법궤부터 시작해서 속죄소 그리고 지성소에서 성소 마지막 바깥들에까지의 설계 순서의 구조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를 말씀하실 때 법궤, 속죄소, 지성소, 곧 임재의 중심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휘장과 덮개, 바깥 구조부터 시작하여 점점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 중심에서 계시지만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 중심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와 길을 따라야 함을 말씀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단절과 심판이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다시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내 방법으로 정한 길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져 찢겨진 자리에 예수님의 피가 쏟아진 것을 상징을 합니다. 성전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을 하고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이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 경계를 허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여전히 아무 길이 아니라 휘장으로 가로막힌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감동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지어 출애굽기 40장에 성막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완공이 아니라 출애굽기 전체 사건의 신학적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중심 목적을 선언하는 구절이며 출애굽기 40장에서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됩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 장면은 단순한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공식적으로 거주를 시작하신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이자 보좌이며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의 목적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보통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야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출애굽기의 저자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세 단계는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한 진행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한 백성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막의 완성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사건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니시던 공간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와 에덴에서 쫓겨나간 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관계를 성막으로 제한적이지만 다시 회복된 임재로 관계가 부분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는 에덴 동산의 구조를 반영한 상징적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의 그룹들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과 같은 모양이었고 에덴의 입구가 동쪽에 있는 것처럼 성막의 입구도 동쪽에 있는 구조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시는 모습은 완전한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완전한 임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관계는 단절되었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제한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막은 끊어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한 은혜의 통로이며 부분적이나마 회복된 임재의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니라 잃어버린 에덴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임재입니다. 구름과 영광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셔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 공동체와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궁극적으로 더 큰 실체를 가리킵니다.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하고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막은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성막이 되셨고 참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승천 후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는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개인의 성도들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와 이 땅 위에 세워진 가시적인 유형교회인 교회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시작된 교회는 마지막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단순한 성막 완공 기록이 아니라 출애굽 전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단순한 노예 해방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왕으로 거하시면서 함께 사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막은 잃어버린 에덴의 부분적 회복의 사건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시작된 순간입니다. 결국 출애굽의 목적은 구원 자체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며 함께 살아가겠다는 임재의 완성에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40장은 단순한 건축 완공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이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게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반복되는 구절을 찾으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는 선언은 단순한 순종의 기록이 아니라 매우 깊은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막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작품임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창조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도구였습니다. 성막은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에 의해 정확히 에덴 동산 이후로 이 땅이 구현된 하나님의 처소였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다스리신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창조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창조 사건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성막을 보면서 성막은 창세기의 작은 창조, 즉 구속받은 백성 가운데 이루어진 재창조의 공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은 결론에 있어 사실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었지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친히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는 임재로 그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주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해방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여정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니 위하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임재는 아무렇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내려놓고 내 방식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른 것들로 채워진 금송아지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완전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동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당신의 처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또 하나의 성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출애굽기 마지막 방송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다음 주부터는 레위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 복음방송에서 전해드린 박상희의 모세오경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지금까지 박상희의 모세오경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213-840-5376, 213-840-537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KGBN Anaheim.
1: 이 시간은 방송 설교 시간입니다. 아직 정해진 설교 교회가 없는 관계로 재방송 설교 방송을 보내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방송 설교 시간에 관심이 있으신 교회에서는 미주 복음 방송 714-484-11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시간은 예은 장로교회 류진욱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화무십일홍 화무십일홍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한자를 풀이하다 보면은 화라는 것은 꽃이죠. 꽃화. 무라는 것은 없을 무자죠. 십일이라는 것은 열을 이야기하는 거죠. 홍이라는 것은 붉을 홍이죠. 꽃이 열흘 동안 붉게 피어나는 것, 꽃이 열흘 이상 붉게 피어나는 것은 없다. 이 말이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부활절 강단 헌화 목적 응금을 해주시고 해서 우리가 하얀 백합화를 지난주일 준비를 했지요. 한 주를 온전히 못 갑니다. 이게 바로 그 의미지요. 영원하지가 않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교만에 대한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된다고 영원토록 잘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화무십일홍이라는 짧은 말 속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난도 끝까지 고난이 가지 않는다. 힘든 상황도 영원토록 가지 않는다. 슬픔도 끝까지 가지 않는다. 언젠가는 고난도 고통도 슬픔도 끝이 있다. 이런 의미가 이 말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무십일홍은 단어, 이 국어적인 사전적인 정의만 해석하면 이게 좀 안 되잖아요. 강단에서. 이게 또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 성경에 변하는 것, 풀도 꽃도 변하지만 영원한 것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은 세상의 생명과 꽃의 아름다움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온전하고 완벽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날씨도 매일 변합니다. 어제 우리 오후까지는 얼마나 날씨가 좋았습니까? 좀 더웠습니다. 날씨가 쨍쨍했는데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참 날씨를 보면 변덕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관계가 변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상황도 좋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도 온전한 게 없어요. 매 순간마다 변합니다. 좋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괜찮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내일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들도 많지만 또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도 갑자기 생깁니다.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것이 가족이지요.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가족이 있지만은 영원히 함께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이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언젠가는 사람은 또 이 세상을 떠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그냥 슬쩍 지나가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맞지요. 맞지요.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유일한 말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난 한 주간에요. 얼마나 한 주간만 봐도 세상은 정말 빠르게 요동치고 급변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은 우주 개발 경쟁에 가속도가 붙어서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셨겠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가 되었지요. 50년, 54년 만에 인류가 다시 달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을 한 바퀴 돌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달 뒤를 직접 네 명의 우주 비행사가 보고 사진을 촬영하고 통신을 하면서 이게 인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일이죠. 약 10일 동안 달을 한 바퀴 도는 그 궤도 비행을 하고 그저께 샌디에고 근처의 바다에 이렇게 잘 귀환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세상이 하루도 쉴 틈 없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재해와 기후이상, 폭우, 산불, 그 다음에 지진, 얼마나 자연재해가 발생합니까? 또 보시면 세상의 환경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도 매 순간 수시로 변합니다. 매 순간마다 남 얘기할 것 없이 저의 생각도 제 마음도 수시로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자주 변합니다.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자주 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그 짧은 시간에도 변덕스럽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기분과 감정 오늘 아침에 어떠셨습니까?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기쁘게 나오셨는데 혹시라도 오늘 예배 자리로 오셨다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울하고 마음의 깊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람의 마음은요 이처럼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수시로 변해요. 아침에 기뻤던 것이 저녁에 염려로 끝나고 아침에 불안했던 것이 반대로 저녁에는 기쁨으로 변해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가볍고 간사한 사람인지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절대로 나를 믿으면 안 돼. 절대로 인간이 잘났다고 그걸 가지면요 나중에 그게 다 판판이 깨어져요. 진짜 믿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목회자들 가운데도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다 할 수 있다. 목회자가 뭘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환경, 정치, 경제, 사람의 기분, 마음뿐만 아니고 또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항상 동일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믿음조차도 완전하고 온전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기도를 했지만 기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여 내 믿음이 무너집니다.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해 왔지만은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실망감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흔들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 병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충성 봉사하다가 그 질병 하나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면서 믿음이 흔들흔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님 제 믿음도 흔들릴 수 있고 제 믿음도 연약하여 환경과 감정에 쉽게 흔들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 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더욱 겸손하고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이야기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성경 좀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났는데 저보고 목사님 성경 좀 읽으세요 그래요. 저는 설교를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가서 원고를 내가 두 번, 세 번 또 봤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비성경적으로 설교한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이래요. 그렇게 목사님이 비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믿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그렇게 내가 내 믿음을 이렇게 유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믿음도 흔들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진짜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순간 뭔가 잘못됐나 막 머리를 돌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잘못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믿음, 진짜 여러분 스스로 그 믿음 견고하고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예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걸 풀어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아멘,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저의 의지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주시는 분과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면 저는 이길 수 있고 설 수 있습니다. 환경이 힘들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감정에 따라서요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때는 막 조울증처럼 막 자기가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좋을 때는 막 와 올라갔다가 뭔가 가정에 좀 부부싸움 하고 나면 주일 예배하면 얼굴이 막 먹구름이 꺼있고 그래요. 사람의 감정과 믿음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항상 건강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솔직하게 믿음도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만 그렇게 요동치는 믿음, 요동치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서 말씀을 1차적으로 받는 그 수신자들의 상황을 보니까요. 그분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1차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1세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이 히브리서 서신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신앙적인 배경과 환경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된 성도들도 있었지만 유대주의로 율법주의로 살다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소위 말하는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율법주의자로 유대주의라도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구주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가합니다. 예수가 유일한 메시아라고 참 어리석네. 아니야. 율법이야. 다시 돌아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와. 율법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성도들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성경의 역사 자료를 보면요 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도 했고요 직장을 잃기도 했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핍박하고 육체적으로 공격을 가해서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는지 그 1세기의 기독교 역사 자료를 보면은 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갔던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요, 극심한 박해가 있었지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아,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이거 진짜 맞는가?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박해하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예수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믿음이 흔들흔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써서 1장부터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당신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절대로 틀린 분이 아니니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쓴 편지가 뭐냐?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때의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영적 전쟁과 전투의 환경에 놓여 있어요. 왜 그런지 보실래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육체적인 핍박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이 세속화의 유혹의 핍박을 받고 있어요. 뭘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 너만 교회 다니니? 너무 별나게 믿지 마. 사람이 좀 유들유들하고 좀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주일날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니 주중에 직장생활 할 때 좀 우리하고 같이 놀자. 같이 좀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가자. 괜찮다. 나 혼자 외로워. 네가 있어야 힘이 돼. 가자. 가자.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No. 나는 그런 데 안 가고 그런 거 안 먹어. 그러다가 가자. 그러면 No. 가자. 이러면 오냐. 이러고 가버린다. 그때에는 육체적인 고통이 많았다면 현대는요, 세속화의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손해를 봅니다. 승진에서 누락되기도 합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주의는 근무를 빼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은 직장에서 잘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과 가정의 불화와 경제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개인적인 힘든 어려움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우리도 질문하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그들도 내가 예수 믿는 게 진짜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에이, 다 집어치우고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흔들흔들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다가 와, 나도 좀 편하게 살까? 나도 그냥 좀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아니, 진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생각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던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정말 귀한 해답과 격려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흔들리는 세상,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견고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말씀하는 정답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변덕스럽고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새 힘 얻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승리의 삶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더 노력해라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라가 아닙니다. 오늘 정답은 예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1절 보십시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1세기 당시에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수신자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막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십시다.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뭔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이 수신자들, 성도들, 유대주의자였다가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 개종한 유대인들, 핍박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만 그렇게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섰다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조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그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한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으니 여러분들만 힘들다라고 소외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힘을 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삶도 신앙도 왔다 갔다 하고 약해질 때에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부모님이셨다면 믿음의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라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고 승리했던 믿음의 본보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시고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3 때 힘들지 않았습니다. 고3 때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중3 때가 제 인생의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위기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미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자주 간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정말 기뻐 뛰면서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들고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난 중3 때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힘들게 한 것도 아닌데 제 스스로가, 여러분 7남매 중에 아들 막내로 태어나니까 이게 저 스스로가 부담이 많이 됐나 봐요. 그리고 딸들은 다 그냥 뭐 출가 외인이다라고 다 시집 가잖아요. 아직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7남매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우리 차집사님, 오집사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성집사님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제가 누가 스트레스를 준 것도 아니에요.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해요. 찬양인도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해서. 근데 중3이 되니까 죽고 싶어요. 막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공부도 좀 잘했습니다. 예, 공부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공부도 그래도 나름대로 했는데 너무너무 살기 싫어요. 내가 왜? 그럼 중3이면 또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또 공부하고 3년하고 대학 가야 되나? 얼마나 힘들던지요.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힘든데 그때 어느 날 수업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가, 너만 중3이니 이러시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제가 체험한 거예요. 왜? 갑자기 너만 중3이니. 예? 좌우를 봐라. 좌를 보니 우리 친구들이 머리를 붙잡고 하, 이러고 있어요. 수업이 안 되니까. 오른쪽을 보니 제 짝꿍이 그때는 재호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요 책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하하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락을 하는 거예요. 오락을. 그래 보니까 너도 참 인생이 그렇구나. 앞을 보니 애들이 전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왜 너만 중3이니라고 하셨을까 보니까 아 나만 지금 스트레스 받고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여기 봐도 중3, 저기 봐도 중3, 앞을 봐도 중3.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그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저는 그때가 진짜 구원의 메시지로 들려왔어요. 아,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이 중3 때 나이가 되는 14, 15, 16세 되는 그 학생이 그때 몇 명 정도 되었는가 전 세계에 제가 막 통계조사를 찾아봤더니 정확하지는 않은데 UN에서 통계조사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에 약 8천만 명에서 1억 명이 14, 15, 16세의 나이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1억 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하고 똑같이 그 청소년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 1억 명이고 8천만 명이에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제가 오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 쉽게 하기 위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 그분들도 그런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 혼자만 어렵다 힘들다는 생각을 버리고 더욱더 그분들의 믿음을 따라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추장스러운 영적 경주에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온콘이라는 원어 성경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육상선수는 옷을 가볍게 하지요. 저희가 육상선수 나갈 때는 옷을 그래도 조금 다르게 입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완전 속옷 같은 육상복을 입고 뛰잖아요. 왜냐하면 바람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육상선수가 달리기 전에 벗어야 될 옷들이 많습니다. 겉옷도 벗어야 되고 재킷도 벗어야 되고 거추장스러운 외투나 짐은 다 벗어요. 영적 경주에 방해가 되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탐욕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할 때에 얽매이기 쉬운이라는 말씀은 달라붙는 이 말씀이에요. 자꾸 달라붙는다. 자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죄를 벗어버리라. 이걸 잘라버리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영적인 경주 다름질에서 필요 없고 부담이 되는 것은 다 던져버리라는 거지요. 죄는 아니지만 영적 삶을 둔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이 성도들처럼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 생활이 흔들흔들할 때 여러분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던지시면 오히려 더 가볍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던지는 훈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지금까지 예은 장로교회 류진욱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은 장로교회는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바드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일 새벽 예배는 화요일에서 금요일 5시 30분, 토요 새벽 연합 예배는 오전 6시, 주일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11시, EM 영어 예배는 12시 30분에 각각 드려집니다. 편집되지 않은 목사님 말씀과 신앙 상담, 기타 교회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 714-292-1097, 714 지역 2922-10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1: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 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0: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냉장고에 넣어놨던 음식이 상한 줄 모르고 먹었다가 웩 했던 기억 그런 적 있으세요?
1: 자주 있습니다.
0: 자주요?
1: 네.
0: 자주? 왜 언제요?
1: 저는 사실 제가 이게 좀 맛에 좀 둔감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쵸. 대충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안쪽에 뭔가 살짝 좀 변한 게 있으면 네. 모르고 그냥 또 먹고.
0: 네.
1: 그리고 제가 좀 냄새를 잘 못 맡잖아요. 알러지가 네. 있어가지고.
0: 네네.
1: 그것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0: 예. 아니 그러니까 상한 줄 모르고 먹었다가 왜 했던 게 아니고. 상한 줄 모르고 그냥 맛있게 먹는데 옆에서 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1: 발견하면 네. 이제 아는 거죠.
0: 이거 맛이 이상해. 그러면 그때서 제임스님은 그런가? 아닌가? 뭐 그런 편이잖아요.
1: 맞아요. 좀 둔감한 사람들은 그렇죠. 맛이 내가 먹기에는 괜찮은데
0: 네.
1: 뭐 이렇게 하잖아요.
0: 아, 저 그 음식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임스님 그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자취했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제가 그 집에 한번 갔었잖아요.
1: 아, 왔었죠.
0: 근데 저한테 그때 제육볶음 해준다고.
1: 네, 우리 연애할 때.
0: 네네. 네. 제육볶음 해준다고 해서 옆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바퀴벌레가 그 제육볶음 안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겁을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손으로 뚝 들어가지고 버리더니만, 그냥 계속 요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세상에 이럴 수가. 예,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오르네요. 음식하니까.
1: 아, 그랬었나요?
0: 뭐 둔하다고 하니까 네. 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죠.
1: 네. 예. 뭐 남자 혼자 사는데 뭐 뭘 못 먹겠습니까?
0: 하긴 뭐 네. 없어서 못 먹는데 바퀴벌레 한 마리 빠졌다고 뭐 안 먹겠습니까? 여자친구 있는 데선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1: 알겠습니다.
0: 예.
1: 여기 그 음식 변질과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로 끝내주는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고기는 신선했고 채소는 아삭했으며 머스타드는 딱 적절한 그 매콤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여름 오후였고 여자친구는 옆에서 제가 만들어준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으며 인생은 최고라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 샌드위치는 묘하게 끌리는 중독성이 있어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샌드위치의 아랫면을 보는 순간 여자친구는 맛있게 먹던 샌드위치를 뱉어버렸습니다. 그 빵의 아랫면이 하얀색, 파란색, 초록색의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여자친구는 제가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 질색을 하기 시작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0: 네. 이거 제가 아까 저 이거 얘기죠. 에피소드 이거 모르고 그냥 한 얘긴데 진짜 그러네요? 아니,
1: 그래요?
0: 근데 너무 네. 재밌는 게 그 샌드위치는 묘하게 끌리는 중독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1: 네.
0: 실제로 그 독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곰팡이.
1: 아니 이제 그분은 먹은 게 아니고 밑에가 살짝 그렇게 이제 있었다는 거죠. 색깔이 변해서.
0: 아니 먹고 있는데 그 아랫면을 네. 모르고 먹고 있었다는 얘기죠.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근데 그 빵이 그 썩은 빵이잖아요.
1: 이제 썩은 게 그 위로는 안 올라왔으니까 맛이 변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눈에 거기가 띄는 순간에 이제 완전히
0: 그래서
1: 거죠.
0: 만약에 그래서 못 봤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 엄청
1: 먹지 말아야죠.
0: 이거 너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썩은 빵으로 뭘 무슨 신선한 고기하고 신선한 채소로 안만 넣어봤자
1: 그걸 이제 발견을 못 하고
0: 네.
1: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0: 뭐가 그럴 수 있죠?
1: 아니 발견 못할 뭐 일부러 알고 그렇게 만들진 않았으니까.
0: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이분은 뭐 그런 건 여자친구가 그걸 의심했다는 게 아니고
1: 네.
0: 이 음식이 이렇게 변질이 된 거를
1: 맞아요,
0: 맛있다고
1: 맞아요.
0: 먹을 뻔했다 이제 그런 얘기네요.
1: 네, 그래서 식품의 변질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맞을 때 서서히 진행됩니다. 공기가 들어가고 온도가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질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 상태만 보고 왜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0: 맞아요. 우리가 계속 지켜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 변질이 시간을 두고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 그러니까요.
0: 이 변질이 일어날 때 적합한 또 조건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뭐 온도나 또 어떤 언제 했느냐
1: 습기나 온도나 이게 그렇죠. 막 적절하게 또 시간도 필요하고
0: 그렇죠. 예, 그런 것에 따라서 서서히 진행돼서 시간이 그만큼 걸렸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사람도 이렇게 변질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작은 타협, 사소한 선택, 또 반복되는 습관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되는 거죠.
1: 이게 사람의 변질에 대해서 이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0: 너무 와닿죠. 예.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쵸? 당연히 예. 그 우리가 뭐 썩은 음식, 약간 상해 가는 음식,
0: 네.
1: 또 아주 많이 상했으면야 뭐 금방 버리겠지만
0: 네.
1: 그렇게 살짝 변화가 있었을 때
0: 네.
1: 우리가 정말 모르고 먹다가 나중에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0: 예. 그것처럼 그 아주 작게 변질됐을 때는 긴가민가 하고 잘 드러나지 않죠.
1: 그렇죠.
0: 예.
1: 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네.
1: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기준을 조금 낮춥니다. 그때는 큰 문제처럼 느껴지질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이 반복되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게 잘못인지조차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0: 네, 맞아요. 이번 한 번만 하면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거 쉽게 우리가 하잖아요.
1: 그렇죠.
0: 쉽게 타협하는 경우죠.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직장에서 엄청 맛있는 과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1: 네.
0: 근데 그 과자는 정말 너무 맛있는데 너무 칼로리가 높고
1: 그렇죠.
0: 너무 짜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이
1: 네.
0: 엄마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먹지 마라
1: 네.
0: 그랬거든요.
1: 그죠. 칼로리 엄청 높고
0: 예, 칼로리가
1: 뭐 맛있는 것일수록 또 이렇게 좀 자극적이잖아요.
0: 네네네. 자기네들도 해야 되는 처지에 왜 나한테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놓고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고 숨겨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제가 한 개를 살짝 먹어봤어요.
1: 어떻게 찾아서?
0: 예, 찾아서. 네. 너무 먹고 싶으니까 네. 찾게 되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 개는 괜찮겠지.
1: 네.
0: 그리고 두 개도 괜찮겠지. 세 개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계속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1: 예,
0: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그렇잖아요. 저는 아이스크림 안 먹지만 제인스님이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1: 네.
0: 아이스크림도 뭐 한 숟가락만 먹어야지, 두 숟가락만 먹어야지, 뭐 오늘만 먹어야지 이렇게 먹다 보면 나중에 또 후회할 일이 생기잖아요.
1: 그렇죠. 이렇게 또 좀 막 자극적인 그 유혹이 있잖아요.
0: 네.
1: 유혹이 또 하나하나 먹고 하다 보면,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0: 네.
1: 그러면서 그게 점점 이제 좀 습관화되고
0: 네.
1: 이렇게 되는 거죠.
0: 예, 그 작은 타협이 무서운 것 같아요.
1: 네.
0: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점 진짜 나의 생각보다는 남들이 좋아할 만한 말,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지 헷갈리는 상태가 됩니다.
1: 그러네요. 이것도 뭔가 결국 좀 본질과 비본질이 좀 흔들리는 거잖아요.
0: 네. 네.
1: 처음에는 그냥 의식하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한마디가 인정받기 시작하면 또 남들이 좋아하는 말투나 남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또 하게 되고
0: 네.
1: 그게 뭐 나의 의지보다는 그 남을 의식하는 게 된다는 거잖아요.
0: 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게 좀 위험한 게
1: 네.
0: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1: 네.
0: 자꾸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1: 네.
0: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질되는 거죠.
1: 남들 들으라고 하는 말로
0: 네. 남들한테 인기 얻고 싶고 네.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큰 거죠.
1: 맞아요. 이게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했던 것들이 점점 편안함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선택을 합리화하면서 스스로를 설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0: 네. 이게 계속되면 교회에서도 은혜롭게 하자 막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은혜롭게가 사람들 마음을 맞추고 또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하게 되고 하나님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작은 변화가 전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처음엔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쉽게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1: 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되고 있는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0: 네. 변화, 변질. 변은 같은데 또 완전히 다른
1: 바뀌는 건데
0: 네, 다른 디렉션을 얘기하는데요. 변화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변질되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1: 그런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네요.
0: 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변화되고 있는지 변질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질은 나쁜 거잖아요.
1: 네.
0: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식품은 다양한 방법으로 변질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1: 맞아요. 어떻게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을 내가 막아줄 수 있느냐 하는 네. 건데요. 변질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죽이는 겁니다. 좀 말이 살벌할 수도 있는데요. 식품에서는 세균을 죽이는 어떤 살균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예.
1: 신앙에서는 이미 들어온 죄와 잘못된 습관을 끊는 겁니다. 이게 그냥 두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제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0: 네.
1: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를 말합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끊어낸다는 그 결단입니다.
0: 네, 그 식품에서 변질을 막는 것이 살균이라고 하니까
1: 네.
0: 너무 와닿네요. 살균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1: 그럼요.
0: 예, 뭐 끓이거나
1: 그렇죠.
0: 아니면 뭐 소독하는 뭐
1: 맞아요.
0: 어떤
1: 뭐 그 과정을 통해서 균을 완전히 없애는 거죠.
0: 균이 없어야 그 균이 이제 번식을 안 하는데 신앙에서도 나의 죄가 우리가 또 뭐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가 계속 자라나잖아요.
1: 맞아요.
0: 이럴 때 제가 필요한 게 회개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내가 작을 때 발견해서
0: 네.
1: 회개로 또 없애는 거.
0: 네. 내 네.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1: 네. 네,
0: 그것이 너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살균 또
1: 네.
0: 죄를 죽이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0: 즉각 즉각 회개하는 것이 필요할
1: 예,
0: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또 변질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못 자라게 하는 겁니다. 식품은 온도와 환경을 조절해서 세균이 자라지 못하게 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사람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는 강하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환경에 나를 두고 있는가입니다.
0: 스스로 이렇게 자만해서 나는 이길 수 있어. 나 어디 가서도 난 나를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죠. 인간이
1: 그렇죠.
0: 얼마나 연약한데 내가 진흙에 빠져도 나는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어. 이거랑 똑같은
1: 맞아요.
0: 거죠.
1: 주님이 빠졌는데 어떻게 안 더럽혀지나요?
0: 그래서 결국은 좋은 환경에 나를 두고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나쁜 환경에서 내가 거기를 떠나고
1: 그렇죠.
0: 거기 가지 않는 게 너무
1: 네.
0: 중요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야 그런 어떤 세균이 자라지를 못하니까 나의 잘못된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지지 않는 효과가 있는 거죠.
0: 여기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변질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식품은 밀폐를 통해 오염 자체를 막죠. 사람에게는 마음의 입구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냐가 기준을 만듭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정보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무 필터 없이 받아들이면 결국 그 안에 있는 기준이 우리를 바꾸게 됩니다. 뭐 그렇죠. 우리 뭐 유튜브도 보고
1: 맞아요.
0: 뉴스도 보고 뭐 온갖 미디어들이 온갖 각자 자기 하고
1: 그렇죠.
0: 싶은 말들을 엄청 다다다다
1: 그
0: 하잖아요.
1: 세상적인 것들이 어떨 때는 정보라는 이름으로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유혹적으로 막 재미와 이런 걸로 막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에 내가 이렇게 빠져 있다 보면 그게 나를 또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0: 네, 맞아요. 그뭐 때로 중요한 정보도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모임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눴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독 중에 유튜브 중독을 뭐 공통적으로 대부분
1: 그렇죠.
0: 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나눈 얘기가 유튜브를 보고 나서 기뻤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의 만족이나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1: 그죠.
0: 항상 허무하고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피곤하고 머리도
1: 그렇죠.
0: 복잡하고 그안 좋은데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그거를 끊지 못하게 만들었대요.
1: 맞아요.
0: 중독시키려고.
1: 요새 게임 중독 같은 것도 있잖아요. 특히 뭐 남자애들은 게임 한번 하면 사실 어른이 되어서도 뭐 정말 끊지 못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게임이 좀더 자극적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더 폭력적이고 막 이러면 잔인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게 이제 몸에 그냥 배어들다 보면 나중에 실제도 그렇게 별로 잔인한 것도 잔인해 보이지
0: 네,
1: 않게
0: 그것도
1: 워낙 많이
0: 한번 또
1: 봤으니까
0: 해보고 싶고, 네?
1: 뭐 정말 정말 심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0: 네,
1: 거죠.
0: 위험하죠. 그런 거 진짜 아무 필터 없이 받아들이는 거,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될것
1: 그러니까
0: 같아요.
1: 오염이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미리 차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 같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듣고 보는 게 아니라 뭘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거죠. 이 과정 없이 살아가면 결국 외부의 기준이 내 기준을 대신하게 됩니다.
0: 네, 중요하죠. 또 변질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네 번째는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식품에서는 발효균처럼 좋은 균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나쁜 균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기도, 건강한 공동체가 먼저 우리에게 채워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우리의 그 비워진 공간에는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오죠. 그래서 먼저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나쁜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나쁜 것들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좋은 걸로 채워지면 그죠? 그게 벌써 막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 내 영도 그런 말씀과 기도나 이렇게 좋은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건강한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참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질을 막으려고 할때 내가 안 하겠다, 끊겠다, 피하겠다 하는 생각만으로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뭔가가 비어 있는 상태는 오래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죠.
0: 네. 아니, 우리가 막 결심 많이 하잖아요. 뭐, 이거 안 하겠다. 막 끊겠다. 피하겠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만 해도 벌써 하고 싶더라고요.
1: 그래요?
0: 안 먹겠다. 막 계속 생각하면 그날은 더 먹어요.
1: 예.
0: 그날. 그게 막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끊겠다. 막안 끊어져요. 음식이. 이런 식으로, 그런 거보다는, 그 다이어트 방법에도 그런 게 있대요.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고프지 않게 해라. 그러면 해로운 음식을 안 먹게 된다.
1: 일단 배를 너무 허하지 않게
0: 네, 근데 좋은 걸로 좋은
1: 그렇죠,
0: 걸로
1: 맞아요.
0: 예, 예. 그리고 결국 사람은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제거했는가 이거보다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1: 그렇네요. 내가 맨날 뭐 좀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나의 영적으로 내 머릿속을 또 내 마음속을 차지할 텐데 자리 잡을 텐데 내가 좋은 걸 보고 있다면 전혀 다른 상태가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은 공동체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나쁜 것이 틈탈 수 없겠죠.
1: 맞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안이 비어 있으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0: 네.
1: 반대로 안이 채워져 있으면 환경이 좀 바뀌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거죠.
0: 맞아요. 그 뭐 안이 뭐 빈깡통이 요란하다는 말도 네. 있고 이렇게
1: 저 그, 쉽게 흔들리는 거죠. 그죠? 외부 자극에.
0: 예. 예, 그렇죠. 안이 단단하게 채워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겠죠. 네, 결국 변질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각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너무 중요한 말씀 같아요. 이게 어느 순간에 뭐 한 번에 확 망가질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살금살금 그죠? 그 작은 거부터 그 작은 어떤 틈 사이로 뭔가 들어오는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거를 내가 미리 막거나 제거하지 못하면 점점 내 마음의 빈 곳을 그게 차지하는 거잖아요.
0: 네. 네. 우리에게 다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1: 네.
0: 그것이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매일 아침 큐티하고 또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계속 에브리데이 순간순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변질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겠죠.
1: 맞아요. 그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는 거니까
0: 네.
1: 마치 그 곰팡이가 들어간 식빵이 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0: 눈에 안 띄었으니까
1: 그렇죠.
0: 그 만든 사람도 그걸 그냥
1: 샌드위치로 만든 거죠.
0: 했을 것 네. 같아요.
1: 그리고 내가 경계를 안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네.
1: 네. 이번 주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금 무엇을 끊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환경 속에 나를 두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이 변질을 막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이 네 질문 너무 중요한데요. 매일매일 하는 것이 저를 변질하지 않게 만들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변화가 결국은 보이는 결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나중에 상태를 결정하게 되죠.
1: 그렇네요. 정말 이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거 또 뭔가 작은 것들이 계속 왜 빗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왜 처마 밑에 바위를 돌을 뚫는다고 하잖아요.
0: 네네.
1: 그런 얘기 같아요.
0: 네. 그래서 저는 남편을 엄청 감시하거든요. 혹시 변질될까봐 조금 잘못하면 빨리 얘기해주고
1: 네.
0: 또 뭐 마음에 안 들면 또 얘기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1: 네.
0: 남편은 잘 감사한 줄 모르는데 그래서 남편이 변질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뭐 좋은 와이프인 것 같아요.
1: 네. 아, 남편이 잘 되신 게 다 그런 일이었군요.
0: 네네네. 저 그렇게
1: 그래서
0: 생각하거든요.
1: 남편이 훌륭한 네. 분이 됐군요.
0: 네, 네. 네. 남편은 그걸 모르고 싫어하더라고요. 잔소리 네. 한다고. 네.
1: 본인은 이제 거울을 보시면서, 보시면서 본인을 갈고 닦는 것도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네. 그럼 이번 한 주도 환경이 아니라 방향을 붙잡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We Love가 부르는 주 말씀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 또 만나요.

0: KGBN Anaheim.
1: 이 시간은 방송 설교 시간입니다. 아직 정해진 설교 교회가 없는 관계로 재방송 설교 방송을 보내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방송 설교 시간에 관심이 있으신 교회에서는 미주 복음 방송 714-484-11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지금 이 시간은 베델 교회 김한효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측의 요청으로 재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인생의 빨간 불이 켜졌을 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 감동 어린 이렇게 손편지를 받아본 적이 언제신지요? 뭐 요즘은 SNS나 이런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니까 우리 친필로 받는 편지가 드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뜻하지 않은 인생의 빨간불을 만났을 때 따뜻한 손편지로 격려의 글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청해 서해식 시에 인생 행로에 빨간불이 켜질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 행로에 거친 숨 몰아쉬며 달려왔어. 산다는 것만 생각하고 곧장 내달렸어. 모두가 내달리고 있어. 뒤처지는 것은 낭패라 여기고 땀 범벅이 된 채 달렸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죠. 인생 행로에 빨간불이 켜질 줄은 미처 몰랐어. 곧장 달리다 멈춰서란 신호 말이오. 아차하면 절뚝거려야 하고 기약 없는 이별의 잔도 마셔야 하는 슬픈 낙엽의 신세가 되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사노라고 헤매었다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참 달리다가 낙심하게 되는 상황. 낙심이란 말이 떨어질 낙자의 마음심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켜진 이 빨간 불로 인해서 마음이 툭 떨어진 거죠. 낙심하게 된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넉 달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새해에 결심하고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름대로 소위 New Year Resolution과 함께 출발했던 이 한 해가 내 뜻대로 잘 안 되네 하면서 실패와 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이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뜻하지 않은 소위 관세 전쟁, 테리프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업의 현장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수입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는 이거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커리어 앞에 갑자기 켜진 빨간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 때도 있어요. 갑자기 남에게만 있었던 일인데 내가 그 질병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어쩌면 이와 같은 빨간불은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영적 거인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 불을 내린 선지자입니다. 그렇던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에게 우울증이 다가옵니다. 자살 충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 앞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빨간불은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나는 더 이상 빨간불과는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실은 예수님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에 사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의 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터키 옆에 또 다른 작은 마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마을, 지금은 큰 도시지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었는데, 이 골로새 사는 성도들과 라오디게 사는 성도들, 그 주위 성도들이 굉장히 낙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 당시에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었어요. 신앙생활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가족에게서 떠나야 했어요. 때로는 생명의 위기까지 느껴야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이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의 감옥에 연금되어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들의 리더가 감옥에 갇혔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는 그 도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게 된다. 정말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신앙의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뭘 애쓰는가 봤더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최선을 다해서 낙심한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일가 친척이 나를 도와준다는 건 어쩌면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격려가 될까요? 이 낙심하는 문제를 하나만 더 거론하고 싶은 거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니,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할 일이 생기죠? 우리가 서로 좋은 일 하자, 착한 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낙심하는 일이 생기나 봐요. 아니, 착한 일 하는데 낙심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어쩌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좋은 일 하자고 하는데도 낙심하는 일이 생깁니다. 너 잘난 척 하려고 하는구나. 너 이름 내려고 이러는 거지. 이런 한마디 무심코 던지는 말에 얼마나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순수한 동기가 낙심하고는 이 마음이 뚝 떨어지는 이런 일을 겪는지 몰라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하자고 하고 선한 일을 하자고 하고 이 일에 뜨다없이 그냥 뭐 하는 거야? 뭐 니네들 잘났구나. 그래. 뭐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면은 그렇게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유, 내가 뭘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애쓰다가 욕만 먹냐. 에, 관두자.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 할 때도 낙심하는 일이 생기는구나. 좋은 일 하자고 할 때도 낙심하는 일이 생기구나. 그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 그 열매를 거두리라라고 하면서 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낙심되는 일들이 많고 우리의 인생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어찌할까 몰라 힘들어할 때 어떻게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몇 가지를 서제션하는데, 첫 번째가 사랑의 결속이 되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United in love. 2절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사랑으로 결속하면 이 낙심의 문제에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결속은 나 혼자 사랑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결속은 단체라고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나 이상, 그룹, 소그룹,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서 결속, United in love, 사랑으로 결속이 되면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는 삼포 시대라고 하죠. 뭐 전 미주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캐치를 못하는데 삼포시대 뭐 김장 포기김치 담는다는 건가? 라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가족을 형성하는 것도 포기한다. 결혼하는 거 포기한다. 결혼을 혹 했어도 애 낳는 거를 포기한다. 그래서 삼포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가 굉장히 individualized 돼 있어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싱글이고 또 많은 분들이 서른이 넘어도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저같이 25세 결혼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서른이 돼도 아직도 이르다고 하고 말이죠. 많은 분들 자녀들이 서른 넘어도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있죠. 혼자 사는 게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혼밥, 뭐 혼자를 붙이면서 혼자 인디비주얼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확실히 편애하는 이 시대에 공동체의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최근에 만난 책 한 권을 소개한다면 이 책은 우리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 기자가 쓴 거예요. 이 기자가 3년 동안 300명 이상을 인터뷰하고 그리고 한국과 해외에 있는 23곳의 공동체를 리서치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저 책을 썼어요. 그런데 저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혼자 사는 것이 편한 시대인 것 같은데 혼자 사는 사람도 싱글들도 그 안에 커뮤니티를 이룬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내용이 하나 나오냐면 공동육아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공동육아. 애를 낳으면 이게 이제 아이캐칭한 게 이제 우리 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 딸이 애가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첫 애도 그렇고 둘째 애도 그렇지만 낳은 지 6개월 만에 시설에다가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일을 하는데 그 시설에 맡기는 비용이 자기 월급하고 거의 같아. 그래서 아이 그럼 막 일하지 말고 그냥 네가 키워라 그랬더니 아니래. 맡겨야 된대. 그래야 편하대. 맡기고 그 맡긴 돈 벌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육아의 부담이 얼마나 큰 건지 이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육아, 이 컨셉이 괜찮지 않아요? 그 안에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은 하루는 내가 보고 그 아이들 다 보고 9일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해서 열 가정이 모인다면. 그래서 공동육아를 하면서 어쩌면 경제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도 봐줄 수 있는. 이러한 같은 공동체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이런 낙심의 문제가 사랑의 결속이 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진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굉장히 귀담아 들을 만합니다. 실은 우리는 혼자 산다고 하지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We need help. You can't live alone.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실은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잖아요. 소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필요가 이 니드가 있는 사람이구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돼요. 근데 그와 동시에 나도 또한 10분의 1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홉 번은 도움을 받지만 한 번은 내가 기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나도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해요. 내 value가 있어요. 내가 worthless한 사람이 아니라 I could contribute too. 그래서 나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소속함 그런 생각 속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낙심하는 문제를 넉넉히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특별히 우리 인생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이와 같은 공동체가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히 우리를 버팀목이 되고 서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꼭 이 공동체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인생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되는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확실한 이해, complete understanding. 서로 이해하는데 그냥 단순히 50%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complete understanding.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 깨달음은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ing 하니까 서로 신뢰할 만한 확신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실은 이 이해받지 못하는 것, 오해받는 것만큼 스트레스가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해를 받지 못하니까, 이해를 안 하니까 오해를 하고, 오해를 하니까 누명을 써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믿어주질 않아요. 가슴을 까여서 보일 수도 없고 말이죠. 정말 불신의 의심의 안경을 쓰고 보면 뭐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저는 이 불신은 하나의 미사일과 같다고 생각해요. 불신의 미사일을 맞으면 그 어떤 모임이나 그 어떤 것도 설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와해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가슴에 응어리같이 헤비하게 누르는 그 낙심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complete understanding, 서로 이해한다는 이해력이 얼마나 우리 안에 이 공동체를 지키고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니까 complete understanding. 그래서 서로 하는 행위, 도저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오해를 하고 누명을 씌우고 이래서 그러나 봐 저래서 그러나 봐 억측,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 주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대화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렇게 인정받고 이해되어지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모두가 하는 행동들 보면은, 아, 저게 이해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Mommy, I got A plus on mathematics. 엄마, 나 A plus 맞았어 라고 하면 그게 뭘까요? 인정해달라는 아이들의 부르짖음이군요. 그러면 대개 엄마, 아빠는, 야,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 최고, 야, You got A plus, wonderful 이러면서 격려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 A 플러스 받을 수 있는데 왜 지난번에 B 받았어? 뭐 이런다든지. 에? A 플러스 갖고 오는 애에게 하는 말이, A 플러스 지금 한 번 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이제 시작이야. 겸손해.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좀 인정받고 싶은데 그 기대를 꺾는 듯한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들어오는 남편에게, 여보, 나 오늘 너무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었어. 왜 힘들었는데? 아, 오늘 집안 청소 다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냥 몸이 천근만근이야. 아, 그래서 아직 저녁 준비도 안 됐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남편이? 아유, 우리 아내 너무 수고했구나. 여기 누워. 내가 주물러 줄게. 마사지 해줄게. 라든지. 아니면, 야, 저녁 준비할 필요 없어. 오늘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가서 외식하자. 맛있는 거 사 먹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개 아내들은, 아이, 뭘 나가. 그냥 대충 해 먹자. 그리고 해요. 또. 그렇지 않아요? 대개 아내들이 그래요. 예? 그런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만 피곤하냐? 나도 힘들게 일하다 왔다. 뭘 조금 일했다고 그거 가지고 엄살을 피우냐? 라고 하면은 이게 되겠어요? 야, 모든 사람 다 그 정도 수고해. 내 말이 맞지? 나는 사실만 얘기해. 뭐 이러면서 하면은 이게 인정 좀 받고 격려를 받고 싶은데 뭐 사실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배부를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거, 얼마든지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목마름이 뭘까요?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 내 이대로 그냥 받아주는 목마름. 내가 누구인 척할 필요 없이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이 있는데 그는 배부를 것이야. 예수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인정받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 보화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뭘 이해 속에 사랑의 결속보다는 질투, 시기, 의심, 실망, 배신 이런 죄의 열매 속에 나가 떨어진 우리를 주님은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이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전 번역으로는 체휼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는 sympathize. 우리를 sympathy, sympathize 하시는 그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sympathize는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동정이 아니라 체휼. 100% 공감하고 100% 경험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한 50%만 그냥 동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 100을 예수님이 100으로 그냥 체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병하고 있는 그 투병의 아픔을 예수님은 실은 100으로 체험하신다는 거예요. 배신당하여 홀로 외롭게 남아있는 그 씁쓸함을 예수님은 그대로 여러분이 느끼는 100%의 씁쓸함을 예수님이 친히 체휼, 동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을 다 아세요.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외로움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세요. 제가요, 하도 목사님들이 얘기해가지고 요즘 드라마 하나를 보기 시작했는데 폭삭 소가수다를 한번 하도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서 봤는데 그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난 제주도 사람 아니거든요. 그 제주도 배경을 하는데 특히 그 아들을 하나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비바람에 나는 뭐 우리 애가 죽은 것도 아닌데 그 마음에 이렇게 동화돼가지고 막 우는데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받고 알아주고 안아주고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픔이 뭔지 오해받는 것이 뭔지 며느리살이 하는 게 뭔지 시어머니로 사는 게 뭔지 그 아픔 그 가난에 찌든 모습의 아픔이 뭔지 예수님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안다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안다는 걸까요? 예수님에게도 빨간불이 켜졌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죄의 몫을 대신 담당하여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빨간불이 켜졌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빨간불이었어요.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어요. 그때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Let it pass by.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 그거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는데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인생의 빨간불을 대신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빨간불을 대신 여러분의 빨간불을 대신 지시면서 우리들의 빨간불을 소망의 파란불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파란불로 만드셨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하심으로 그 빨간불을 소망의 파란불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는 빨간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감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오해와 수많은 가슴앓이를 일으키는 그 빨간불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빨간불도 합력하여 선을 파란불로 바꾸시는 이 일들을 이루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국민 배우 김혜자 씨라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김혜자 씨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래요. 제가 직접 만나보진 못하셨지만 그 김혜자 씨가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그냥 막 전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누굴 예수 모른다 그러면 막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김혜자 씨는 얘기합니다. 택시를 타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 죽겠어요. 택시 기사들이 자기가 타면 다 알아보고 반가워하는데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서 아무 때나 전도할 수 없어서 빨간 신호등이 되면 이렇게 물어봐요. 저 하나님 이야기해도 돼요? 그러면 기사들이 웃으며 하세요 한답니다. 그런데 달릴 때는 운전에 방해가 되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봐서 빨간불이 켜질 때만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계속 빨간불인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도 남아요. 하나님은 참 멋지지요. 전도할 때마다 늘 같은 일이 반복되니 말이에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빨간 신호등을 파란 신호등으로 바꾸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켜진 그 빨간불은 이미 여러분의 빨간불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라는 빨간불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하시면서 파란불로 바꾸신 은혜를 체험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켜진 빨간불은 이 김혜자 씨처럼 복음을 전하는 파란불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졌을 때 왜 내 삶에는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왜 자꾸 빨간불이 꺼져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하고 불평의 소지가 아니라 이 빨간불이 어쩌면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파란불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보석과 같은 보화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빨간불을 파란불로 바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화를 얻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2: 지금까지 베델 교회 김한효 목사님의 말씀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베델 교회는 18700 하버드 에비뉴 얼바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9시, 3부 11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교회 전화번호 949-854-4010 또는 교회 홈페이지 bkc.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좋으신 주님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5월이에요. 오늘은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시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요. 다이애나 로먼스의 내가 만약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통해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게 될 것 같거든요. 이 시를 읽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가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영어로 된 시는 영어시대로, 또 한국말 번역시는 번역시대로 독특한 감동을 줍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만약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다이애나 로먼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 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의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누구나 생을 돌아보면 후회와 미련이 박혀있는 대목이 있기 마련이죠. 아이가 생겼다고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는 것 당연히 아닙니다.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많은 부모님들의 고백이 이렇지 않을까요? 저는요, 아이들에게 결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고요. 아이와 하나가 되려는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조차 부족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요. 부모의 습관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만약 아이를 키울 기회가 있다면 잘 한번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없지 않으시죠? 이 시처럼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 잠재력을 길러주는 말,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말, 희망과 용기를 주고 꿈을 갖도록 하는 말 등 무엇보다 좋은 말을 먹고 자라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의 존엄을 가르치고 이웃을 생각하며 책무와 자기 자신에 엄격하도록 가르치시지 않을까요? 한국에는 입양의 날이 있죠. 부모 없는 아동들에게 새 부모를 찾아주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자식이 없어 웃음을 잃은 가정에 웃음을 찾도록 가슴으로 자식 낳기를 장려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인데요. 자녀들이 어리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가슴으로 낳아 키운다는 생각으로 이 가르침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 로맨스의 교육법을 여러분께 귀뜸하고 싶네요.

0: 간절한 고백이 아름다운 선율에 담겨 더욱 감동이 더해지는 찬양이었어요. 노래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노래가 되는 귀한 곡이었습니다. 제목이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한나의 기도와 순종처럼 매 순간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되시기 바랍니다. 5분의 행복 LA연합감리교회 안정섭 담임목사님께서 값비싼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5분의 행복 전해주십니다.
1: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값없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거저 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결코 값싸지 않은 은혜, 곧 값비싼 은혜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졌지만 하나님께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대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39세의 젊은 나이로 나치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졌던 독일 신학자 디트리트 바너퍼가 있었습니다. 그의 책 중에서 제가 정말 감동 깊게 읽은 신학책이 있었는데 The Cost of Discipleship, 번역하면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은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은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값싼 은총과 값비싼 은총입니다. 여기서 값싼 은총이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에 안주하면서 삶에서는 변화가 없고 희생과 헌신이 없는 신앙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회개도 없고 죄와 싸우며 이기는 모습도 없고 여전히 죄를 방치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만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값싼 은총이란 은혜를 받을 때 느낌도 있습니다. 입술에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와 희생과 헌신과 충성이 없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네퍼는 값싼 은총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은총이란 값비싼 겁니다. 강조합니다. 그렇게 그는 같은 책에서 값비싼 은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비싼 은총이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고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결국 참된 신앙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 그 가치가 얼마나 값비싼지 그걸 온전히 깨달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삶에서 그 값비싼 은총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랑하고 나누며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참 좋으신 주님을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값싼 은총을 받고 거기에 안주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값비싼 은총에 감사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고 있나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그 값비싼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복된 삶을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LA연합감리교회 안정섭 담임 목사님께서 값비싼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5분의 행복 전해주셨습니다. LA연합감리교회의 전화번호입니다. 310지역 645-3699번. 교회 홈페이지는 lakumc.org입니다. 본 회퍼 목사님이 만드신 곡이에요. 값비싼 은혜. 우리 찬양곡으로 듣습니다.

0: 우리 가정에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이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아마도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만난 건 대학 3학년 때였습니다. 아내는 그때까지도 꿈 많던 소녀였고 나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유수의 재벌인 S그룹 장녀였던 아내와 대학 학장을 부친으로 둔 내가 결혼하겠다는 사실을 발표했을 때 여기저기서 느껴졌던 시샘과 동경의 눈빛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우린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고 미국으로 날아가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 별 어려움 없이 자라고 화려한 대학 생활, 눈부신 5월의 결혼, 그리고 평탄하기만 한 유학 생활. 미국 동부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나나 아내에게 이렇다 할 만한 어려움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애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금 이상했을 뿐 오히려 그것은 젊음을 즐기라는 신호로 알고 마음껏 청춘 만세를 외쳤던 우리였습니다. 빛나는 태양, 푸르른 파도, 떠다니는 구름, 센트럴 파크의 싱그러움, 와이키키 해변의 은빛 물결들. 별로 힘든 것 없이 박사학위를 따서 귀국한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행운이 겹친다거나 할까요? 나는 원하던 대학의 교수 자리를 얻었고 아내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귀국해서 처음 얼마 동안 정신없이 지내다가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우리는 그야말로 성대한 파티를 열었지요. 양가의 부모, 일가 친척, 알만한 사람은 다 불러서 임신 선포를 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노래 부르던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사랑하노라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노라고 큰 소리로 외쳐대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차로 넘실대는 한강다리, 유난히도 푸르게 보이던 강물. 아마도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꿈만 같던 시간이 다 지난 어느 날,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며 저주나 비난을 퍼부을 것입니다. 나나 아내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뇌성마비. 아내가 술이나 담배를 한 것도 아니었고 마약 같은 건 더더구나 입에 대지도 않았고 태교를 위해 나쁘다는 건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말 못하고 몸 가누지 못하고 손이 오그라붙은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저주받은 운명을 생각했었습니다. 운명, 운명, 운명. 아내는 계속해서 울기만 했고 나는 계속해서 술만 먹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폐인이 되어 서로 갈라서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독한 자존심과 가문에 대한 수치심을 서로에게 전가시키기 바빴던 우리가 그날 그 부부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더라면요. 그저 평범하게 사는 집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 보이지도 않았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도 않은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머리가 쿵 하고 아팠던 건 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주치게 된 소녀 때문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온 식구가 이미 우리의 방문을 알고 있었던 듯 거실에 나와 인사를 하는데 세상에 우리 집 아이와 똑같은 소녀가 윌체어에 앉아 머리를 흔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며 오그라진 손가락으로 툭툭 박수를 쳐대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우리 부부는 어쩔 줄을 몰라 한참을 머뭇거려야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아빠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들 와 하며 박수를 쳤고 윌체어의 소녀는 기뻐서 미치겠다는 듯 마구 몸을 흔들어댔습니다. 세상에, 그때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감격시켰던 건 그 집 식구들의 뇌성마비 소녀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남들이 알까봐 쉬쉬거리고 그 애 때문에 결혼생활마저 파탄에 이른 우리와 달리 정말 그 아이를 천사처럼 여기는 그 가정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하, 그 사진들은 전부 이 아가씨 것들이죠. 거실이며 안방 벽 사방에 붙어있는 단 한 사람의 사진들. 다른 애들 것은요, 앨범에 붙여놔도 언제나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아가씨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친절하게 제목까지 붙어있는 사진들을 쭉 둘러보며 우리 부부는 기어코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저의 집에도 이런 딸애가 있답니다. 얼마 뒤 아내가 목이 메어 간신히 그 말을 꺼냈습니다.
1: 그러시군요. 어쩐지 저희도 처음엔 너무 어려웠죠. 저 애가 태어났을 당시 우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그렇지만 곧 우리 부부는 저 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0: 그럼
1: 네, 저희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섭리를 깨달을 때만이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지요.
0: 뇌성마비인 언니를 가운데 두고 둘러앉아 즐겁게 노는 세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 집 주인이 했던 말을 이젠 거꾸로 우리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우연히 방문했던 그날의 만남을 기막힌 운명이었다고 부를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은 가정 찬송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송가가 몇 장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가정 찬송가로 유명한 새 찬송가 559장 준비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예요. 개편 찬송가를 편찬할 때 당시 가사위원회였던 전영택 선생의 가사를 쓰고요. 그곳의 감리교 대표위원이었던 구도회 선생이 곡을 붙인 것입니다. 작사자 전영택은 1894년 평양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평양대성중학을 중퇴한 후에 1918년에 아오야마 학원 문학부를 졸업했대요. 그러면서 이 학교 신학부에 다시 입학을 합니다. 그는 김동인, 주요한, 김환 등과 문예지 창조의 동인이 되어서 1919년에 단편인 해선의 사를 창조 창간 후에 발표합니다. 아오야마 학원의 신학부를 졸업한 후에 그는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었고요. 1930년에는 미국 패시픽 신학교에 입학하는 한편 흥사단에도 입단했습니다. 귀국 후 황해도 봉산감리교회, 평양요한학교 및 여자성경학교, 평양신리교회의 목사, 중앙신학교의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문교부 편수국 편수관, 제1번 동경학교 복음신문 주간, 대한기독교 문서출판협회, 기독선교회 편집국장 등 학계 및 언론계에 종사를 했고요. 1961년에는 한국문인협회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1968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사자 전영택 목사는 한국문단의 유명한 개척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지은 찬송시 527장인데요. 어서 돌아오는 지금도 감동 없이 부를 수 없는 명작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구두회는 1921년 8월 3일 충남 공주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동경제국 고등음악학교 작곡과에서 수학을 했고요. 1946년부터 1954년까지 대전 사범학교에서, 그리고 1954년부터 57년까지 배재고에서 음악교사로 재직했습니다. 1959년에는 미국 보스턴대학교 대학원의 작곡과를 졸업했고요. 1984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에서 명예음악박사학위를, 그리고 1991년에는 미국 미드웨스트 신학대학에서 교회음악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숙명여대 음대학장, 한국교회음악작곡가협회 회장, 한국교회음악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자, 새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가정 찬송가예요. 함께 부르

여러분 댁의 가족 찬송가는 몇 장이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어요. 알려주신다면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오늘은 새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마부와 혼인을 맺었다. 글쎄요, 그 시대 마부는 어떤 계층이었나요? 신앙이 없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이화학당은 1886년 5월 명성황후의 영어 통역관이 되고자 찾아온 김부인에게 선교사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시작됐습니다.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설립한 첫 근대식 여성교육기관이 이화학당이잖아요. 이화학당 두 번째 학생은 가난한 어머니가 딸을 양육할 수 없어 맡긴 별따니, 세 번째는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버려진 꽃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생은 훗날 우리나라 첫 여의사가 되는 박에스더, 본명은 김점동입니다. 김점동은 이화학당에서 에스더라는 세례명을 받고 김에스더로 불렸어요. 마부 박유산과 결혼하면서 남편 성을 따르는 서양의 방식에 따라 박에스더로 살았습니다. 여의사 박에스더와 마부 박유산,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마부가 어떻게 당시 최고 엘리트 여성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재벌집 딸과 그 집 운전기사의 사랑을 다룬 아침 드라마처럼 아주 극적이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아버지 김홍택은 서울 정동에 사는 양반으로 딸만 넷을 두었어요. 김홍택은 선교사 아펜셀러에게 고용되어 신문물을 익혔고요. 그 영향으로 큰딸 에스더를 이화학당에 보냈습니다. 둘째 김마리아를 지금의 정신여고 전신인 정동여학당에, 넷째 김배세는 정동여학당 후신인 연동여학당에 보낼 만큼 열린 인물이었어요. 셋째는 일찍 시집을 갔고요. 10살 소녀 에스더에게 선교사와 서양식 문물의 경험은 신비로웠을 것입니다. 1890년 10월 의료 선교를 위해 조선에 입국한 이화학당 선교사 로제타 셔워드 홀을 만납니다. 로제타를 만난 에스더는 그의 지도 아래 한국인 첫 여의사로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입됐기 때문이죠. 10살에 입학한 에스더는 폭풍 성장을 합니다. 1891년 1월 올링거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이듬해 로제타의 조수가 되어서 평양으로 내지 의료 선교를 떠날 정도로 신앙심과 실력을 갖췄습니다. 로제타는 의료 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과 1892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관서지방 선교를 위해 평양에 부임했죠. 박효사는 몰락한 지방 훈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의 미남형인데 방탕한 생활을 해서 아버지의 근심을 샀습니다. 무엇보다 주유천하하길 좋아했어요. 그는 어느 날 윌리엄의 마부로 고용됐고요. 그를 따라 말고삐를 붙잡고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윌리엄은 결혼 전 정동 선교부와 평양을 오갈 때 약혼녀 로제타를 이화학당에서 만나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박효사는 윌리엄 홀의 선교 사역을 보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요. 방황하던 그의 삶은 병든 자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 정성스럽게 치료해주는 선교사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고민했고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120여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박유산이 정동길 하마비 근처에 윌리엄을 내려주고 말고삐를 메고 있을 때
에스더는 이화학당에서 의학 수업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첫 여성 의료기관 보구여관에서 조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몰래 지켜봤을 수도 있고요. 에스더와 박 교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없던 에스더의 꿈은 로제타와 같이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서원을 했대요. 그러기 위해선 유학을 가야 했지만 조선 사회에서 여성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당장 평양 내지 선교 여행조차 결혼 여부가 걸림돌이 됐어요. 결혼하는 것만이 돌파구였습니다. 이 무렵 윌리엄이 박 유산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가정적인 여자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여자 중 어떤 여자를 원하는가? 박 유산은 신앙을 택했습니다. 반면 에스더의 집에선 홀 부부의 박 유산 추천에 반대를 표했습니다. 배움이 큰 여성이 대개 상승혼을 하는 마당에 몰락한 집안의 가장, 그것도 마부로 살아가는 박 유산이 탐탁할 리 없었겠죠. 하지만 에스더는 로제타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내가 가사일이나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결혼하고 싶지 않지만 조선의 관습상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겠어요 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부 박유산에 대해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지체가 높고 낮음은 문제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과 혼인할 수는 없습니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없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죠. 에스더는 결혼 1년이 지나자 박유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로제타에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정동에서 신식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일에 충실했어요. 에스더는 진료소에서 라틴명 약품을 익혔고 박유산은 평양 등을 다니며 윌리엄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평양 선교를 위해 홀 부부를 따라갔다가 외국 선교사에 대한 평양 관리들의 박해와 주민들의 배척으로 긴급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유산은 선교사 앞잡이라는 수모를 당하며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평양의 민간 환자가 속출하자 그해 10월 윌리엄과 박유산은 전장으로 나가 치료에 힘썼습니다. 그해 11월 말 안타깝게도 윌리엄이 발진 티푸스로 순직합니다. 로제타는 유복자와 두 자녀를 데리고 친정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이때 에스더 부부는 로제타를 따라 나섭니다. 로제타가 에스더에게 미국에 가서 공부해 의사가 되라고 권했기 때문인데요. 에스더는 뉴욕 리버티 공립학교에 입학했고 1896년 볼티모어 여자의대, 현재 존스 합킨스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 입학해 서양의학을 전공한 첫 한국인이 됐습니다. 박유산은 아내의 의대 입학을 두고 내가 태어나서 세 번째로 기쁜 날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에스더와의 결혼에 이은 기쁨이었던 것이죠. 125년 전 상남자 교회 오빠 박유산이었네요. 박유산은 미국 도착 후 줄곧 볼티모어 식당과 로제타의 친정 농장에서 일하며 에스더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는 영어 실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외조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으려고 상투를 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요셉 같은 남편 박유산은 에스더가 의대 졸업 3주를 남겼을 때 폐결핵으로 사망을 했어요. 투병 때 에스더는 병원 아르바이트를 하며 남편을 섬겼죠. 에스더는 남편을 볼티모어 공동묘지에 묻고 로제타와 함께 귀국해 죽는 날까지 사랑의 의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910년 4월 13일 박 에스더도 폐결핵으로
아까운

어린 시절 저희 식구는 조부모님과 부모님, 그리고 4남매까지 모두 8명이었습니다. 모든 식구가 식사할 때면 밥상이 늘 두 개로 차려졌는데요. 한 상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제가 앉았어요. 다른 한 상에는 나머지 식구들이 둘러앉았죠. 이 자리가 제게는 때로 불편했었는데 어린 나이부터 조부모님께 식사 예절을 배우며 식사하는 상황이었으니 좀 불편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식사 자리는 곧 따뜻한 자리로 변하곤 했습니다. 밥상에 앉을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요, 제가 제일 좋아할 만한 반찬을 밥에 얹어주시곤 했기 때문입니다. 제게 밥상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른의 역할을 배웠던 거죠. 바로 따뜻함 얹어주기입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경쟁이 치열하고 삶의 무게가 녹록치 않으면 그 사회는 당연히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저기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기만 하고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소리가 격해지는 등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온기 있는 공동체와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몫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손경민 목사님 부부와 세 자녀가 함께 부르는 곡입니다. 행복한 가정,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어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0: KGBN Anaheim.
1: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일 오후 마음의 쉼을 드리는 시간, 4시의 데이트 정희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어린이 주일이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환해지고 그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맡기신 것은 단순히 잘 키우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혹시 요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복잡해지진 않았나요? 믿음도 사랑도 기도도 어느새 생각으로만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어린아이처럼 나를 믿어보겠니? 오늘 이 시간이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찬미님께서 부르신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찬양 들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속 인물과의 데이트 시간에서 함께 만나볼 인물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속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왕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예배도 드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진짜 신앙은 사라진 시대였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 장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사야는 어느 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높이 들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 그 순간 이사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가 되기 전에도 이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을 딱 마주하는 순간,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내가 괜찮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억지로 만들어낸 결단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자 하면서 스스로를 준비하려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가 아니면 준비될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조금은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완벽해지면 부르겠다. 가 아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이 따뜻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소리 상점님이 부르신 주께 나아가기가 찬양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한 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사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신 사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희망적인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요,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전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열심히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포기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사명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명은 결과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과 경고만 있다면 너무 절망적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소망을 함께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밝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 도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완전히 어두컴컴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 그리고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 중 가장 놀랍고도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수백 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이미 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시대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것,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마지막 찬양, 잔치 공동체가 함께한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오후, 그리고 평안한 밤 되세요.

0: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구원하는 AM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1: 이 시간은 아름다운 동산교회 백남준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낙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일에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목사님들이 그런 동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우리 목회를 수십 년을 했는데 보이는 열매가 농사처럼 아니면 과수원의 과일처럼 좀 주렁주렁 빨리빨리 좀 맺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낙심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인천공항에서 오시면서 비행기를 타셨겠지만 제가 오던 해는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이 어느 공항 이용하셨습니까? 김포공항에서 미국 왔습니다.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그때 오면서요, 아니 미국 간다는데 왜 이렇게 온갖 친척이 다 와서 우든지, 아니 미국 간다는데 축하해 줄 일이 아니라 뭐 우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제 못 볼 것 싶어, 못 볼까 봐. 여러분, 이런 낯선 땅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고요. 아직도 사위가 외국 사위인 것이 부담스러워서 헬로 한마디 하고 그냥 서로 먼산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좋다니 사위로 삼고 있고 자식처럼 섬기고 있지만 그 부담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일상의 영성에서는 좀 부족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잘 버티고 있는 줄 믿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제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을 섬긴 그런 개척의 역사인데요, 많은 분들이 소아시아를 갔더니 왜 갈라디아 교회가 안 보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도 봤고 비록 뭡니까? 간판만 있는 지역이었지만 또 골로새 교회 또는 에베소 교회 또는 서머나 교회 많은 교회를 찾았는데 왜 갈라디아 교회는 안 보입니까?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없어진 겁니까? 알고 보니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원래 없더라고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있을 뿐인 거죠.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졌지만 안타깝게도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결국 복음이, 진정한 바른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복음 때문에 그 한 끗 차이가 교회를 결국 어렵게 만들었고 그 복음의 기쁨도 결국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형편이었습니다. 믿음을 버려보니까요, 저버려다 보니까 그냥 믿음이 쓸려가는 것처럼 그냥 떠밀려가는 거 있는 것을 보고 결국 그것에 인하여 무력감에 빠진 모습들이 한 단어, 낙심이라는 단어로 종결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한 본문 안에, 그런 배경 안에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9절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3: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2: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도대체 그 선을, 무슨 선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본문의 문맥으로 보니까요, 그 앞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하지 않고 바로 성령님을 위해 심은 일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삶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았던 일들 아닐까요? 남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것, 헌신한 것,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 아니 기도하면 자꾸 떠오르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용기 내어서 그렇게 베풀었던 모든 일들 다 구제와 선교, 이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이 왜 우리에게 낙심으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늘 궁금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참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파킹장의 이상한 점 말씀드렸죠. 자, 부부가 싸우다가도요, 파킹장만 나오면은 점잖아지고, 그때까지는 조용해진다가, 그쵸? 예배를 마치고 다시 파킹장을 나갈 때면 또 왼수처럼 서로 안 보는 것, 그쵸? 교회당은 늘 우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또 희한한 것은요, 주의 몸된 교회, 아니, 천국의 지성소라고 불려지는 이 땅에 그런 곳인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 시험받았다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 세상에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상처란 단어가 있고 시험이란 단어가 올 수 있겠는가는 안타까움 속에 정말 이상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상처와 시험을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가 상처를 줬고 자기가 상처를 그렇게 시험을 줬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는데 그분 차서가 뭐냐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했다 할지라도 그런 의도가 아닌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시험과 상처는 바로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이만이 아니라 사실 그 일을 뒤에서 조종하는 배우의 인물이 있는데, 인물은 아니죠. 그건 악한 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줄 이제는 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분별력의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영의 분별력은요, 우리 안에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를 아는 것처럼 누가 정말 나의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싸우지 않고 우리가 합력해야 될 사람을 적으로 삼고 교회 안에 있으니 당연히 잊지 말아야 할 상처와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 있는 이유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배우 역사는 악한 영이 어떤 무기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그걸 보니까요, 첫째, 항상 박해나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더라고요. 그것을 영어로 persecution이라고 합니다. 핍박이죠. 근데 이 핍박이란 무기로 악한 영들은 바로 교회를 힘들게 하지만 2000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밀었던 것도 바로 그 핍박과 박해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 괴롭힘을 당하여 정말 형장의 이슬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와 핍박이 아주 오래된 그런 무기이지만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그것에서 믿는 자들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핍박인 것은 사실이나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리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요. 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도리어 믿음이 굳어지듯 꺼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도리어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새로워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이를 증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3: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2: 두 번째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temptation, 유혹입니다. 여러분, 첫째가 뭐라고요? 핍박, persecution. 둘째, temptation, 유혹입니다. 그 유혹으로 넘어간 자가 바로 간음죄를 범했던 다윗이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집을 떠나 호랑방탕한 세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시 그것도 역시 유혹이 분명히 그 인생을 실패의 자리처럼 내몰았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실패가 도리어 인생의 거울이 됨으로 인하여 다시금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거늘 그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결국 어디로 향해서 주님을 향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들이 도리어 그 유혹과 그 실패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유혹 사단의 강력한 무기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막아설 수 없음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이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환난과 핍박 우리를 흔드는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일어섰는데 아니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에 또 이런 핍박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하나의 사단의 무기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이 바로 낙심 디스커리지먼이라고 하는 낙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불어넣어주다 할 때 인커리지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이 사람에서 그것을 빼버리니까 낙심이 된다는 표현의 단어가 바로 이 디스커리지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주는 핍박이나 혹은 유혹 등에서도 든든히 서려고 하는데 왜 믿는 사람 가운데 반복적으로 용기를 잃어버리는 이 낙심의 문제가 닥쳐오는 것일까요? 목회자를 위한 신학자로 불려주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 책 가운데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영적 침체라는 책이 안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잘 믿는 사람들, 아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에게 이런 영적 침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 목사님들과 사모님 계시지만요. 목회하다 보면요. 진짜 낙심케 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토요일마다 공항에 나가라는 거예요. 공항에 나가면 그 공항에서 아무 그런 의지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이민 가방 두 개 들고 어디든 방황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제가 목사인데 도와드릴까 하면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데리고 코리아타운에 방구해드리고 또 학교 애들 문제 해결해드리고 또 열심히 또 직장 문제 해결해드리고 반드시 있어야 세 가지 넘버 첫째 뭐죠? 라이센스, 드라이브 라이센스 두 번째 소셜 시큐리 넘버 세 번째 네, 어카운트 넘버 은행 이 세 가지 도와드리면은 그분들이 고마워서 교회 열심히 섬길 거라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열심히 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시고 섬겼습니다.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애 학교를 무슨 일이다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요. 조그만 물건 없으면 우리 집에 있는 살림 다 갖다가 상차려 드리고요. 여보 지난번에 사온 거 어디 갔어? 하면 와이프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그걸 갖다줬습니다. 심지어는 갈 데 없다 6개월 동안 우리 집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열심히 나오고 고마워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갑자기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간접적으로 연락되어서 이야기를 들어본 중 그러더라고요. 한 6개월 나갔으면 된 거 아니냐고. 그때 뭐가 온다고요? 이야, 그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낙심이 안 믿는

0: 반드시 용기를 회복하고 우리를 힘을 뺏는 모든 악한을 대적하면서 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첫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주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0: 여러분, 구약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봅니다. 그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신분의 문제가 있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미국 살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비행기 타면서 영주권 받아온 사람도 있지만요.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금도 불안 속에 사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의 여러 목사님, 사모님들이 야, 미국 여기가 바로 천국 다음에 분당 다음에 미국이라고 네, 그런 얘기하지만요. 살아보세요. 이게 천당인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분 문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당하는 여러 그런 인종적인 차별 문제, 그걸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생과 신분의 문제를 안고 있던 그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이새의 여덟째 아들 중에 가장 막내로 태어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동안 아무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못 받았던 자가 다윗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 위에서 그런 신분과 환경 속에 정말 철저하게 그 신분의 문제, 출생의 문제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형제한테 존중받지 못합니다. 아니, 자신을 세워줄 왕을 발견하고 큰 기쁨이 있어 장수가 되었지만 그것도 잠시 그에게 원수가 됨으로 인해서 젊은 날을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중년과 노년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의 아들, 그래서 이름을 잘 져야 되는데 왜 저도 암놈, 압살놈, 죽일놈이라고? 그 자녀들이 왼수가 되어서 그 왕위를 찬탈하고 결국 불안하여 자기가 원수라고 부르짖으며 그 골리앗 장군을 모셨던 그 블레셋 진영까지 머리를 쓰고 숨어 지내야 될 형편의 모습이 다윗의 인생이니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과 내용은 성경에 있는데 어디를 뒤져봐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했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왜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봅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의 환경은 있었지만 그 낙심의 환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신뢰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담을 잘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도리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인 시편 18편 29절과 3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내가 주를 의뢰하고 자꾸를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0: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주님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담과 질병이라는 장애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낙심하며 멈춰설 것이 아니라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할 요새이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잘 뛰어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낙심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0: 오늘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와 찬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1: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0: 아멘. 어제 새벽 이 강단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는 줄 압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다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보류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그렇죠? 만족할 수 없고 나만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문제가 작아 보이고 그 문제가 문제력이지 않게 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묻기를 당신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거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이 사로잡힌 그 병자들이나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그것을 치료하시거나 그것을 해결하실 때 무력으로 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도는 분명히 무력이 아니라 파워이며 주가 허락하신 능력인 줄 믿는 겁니다. 또 마지막 교훈은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요. 기다린 자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임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과 26절 찾아 있습니다. 시작!
1: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0: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다린 자의 그 약속이 이르는데 그 기다릴 때에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라는 표현이 와 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이 잠잠이라고 하는 표현, 다른 성경 번역에는 요즘은 가만히라고 하는 표현, 근데 가만히 하면 꼭 가만히가 생각나서 그 표현을 안 쓰고 저는 잠잠이라고 자꾸 바꾸어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잠잠하다, 잠잠히. 여러분 그 상황을 언제 얘기하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앞에 놓았을 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그 순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뒤돌아보니까 도리어 뒤로 갈 수도 없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태 양난의 모습이 그 사자 성어처럼 놓여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제 표현으로 다시 그 단어를 부르면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가만히 혹은 잠잠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되는데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두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가만히 서서 또는 잠잠히 서서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게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14절에 나오는 잠잠히, 가만히라는 것은 하라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입을 다물고 좀 침묵하라는 의미에서 가만히 있는 거고요. 13절에 나오는 가만히 또는 잠잠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바깥에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단어인데 이는 신뢰하다, 안심하다, 결국 안식의 의미에서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홍해와 애굽 군대 앞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두렵고 걱정이 사로잡혀 호들갑을 떠는 것도 당연한 모습인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도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게 하시는 것은 불안해하지 말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짜 안식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와 같은 역사가 그 마른 땅을 걷게 하는 그 갈라짐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바타케라고 하는 그 단어, 잠잠하라 하신 그 단어가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할 진정한 안식과 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잠잠하라 하신 이 바타케라고 하는 그 단어가에서 영어에 무슨 단어가 나왔다고요? 베케이션, 바카테, 바로 베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스턴트가 판을 치고 스피드가 곧 미덕으로 여기지는 이 시대에 기다림 자체가 더 고통입니다라고 표현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와야 잠잠히 기다릴 수 있고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때, 그 기다림의 약속의 후에는 반드시 가장 좋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허락하신 이 잠잠하다, 가만히 그 구원을 보라 하셨던 그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는 소망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부활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부활의 소망을 받았으면 끝일 텐데 여러분들,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버텨서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주신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절 마지막 절은 이런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54절입니다. 시작!
1: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0: 아멘. 그러므로 견고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견고히 선다는 것은 무엇을 붙잡는 것인가? 저는 세 가지 기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기가 뭐냐고요? 첫째, 기억. 둘째, 기도. 그 다음에 기다림. 여러분, 세 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의 때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은 말로만 좋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다려도 되고 그것을 기억해도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도 되는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주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하며 우리 한번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0: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섬기시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지금까지 아름다운 동상교회를 섬기시는 백남준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백남준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아름다운 동상교회는 15605 칼메니탈 로드 산타페 스프링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 새벽 예배는 토요일 오전 6시에 각각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562-지역 888-0154, 562-888-154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시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3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히브리서 13장 17절, 거기 목회자,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감사를 표하라는 구절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샬롬.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미국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 인도할 자마의 강순영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5월은 감사의 달 같습니다. 특별히 어버이주일이 있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그 5월 15일은 한국은 대대적으로 스승의 날, 그래서 스승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미국은 10월 둘째 주가 목회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감사하고, 이제 그 주일에는 성도들이 목회자 감사의 포옹도 하고 식사 초대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대대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한인교회는 아직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언론사 캠페인 통해 가지고 10월 둘째 주 우리 한인교회도 대대적으로 목회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목회자의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수한 젊은이들이 목회자 지망을 하지 않아가지고 좋은 차세대 목회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이사 사역자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EM 패스터 또 유스 패스터, 그런데 좋은 사역자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들끼리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고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목회자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자신도 자기 자녀들 가운데 우수한 애들을 의사 변호사 만들고 싶어하지 신학교 가는 것을 모두 만류해요. 제가 어느 교회 성경 공부 그 리더들을 인도하고 있을 때 그 제 반에 나왔던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UC 버클리를 다니고 있는데 얘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말하니까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가 신학교 간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한테도 상담을 해왔는데 이 녀석이 공부를 잘하는데 자기 전공을 통해서 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헌금 많이 하고 이러지, 신학교를 간다는데 도대체 이 녀석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로님이, 아니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가 신학교 간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축하할 일이 아니냐고.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래도 머리 좋은 놈이 그 전공 살려갖고 좀그 다르게 좀 기여를 할 것이지 왜 신학교를 가냐고 하필이면. 그래서 부모들도 이 장로님들도 우수한 자녀들을 신학교 가는 것을 만류하고 있어요. 또 부흥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